0: 야피 신야암라 마지 니키라라 지갑린라스 슈그지 디제가 봐 신유가 암라스 편지 봐 나 시기 카르카도 딘데이 나나 주발라 코즈도스 총유기지 이네 기랑가 나 되게 다는디 니메 내주도 저 토르샤 메베 다지 다시 제잔 팅은 미이네 기랑가 신유를 제고 삼바 창마 니웨 유네 더블로게 제초 기랑 투르디브나시 이네 겐텐라 니 신유를 가지지 유비 기랑게 힘 유베 아마 창메 심제디 맵스 부글로 초만 저건라 멍시 야고 띵야티지 띵아즈 창메 튜몽 미유지바
1: 天气热不大，牛津树应该什么西部民族个？天气热等民族个？你可话等个是？叫是把那九百九的。用啊。米米对你也对西，那关对西，快等于米做对西。
0: 와야 야구도 단데 지금 야구시라도 지만에 롭센 소디 코스 못 해야 우다 라고 개블로 샤우르 신송에
2: 신소
0: 신예 더더 가서 지 사무소 야 신도 쓰다
3: 단도 쇼알니도 지시디 딘제 카라 암라 기랑가 가 차로 나온다. 걸으신다금이 그게 당부래.
0: 야. 걸어 그게 미 당부도 아메 야고 제직 대화 아. 어찌 디제 가글라. 아메 신미도. 야민디 동바샤. 선이 아마니 겐텐라라 기치 진용도에.
3: 정제 망다 취제 강진시다 장로민도.
0: 디디 랑게 교수되게 치다. 승희 아메 겐텐라다 기체쳐 용두에 야
3: 암라시다 지미나 제문다 중무 김도 합시대 민두에 기랑경아 정부지다 정무스 마키야 가제
0: 신유에 잔 정부다 정무 권도 시작하시
3: 정부 정무 긴 기랑경아 주고 중쇼 마리라 니 정부 정무 정제 치러지다 러비야 여리
0: 니데시 도르다시야. 승희 아메 라님도 강치 잘로치오. 빨라게 막 힘 제조시. 용두게.
3: 아무라 녜라베 주구시다 장샤. 마 강친 장토 민도.
0: 예야 디스타. 아메 잘러 부부단로치오. 야, 부부단과 아.
3: 이거 나스등기.
0: 나스등기.
3: 잠무스 녜키라이 니 나르시 정제 치조 승금은 누게. 나스등기 너기
0: 글리치오 아, 아메 글리르 부부당고, 거 글리치오 아.
4: 어 다라지, 겐라님도 글리글리, 어 다라지. 어야, 이거 저대 어 다라지, 야구시도. 겐라가 근데스케부도 되시. 어 다라지.
5: 정말 됐습니다. 이거 저디, 좀 다시 소들이. 이게 또 눈이 어리, 모르겠어 참시라 어리. 소들이, 이거 저디, 생태계 강세 모르겠으리.
6: 아, 다 야구시셔라. 燕文就得可怜的，休息。
0: 张学友，我这人啊，想着学么用啊？
5: 我这这就上嘛，起来讲的。天马赛，娘娘不是超市的好的。
3: 天西啦，我这一代彻底想要用品，
0: 让你彻底想要用品，这多。
3: 要西拉多，现在得偷个钱银。
0: 那不，搞不多个。
3: 搞不多。
5: 那先拿面让偷个钱花。
3: 爱偷个钱银。
5: 让偷个钱银。听大嫂，昨天嘛那，听大嘴，不过搞不有面事，今天也偷个那些。小雨。 김 다수 취재 비가 다 고시다.
1: 나도
0: 비가 다 가져.
5: 이게 쓰지 나가.
0: 다 치가져.
3: 됐다.
5: 잠깐 시간 좀 봐.
4: 됐다. 장수의 취재 더 고시 나 용비.
5: 더 고시 이네 김 다가 치고래.
4: 아래 중국 소경 치고 여자 바람나게 겹겹는 거리.
5: 승마사, 난 김 다면다. 내 캐릭 말이.
4: 야. 김다랭게 예전에 저기 간데 야오시라도 시다 제접고난 저희 칠레체 진다라이 겐킵시라도 로비윤 토비요 말이 진다다 눈이 캐여다 저동아야
0: 로비윤은 애도 기부도 리샤
4: 개치슈디 볼리겜도 수고 중다 티베마체 돈도 초배 두시에 서주그리 지금 이슈 말베 캐난 지체는 피시다
5: 왜 선생님 아무라 보고 민도고 해야 된다디
0: 但 소교요 말베 아
4: 你说心里写笔，没人给你都把你啥学术，统统你还是我家。人还是有，
5: 肯定你都把你啥学术。
4: 但这是人写没？
0: 喂，
4: 电话那家请不是多啊？是啊，你总不包了给俺搞不晓得，谁的？别独了，另外都困着的，你总不的，你都还是得多啊，别多啊呀。是啊。俺们老师一道，你也学不的，还是找不到。俺们老师一道，对。
0: 미션 잡으시도 집에
4: 마로
7: 보

0: 아무나 가세니 용거르베
1: 용거충 야란도 샤오 신나비게 시원을 키겨 아
2: 심하고즈 나이 컬리셔도게 아무데 경고 십지어 말베 샤오예 상훈의 심화 아무다 참부든 되이베
1: 산치도 갈도
2: 왜 부 바베 락스 일찍 되다 닌지 르스다 아 되다 되다 되
0: 아무나 쓰이다 발라가 닌지 뭐 쓰이셔
2: 세도가 비용 아까가 잽지 바베 돈이 뭐 같이 쓰면 돼 되다 아메 닌지 뭐 쓰이도가 부 디데시 나니 도다 짐스 통고지 수쇼네 비시 드사지게 바바 라고 주메 용도게 인다 인다
0: 도다
2: 짐스 통고 아, 다바봉은 얘기하자. 상해 라이킹도.
0: 봐라. 그런 게 쇼가 남부리. 레마레.
2: 근데 신조. 그런 장부 십차도 와.
0: 아무라가 송기. 그런 대문 시라 주디. 제모 지그리 경부 시와리 송기.
2: 아, 이네 바부터 알아 동매 봐. 밥쇼네 야구지. 부가 부 용구지라. 아마이 가부 용구지. 안기 부 용구지 봐.
0: 드라마 잡 넣은 것도
2: 아기부도 아기부시 다도 아 내가 보지게 또 수소 빨리 쏘자 장 빛이 속해도 와 그게 내가 누구야 라이스 더 없이 레수 양보 없다
1: 말해 아까 봤지 내 란추도 갈도
2: 凡凡走拿不起希望咋走老师不小很过几时我是罗小啊给我啊给我
1: 드린이 좀내 냐신여비 세브스도 디저제 비시세비
3: 어제 잔티데 야글라 시와 겨우셔다 술레더 겨우셔다 아자라럽시
0: 어쩌러
1: 감사
0: 이와
4: 감사
3: 야셔다
1: 군인님도 되는 배디 생리 난숨세미도가
3: 난다민도 정답이야제 장양실리죠 지금도 권다 가르사오이나 삼대유
1: 네
3: 되다
1: 나 Ran ta chaga yombi ye. Kinder si deyi na sim simder chiyo. Ta chidi tume simder siya.
3: Kinder chiyo re. Nam di bu yu ne. Tsoa mo tu geyo zhubo.
1: Ya chiyo.
3: Mwen me ne sa chiyo re.
1: Nye kinder si deyi ne. Ran ge lega dinze chindo khab kyun min du.
3: Ngara chiyo ne. Nye lega dinze chindo khab kyun min du. Ngara ngam cha cha cha. Mi lo lu ge cha su.
1: 참부터 심지 팀주 내부 당고지 랍타 주에 가야지 김당우 고거다 뭐서 좀 해봐지 머리 참부터 심도 그래
3: 예심었어 심도 봐 차샤네 무이란도 간 말이
1: 된다디 시원 발라게 근데 쓰도
3: 시빈 시에비네 내든 다시 도마지
1: 아 산주고게 겐기년베
3: 아 장게 먹기부터 좀 마셔니 용도게 어제 비시 망고 된제 반반다 언즈님도 쓰인 용도게
1: 예서로 제가
3: 용아
1: 쟨 예서가 친구
0: 빨라 빨라 빨라 빨라
5: 아무라
1: 응
5: 빨라 양태부르베 예산바 응콘 드리나르 슈제 시왕강 아제베 싱치즈체디 잼즈로 능그리 삼주
1: 빨라 드리려고 요리 장게 자금난에 체디게 맞듯이
5: 응 아무라 요거 필요다 요거 필요다 아무라 내 시가 필요다
1: 항상 너 근데 가르쳐서
5: 이 빨라가 수입자 빨라가 많고 싫어 쓰이셔 인제 못 쓰이셔 어머나 把两个人听我打这个名字。

0: 난 레브다 라부죽 그래. 저, 라부죽아 저. 저시.
1: 응. 오라 아자라. 기나 니 스시아. 아. 아. 아, 아자라. 기나 어 슈크처 좀에 전화도 해.
2: 어, 돈 또.
1: 아, 할레스. 자게 아자라. 슈크처 돈 아. 니자 스무 기우시다 요 말이. 사람들이 인지 상고다. 난다 요 맛이. 본인이 이제 디가 컴부가비 레브스와 스위치 취비나 기나 생각할 필요다. 구수 대부시 다 체그리.
2: 어, 지. 나를 기우시다 민도. 딜레드 장게데 어 푸니라다 차라동데네 대기부도가
1: 자라 지난게 땡서 세터 나증아
2: 녀란 셰고 날레부다가 기대 책 하고 싶도 녀 보모니 닌다 돈르 제디리 녀 롭스게 고삼네 카단제 깨지 마셰고네 람산추 칼로게 부르다 俺的控制，你苦没多了，我有苦的。长期等待怕是要人。可是小将军呢？俺的要看着。
1: 谁让把那朝廷说？
3: 你家朝西啥多？朝西啥多啊？
1: 啊嘞！啊，这了，俺带兵呢。 캐나니게 부줄 참으시 하는기 오네기 캐나니는 견유수배 라자는 요시 좁샹제 좋은 당시 뒤주이드 칠리 유고라테 나와기부 갔어요 말해
3: 샤오리게 여우 갔어시에면서 오네시에는 은니 견고니게 군이를 라고 채워 성기 이는 성유래 대여지를 전다 조비는 야주는 성민도 전다 뭐 조비는 람사 강하르치도와 你给听这些啊，谁写的嘞？谁写的嘞？
1: 哼！我那人呐，我来打架了。看那你今天的刀给他们强行切血的是啥？我那人，俺的疫苗是给的。现在俺看那你血还是有，看那你没事过来干么子？等他开切血的卡来时呢，看那你骨髓了咋个弄的？骨髓也不有呢，俺你不就吃素那么子？
3: 是是是。
2: 让给写的，我那内路多啊。对的，其实我认了，内嘴软了，明个来比呢？你，你，看说瞄着看这书嘛这。
1: 徐长阿家了，喂，小张，你说他叫谁？阿家了，你也苦闷多少？让给生命好过着吧。喂，小毛，带带阿哈多，他们家嘛都是。
2: 爹爷，爹是啥？查过许多，是我爹婆的。
1: 我来家了，不你单别说了，俺看到你老早去哦。俺那做老早的哦，俺爸都说岁数不通这些，说岁数不些都装上担心不过来，俺老早去是呀。丁安祖从关给康普干部来不说要收集的，收集的设备呢，成本三十钱，给那来了不跑嘛是，等到地科所救命，你敢说要收不收？的设备呢，人手确实足够大了，咋了？等到的欧了欧了欧了，地看上差不多啥样的？地看上差不多是，碰个嘛不看不说也是，看上差不多是的，欧了。
2: 哎，南爸爸，卡尔大爷多啊，让你出去可不说结果也灭吧。你让你写我，我让你给泡沫，底下东西也不让民动啊，出去可是屁股没着啊。
3: 对对对，国语。
1: 哦，有的有的，啊，咋了？有的。顶个就从俺屯在啥不是？请俺泡沫水不打，让就省到老师家出去去。谈到底，没得钱生的东西嘞。啊，咋了？俺不少用钱没得，得去为呢。站哪儿去？写不字也住着。啊，你等待什么就不用过是吧？啊，这了，恐怕是的。小江从罗永队，看人家父母哪里让郎子承担些，小子听说也不差不多呢。哪儿代表嘛多，去了转队请嘛是不？谁嘛这阿姐了？
2: 是是，我那是。阿姐，他只写不，对的，他弟弟。
3: 是是是，牛一的，牛一，咱们牛一的。
1: 来是来是来是，罗，跟住你过着吧。要得要得要得要得要得，那咱们。
3: 牛一的，牛一的。
2: 啊，弟开始啊，光多子接个是呗。
1: 光开始接不着，阿姐了，都这么难啊。
2: 前面一家。
1: 阿姐了，都这么难啊，碰见不见东西，谁写的谁写的。

0: 빨라.
1: 어. 야, 쉿세.
0: 뭐 그런 싫어? 전주.
2: 나랑 싫어 전주.
0: 빨라. 그건 그런 건가? 좀 쏘나. 아.
2: 영아. 지만은 네 다가 좀 쉬어.
0: 예, 답이야. 쏘.
3: 나 지금 거기 속 주이쇼. 어,
0: 러스.
2: 어야, 속 주이쇼.
3: 네 출력아 친구.
2: 아무나 가르냐지 소라 교시.
0: 러스 태도.
2: 야, 뭐니 소주 가져. 야, 이다. 수술비야. 아무나 비 뭐 주시.
3: 둘러비다. 추다다 수사. 그도 준 당이.
2: 영아, 이다. 야.
3: 让主吹着去呗，让主给看爹，不如专门跟这些人吧。
2: 没和刘姐呢，俺们现在还领
3: 呢。让你姐姐偏到还是要人，你到半年上学查，准这古待遇，你我得给出啥土气伊？
2: 你说呢？俺最近在待遇没少，俺希望爸爸来了。让上台子，你最近这两年，俺们歇一下吧。
3: 你让人开始歇下，过过天就是乐不着，你闹下是乐不着。
2: 马瑞，你是哪？我开心马瑞是鱼，我没被你耍笑了吗？你为什么那么倒霉？让俺们一起马瑞，你很幸运。
3: 朱继康跟这穷生，
2: 你想你，朱继康他爹爹，都是吃了钱币了，你们是顶受不穷，你他的从那个吃些水茶，刚才把刘朱继康的团外那顿他就吃个吃些手艺嘛多，叔叔感觉足够证明。
3: 让三木当牛一百，朱继康的他的仓库里买吧。很多都是代币呢，着送给二丁嘛是。俺最近攒个刚爱听这言略水阿用，得做两个三单呗。
2: 单币，言略嘛说不，俺让你检查住个嘛是。很多丁人检查要的，过年嘛每年来得有啥，注意看的，检查你讲突破的，现在你别存手余。
3: 嗯，我那现在长个天文学都是这些，听咋子呢？没几个看些些电影呢，差不多看不完呢，去做怎么事？提下你三门蒙古大笔，年前呢，那让你的腿最多是这个的。朱继康个村地，要我去这用个玉米，希望陆秋没吹不到，腿卡舌头。隔壁地，朱继康个村头都要我命多呢。刘东奇个这，一年地狂了，哪个来个仓木年前哦，然什么这钱么花？
2: 苏醒，亚秋，
3: 大张休息。
4: 永国爷。

0: 노부
1: 너니로 콘자제 치지다 나돈을 겹중아 던도 제라만 구대해줘
0: 되다 디순 년 고치 던도 어 함대체 자 나고 차 교시 되다 던 상부라 고리
2: 대자든 소리 치지다 나도 제빈라
1: 어
2: 기나 니 뭐 배 잡지 야나 나 교 싫어 챘는 공부도
3: 뭐다 치지다 나도 제입니다
1: 지장 할 지금 유아
2: 我你给我打个扰不打去哪里用呢借去给不着吧还用金用钱呢压住这生命度打个扰不染个洗个的对的切咋讲不起的哪里得通不懂啊刚没谁不送的你还送谁俺心里养

0: 미두 나시가 야고 매너 장보가가 나마 속고 싶에 장보조에 김재 가리 매 캐나니게 세슈 킹그지 두규 장보가 캐나니 그제식도 캐나니가 파가 되는 거유 롱라제 조에 가자 캐나니 세시 계속 장보가 나요나 나스마 되매
1: 어제 잔디 가리 매 그래 아 아 잔부기 되는 잠만데 세제 숨보 되매 스카스래
2: 제주 마교다 마발하고 마발하고
0: 너 좀 이게 봐
1: 我巴拉哥，
0: 张满这卡是我的，可没是呢。我你跟我当姐女兵，我天天对不住，人不管弄卡的样多啊。
2: 算不了，
0: 我巴拉哥，你看那个云南哪，看那个云南哪，带你坐的可呀，你都。

0: 빨라.
1: 응.
0: 김하냥아, 둘러 삽시 뭐. 응. 우리 참물로 아무라 전한다. 응. 나 아무라 꿀에 가중이도 육만도. 응. 거니 나를 신 치부다 잘했던 게.
1: 계속 마저 보. 빨리 해내 봐. 지마 산다 아무라 참 채워. 와. 빨리 이제 시다.
0: 钱那给你的。
1: 用啊，外边客厅请你吃。婆，那你把这给不接，阿妈过来。
0: 哦，来。
1: 呀，给这贴不接接，阿妈倒了给我的。
0: 用。
1: 呀。出不得地呢。呀，你拿你拿拿。
0: 哦。
1: 西兵
2: 啊，
1: 拿住住兵的。
2: 有啊。
1: 这个都有
2: 用啊！干点什么？几斤米多？巴拉罗去啊！
0: 巴拉，这顶杆子多多。
2: 这顶杆子捏住。婆。
0: 老。
2: 今晚起了猪队，说说给你，说说给你路上哪，引起路虎大，看好这路嘞。先睡。
0: Let's。
2: 这顶俺都住的。得路去。看这都，搁来喝多呗。
0: 搁来喝个。
2: 江浙城搁来喝多，巴拉姆的来城搁来喝多。
0: 搁来看呢，俺来个的钱都有。
2: 可以呢。
0: 给不许多。咋了？经常过来喝个多呗。
2: 巴拉。所以现在一百来个钱也准备去过，家里很困难。
0: 我瑞子在弄西日，瑞子个人工资，家里的可以一年给不许多，是吧？
2: 巴拉个，刚才把了主意喊做呀，现在还没那个心意呗。
0: 还是有
2: 呢。年纪大了，不过他们还能行，老不中小了，包了给别人。

0: 조나 피로 전승기 조디 수고 좀 같이 하드리 계시 수고 야 매비너 레카르치 와서네 큰체 도마리
1: 빨라 나 니 강스 볼 겹 능시 어 뭐시 깔려 가네 깁시라 여지 레마레
0: 지
1: 빨라 저니 공무 아무라 게 단지 나 주님도 셀라 취게 나 주님도 규정 셀라 취 매봐
0: 영아 아무라 게 단지 클래스 처리 드레시 니 저 송 단초 장게 아무라 데 드셔 영도게
1: 영아 영아 야고 싶죠
0: 예 저 아무라 과기 가도
1: 대도
2: 나가마
3: 응
2: 자세당디뒤 샤몬루야 좀 세카리미 자게 신기배
3: 신비인 자시
2: 장구도 샤몬루야 좀 예조어디 자세당디뒤 맨신다 큐누교 말이 저원인의 루교 말이 샤수에 기세 맨신다 루비는 수고편인 큐누교 말이 샤몬주고 루비는 좋아디디디 용구리
3: 디도는 하면서로 세우리배
2: 샤머신에 하면서로 하면서 체리베스 카스랴
3: 잔레 칸이야 부치
2: 제자라 글래시 하카스 제제탕 망스도 그리 야 좋아 근데 더 뜨다
3: 이제 심라 심스라도
2: 심도 와
3: 니다 동야 유는 가라
2: 하시 니다 동야 유어 줘 동야 미 그리스 잔도 뒤 있는 알았다 니라 들죠 용도에
3: 뭐네 또 생긴다 또 니도 뒤 랑게 나 뒤라
2: 용아
4: 오즈라 다가 잡어 또다 다른 또다 로카 줄래도 내가 뒤에 제 도구만 해자 아 또다 돈도 니에 파고 비어 교고기 잡어 뒤 세치 제 진이 마샤 다 살로그르 왜 오즈라 또다 다
3: 그런 티에서 뭐 초대자 가는가
4: 얘 노브니 장가 도가 담은 내 섬기 세니마 키란조 체대요 자 다가 잡어
1: 小江了，现在个军团给面面，他不咋能个来个都做组织的几个人，书记给取得结果也有嘛事。给那你个弄哪子轻松，到底是现在变多少事？伙计，对的，叔叔叫我做么多咋？俺最干的也留一位啊，对的。他这样让给三不下位的，江波开始罗满用不赢了，让不过你姐姐，错话肯定是给个啊。罗得那边拼命，自己托马托的。
3: 做，叔叔叫我军统们都是啥来不得？哪能给给那个苏妈生个没多？
1: 伙计，咋听了特别虚过？难怪俺没事了没有没？
3: 江伯伟，你先把你个事，看你是给那个同桌先生弄烂些轻松哦。你江伯伟用个啥鱼？叔叔破票个一百，啥做些些都是，都怪咱罗用个大。
1: 伙计啦，我那军团多啊。

0: 지만에 부구소 저소. 니야 다 어미른 우리 뒤돌아 가나 잡죠.
1: 난 갈싱해 봐. 갈싱해 봐.
2: 여, 어디? 장보. 랑 봐주니 봐. 장보 니랑 할세다. 포교승이디. 수수 제벨레가 겐키 두배 맛에 진서도 보아리. 랑 땡고 겨부인디. 니에 보면 남아 대배 맛에 계란이를 뽑 후슝 버려. 가래. 다들 꼭 덥다 지로 니 배. 아,
0: 수유 꼭도 대체 치소 아. 계속 다 보동아. 너 무슨 뉴 배.
1: 왜 왜 왜? 무슨 무슨아. 랑 포교고 인배 아. 계제 치지 니 셰바 나네 주의 수이 배.
0: 치지 니 셰. 나다 허진화 챵스게 내수. 계속 심딩네. 답동아 너 회사 좀 해봐.
1: 어디? 양루 규다 유배 아. 양 삼루 야고 시던다. 너 니가 준수 박수게 난래 치러 제보고 냐러 치유. 양 너 미마 집 갈채서.
2: 제자.
1: 멋이네. 양 되부 매는 아즈 시야고 봐. 니에 범을 로 데리디. 양 주의. 다 니에 범을 친조 초아 근데 스게오 그래.
0: 니 뭐라 할 새 없이. 다녀서 보고 연희고에 하류네. 니 평제 마셔 봐. 삼무 제쇼.
1: 니 무용 내 저리네.
2: 니 니 셰도 장보. 다리랑 그 나네 잘라 기가시다. 네네네 켜세샤오.
0: 영화. 네 가게 시키면요. 뒤송아.
1: 어지.
0: 야면 가서 쇼. 야면 가서 와다.
1: 신경 찬송해. 너도 많이 사시러 제가.
2: 야, 범디는 지민 좋아지기 봐.
1: 너셔.

0: 난 베트 심데샤.
1: 와야, 야주시.
2: 아무로 말로 하용 비.
0: 파파. 잘라다 치 말베. 치부든데 차야 그래.
2: 아무로 쓰이다. 니 뒤도 사바 쓰이다.
0: 뒤도 에. 뒤도 쓰니죠.
1: 어, 제제제제제. 어, 디 어, 도동디 네 불럽자마 소고 뉴비. 뷰도도 님 거차도 와. 세상에 사업식 뉴비. 어. 어, 가사. 방방이 니들이 님도 바뀌어비. 기부 십시오. 잔데요. 어, 되다. 되다.
2: 아무라.
1: 빨리 근데 되도. 되다. 어서 되도와. 되다. 깨디 어 깨디 방방에 장 깨살 가고 요스기. 제만 어서 님도 사줘. 어, 예. 가서 어 내가라 세기 주신여요. 장 십스 가고 선자. 기도다 님 좀 체리. 되다. 님 좀도 왜? 어
2: 你让这大姐你就留多点哦凡凡来老不住去罗列不打老不住这爸爸让我去就嗯把那个我从高去嗯对东女等到比古达女刚女去今天开挂起的时候去哦几个女去行不许多阿姆拉 추천벌레만난다니 키랑 총배 오글라는 예비 유배 오글라콘 시그 야구체 키랑레 야구시 넘구도고
0: 푸 드릴로보 딘데치야 라수스 신도도 야는 미첩제 꼬르제 지러지유
2: 나 레이 신도도 봐라 아무라 가마 제초아 섬기 뭔 주진 제난 거 보고도지 Bala amula ka chayab yin, kimchang saab zuje, jungbuda, jungmu yori. Ani, nganzo ya chigu maari sige.
0: Fanfan, rang ame sokzi yin. Ame yama chayab kwa si re. Nga ka kheshi me ne, rang yuk sheng maari, shen suwe. Chima ne sam drama drama to a, kuchu wen. The dish.
1: Fanfan, kala sui ca. 사가쇼시
2: 클라소 우리
1: 오야 클라소
2: 빨라 기랑 퍼부다 콰즈 커봐요
1: 어 바바 바브 승미 다시 클라 뒤돌로 말하자 어 퍼디 퍼데오라미도 오야 지수 기니 소시 나 죽인다
0: 세 망군디제 세만 산초라 좀 제루슈
2: 빨라 니 로가 친구
1: 잘 나부 쓰용아 어, 되다. 퍼프 차 지금 루.
2: 야자.
1: 어, 야자. 야자, 야자. 교스, 장 교스 칼라 사줘.
2: 칼라 사 우리.
0: 되다.
1: 야, 뭐야, 소시. 야, 소아. 부, 야, 소시. 나 칼라 심플라

0: 발라 투자낭 마리 아무라 차례낭 거 대인 송기 발라 미겐 부터 빠시에 최근 야 카리노
1: 미겐 생이디 거브리 전다 잠만 대긴 배 고소인 굳이 제상
0: 希望巴拉了一句一遍一句一巴拉去让给我让出破桥银子泼摩丁街桥我里送个多个人嘛人马上整个广大学者巴拉去让给给我阿姆拉广大是学饺子枪都难了巴拉给阿姆拉广大是了解看要龙西主意希望巴拉什么学学习巴拉休给巴拉休给
1: 休给

0: 또 비게도 광주씨 맞추기다 능을 넣으시라 보면 함라 레비 야죠
1: 계신 말해
0: 라나네 쇼도로야 그리나
2: 잔도 처음에 매방아 좀아 처바 그리나
0: 나니 저거 말다 나비기나 년내버 그 데미 자기 신세지 뭐 장매 동주제 수용한 나와 등도 이내 자 저거 말이 제리 라나네 퇴자 아무나 심제게 님은 가 세제 쇼브리 나다 시비게 라세가 세비
2: 쟤는 오라 콩
0: 라나다메 신사 나게다지 보로시스 子妮, 나로주, 용도에.
2: 알로메, 나는 근데 이미 랑가 싱그러브.
0: 니 아마 시부 시그리베. 라니에 삼시 두기. 라가 아마 카사다 주제. 그분 운에 콘트사이리시도. 장마 티주시그리, 是吧? 뒤남이야 소소마도. 신달 큐니 삼등 말이. 디레 말이베. 이내 말아 두게 요 말이. 라슈다. 뭐라 독자 두고야 미지게 라서 좀 시고도 글래시라 요리 라는 가수 시네 디지게 심지어 막 요리 이내 만화가 디제시 아사마 라는 숨겹시니 포도만 행하시도리
2: 아 미게 찾아 숨겹 최고야 민두
0: 라치부 가수 시네 뒤남이야 뭐라 보리 예시에 평소 나게 캐리 또 한 마리 이내 님지 라부구 암치아수나 시내 뭐라는 다 대뇽소 타구리 子妮, 让给我 切连接, 罗久的, 永度位。 你也让切连接, 我让他继续也无解, 罗素也无解不明, 今晚你让他去, 那么就得点点语言嘛里, 对那么样让, 不过是自己语言嘛里的就, 永度位。
2: 你连空屋差不点这, 让看了你这呗?
0: 对你也是也没说, 别去看看这里, 你连, 我打算去你的都, 让给切连接的。

아지 드스 드스 드스 로리스 거 나 갑자기 경마리 롱디 제대비 너 니즈 다시 도르매야 롱청마리 롱마시시 나마 도스 소아주다 니가 갈라세요 마리 줘

콤바 윤징 뿌양 갈레 커그미 티웰 함물라 처주타 티드 고토데 부데 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공니 찬니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니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0: 당하란 되게 볼로 개두 잠바 제다 망체기 되루티 개유라 당하란 수 자가 수는 전형식으로 보디 개유라 이게 되죠 봐. 다 들은 거 상관 안 가슈 지야 되다. 우리 인 봐서 걸어 봐. 우리 인 봐서 상관 안
1: 줘. 그냥 우리 부지 거네. 처음이 지금 거네. 봐.
0: 제 제. 이게
1: 지야기. 버께 조심.
0: 어, 다 띵 알아 가는 중. 띵이. 메시.
1: 글쎄. 다 저는 그냥 그냥 어, 전풍 쓰고 봐. 다 지게 개비는. 뒤로 왔어. 前方请问呢, 送品的, 呃, 波罗奇亚切, 传球是什么? 那, 波罗托瑞斯, 但, 抢球是什么? 刚才我们的, 完了,球技是什么?
0: 这,
1: 啊, 但, 这个车上了, 推举那种, 他忙不起那么说, 谈得给来看, 波罗忙不得路途有几码这是吧?
0: 这, 但, 刚不收入的阶段呢, 但, 可, 讲到说的,当然, 说的, 但是,刚才阶段吧, 也,也,也,也,也, 提,古拉给, 这,当,出发,提,没,不说,
1: 虚张,
0: 但, 米,大,就,这,一年里, 这,这,能,怕,点,能, 그 패지를 선 문장에 딱 고라고 파 두두 좀 봐. 양 조촌한 되게 고어 봐.
1: 그때
0: 그 뒤지도 좀 봐. 맨 고라 봐. 지당은 이제 테스트 통해서 지길래.
1: 알았어. 다 다스카 잠스는 아주 괜찮을 수
0: 있어.
1: 뒤 뒤기 근데 그 다스카 잠디 제주의 날 시집에.
0: 어 다스카 잠디 주도 좀 봐. 안한 수. 당가랑 키 보고 줘 봐. 어디 나올 거라. 그지 찬주스로 채나.
1: 네스.
0: 강바 파 챗장제 강주제 채나. 그 다스카 잠직 쇼래. 뒤 겹대 안한 수다. 같이 되네. 티치 디펜에 티 좀 말해. 자우주 좀 말해.
1: 아.
0: 수주 보고 거기 수주. 어디 거나 수고로 봐. 되네 수주 좀 봐. 같이 라고 봐. 두스탐 제 되제. 봐. 라고 티스네. 간 티슈리 다스가람. 그냥 라고 같이 방과 두스 자제 때 볼로 티스네. 그냥 다스가람 요 말해. 이니 거리스네. 라고 꿈 되대 여러 봐.
1: 아. 그
0: 다스가람 수 말해. 어 두스래.
1: 딱 어 쇼초 수고로 봐.
0: 로투스. 어제 라고 투부디.
1: 딱 디투 쇼시 봐.
0: 다
1: 안데 제제 제 놓고 쓰고
0: 봐. 지금 말해. 가능했으나 라고 꿈 제 자대 봐.
1: 어
0: 로그 저거 콩 취비 소리지. 지금 말해.
1: 네세 안 그냥 그냥 단단한 주 젠도나로레 볼로냐 테스 다 공초로 있어라 어디 토슈 제일 리드완
0: 제
1: 아니 어디 갈라리아야 내 강제스런데 냠주시아 개이나
0: 다 되는도 스케듀 잠바 땅아랑 있는 샤스나 볼로치네 치야가부유 땅아랑 주 강백이 같이 야게스네 주지스 뭐래
1: 전초체
0: 전초단 주지스 뭐래 다디 진행하는데 가버체
1: 네세 갈라 샤지즈와 수도알 마우스
0: 어 마우스 시파
1: 디컨데리아 스윈다
0: 다디 볼로니스 루네스 거래
1: 데프가니
0: 데프가니
1: 다가라 당가라
0: 어 미지게 다 나랑수 볼로 젠두지라 차샤면 되주곰 감 급주 담아 열어 봐 감 급주 담아 대나로 미지게 볼로 데니루스나 어디 샤지즈 와서 거래 다디 볼로디 양코 인지민지 강배슈고 말어 봐 양 고보르슈네 집으로 봐 당가라수 도주슈고 봐 어디 고보슈네 집으로 군인이 찍으로 와
1: 폴로니루스네
0: 샤지즈 와서리
1: 네세게라 아니 고조쇼스 단지 초문초스 쇼르바
0: 어 제제
1: 디컨델스 유나
0: 고조쇼스나 다지기지 룩룩 녹쇼에 개죠 땅아랑쇼네 디스로 판괴 숨머레
1: 제제
0: 판괴 쇼스나 안 판괴 쳇스나 폴로 디데샤제 디네 미지게 쇼야 오테 주두쇼스
1: 네 세레세
0: 온데
1: 네세 다시는 어 갤란스 트리 젠도나 롤랴 신지 부스다 사이판 쇼르바 마르체다 세체스나데 케라이나
0: 네세 단다 단다 파르두 초중 전도 이내지 당가랑서 샤우주세 섬말에 샤우주세 이내지 이게 차선한다 마제데 세지 간제람 좀
1: 네세 다시는 어 세체디 황파이
0: 슈바
1: 세체디 근데 체제를 유나라
0: 다 세제디 다 디스워레디 나랑 주강 주제 양보

0: lakbe kaabe suni di chesu na ta yang ko di suguri serje de jeri kejik che tine nga ran su ta thangi khonu shu ne chi chan chu kang ba chi la dang je ho de la jik jeri ta tine polu su su kang ba me be ne de wa la ne zu wa la mi xian ge be ja de ba la ho de ti ba ji yang ji men na ji zu zu su zu ji ke xie ho de ti jeri serje jeri ta gu kang zu je ti xie wo ba yang man be dang be suni de chesu na yang serje jeri
1: Marche 가시직 하고 하시 한번 거기
0: 뒤 다티 공가랑 주 이때 전도 마구치라 딱고 예대가랑 주 현지바 시바 예대 제제 현지바 시베 가랑 주 현지바 조데 오늘 이제 제샤 랑게 현지 타주 청해인 바스 마지 제주 좀 봐. 아니 현지바 신에 대 따다루리.
1: 그래서 다시는 갤란케라 볼루루야 망부르발 안지 셀람 차가
0: 진슈장
1: 주바. 뒤 토피아게 저와이나.
0: 다 민엔차 저와이라. 다 미시 뒤 공데 초중 전도대 제대 뒤잠바 볼로 현동제 주 죽지듯 루비 이게 루디잠바 디가랑스 디 펑림 좀 말해 어딘가 안 담버듯이 딱봐 류제 증에지다 베티 흉내가 되게 지원에 전에 이발레 수르바
1: 타인의
0: 다리 섬유리 대봐 오늘 던지 계란게 쉬어야는 시 바울은 섬유리 대죠 버즈에서 내면 좀 오늘 항상 야고도 당 어제 뒤에 치료 디스티 장애에 오늘 항례 승리 거서 당 어제 차셔서는 밑윤 남배기 볼로 젠도 딘도 잡아 다 작게는
1: 샤우랑
0: 쇼로 봐
1: 샤우창
0: 잡아 샤우창래 다 이와 척도 저래 민간 남아 요래 밑윤 남아 저래 밑게 남아 제 요래
1: 아네 아니 뒤윤 다 창사 데 미크세 있네
0: 미죽지래 돼
1: 미죽지래
0: 어 미죽지래
1: 아네 내
0: 미죽지 뒤도 봐 다 야마 미지도 좀 인지 미지 현지 봐 러고래
1: 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给我的地安
0: 我们这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 上班站当下班站，哦，当俺们说的，吃个吃下，说那冠军、季军、亚军，他第一次呢，俺他们你不送不收，当俺们说他的三个他们去吃，他先把俺他们的你不的，全都接不差呗，接不得，就当忙去，俺送不得，洗不得，这个吧？是。他第一呢，送不得，等一下就怎么，光俺送不赢是吧？是。他洗不得，就当忙去给，给这里，这个做强的，啊，就用这个做强的，优秀组织强盛的这一类。那是。好了。
2: 샴키티즈나가나즈님도양결공기버시난키지게민스칼로쪼시난드보루잉바 球迷보루잉바 球迷타류바 边裁타류바边裁根去东瓦铲球 根去东瓦铲球苏泊尔角球苏泊尔角球古祖修瓦球门球古祖修瓦球门球舒库波罗香蕉球舒库波罗 香蕉球，国修瓦，头球。国修瓦，头球。波罗尼尔切，控球率。波罗尼尔切，控球率。夏季子瓦，帽子戏法。夏季子瓦，帽子戏法。森雨列叠吧。 暴冷，
3: 森雨列叠吧，暴冷。
1: Smallinke, two sweet game, three kilets, she's some dagashi. Anan so, she may let her young girl share you.

토르 충제 구 메스엔 댄자 챙구 지 렘규그 총간 아 토르 충제 구르 즈거 메스엔 댄자라 토나 시그 타만 테미쇼라 메 피저 시미쇼 니 소타르 쮸람 타 댄자 튕구 시브레 네사라 인조 시구 시 티즈이 메균 충제 칸점 렘부 다다 아 메스엔 뜻된 양차 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번에 칸점타 장급시고 숨 메즈엔 제고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세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타베고데 지세 피초세데 된장 빈송용 세고

0: Ranjong pi jenggam sungjong kesep lamso lakdar cheba ti jenggam kuryu ngarwe zesu cheba ta xing zhobwe yungbo panan chungwe poro. Rangyo chong ki luize tenzo gup cheba ta miri suyjun luize tenzo gup chubwe namzang mangbo tujik duwa chengwa chubwe poro. Zhejang xingjian rinne mangbien daxi chobwe pe duwa zongju duwa ta rinne nimdui chegyu lo zhezam chungbe poro. Gup niwe ningzhi peche secho rinne tujien go chubwe poro.
1: Small hinge gongkamsang
2: gongkamsang
1: digan ni phege sungga chlam yin lenge ne thien di phenchong singyu nyamcha sikbar ge su shu
2: tirin ni phere du me che si tha jin ge we che ju ju je sen ni ma shi xiang le nang lyen xi de nang si ro na
0: jin ga meng ju yong ju ro gun de dong wa ni ran zhong ke tuan jin xi tuan ju xi bie zhe bu yin ran yong zhuo dang wei ge ju bie xi jin ping ke jin ga xie bie guang bo la da tuan ju ding zi xi ba ta si ren wei ri sem xi la lian dan ni 监监松中他忙着来就写约我就是从染中去监监松中科室蓝水拉达的七八天监监这把他行找不了不把穷约不是监监压力铁云中的电视信那就从业的炸金松去没用三不写出差别也去苦于俺为这些信约你有路线呢三年提给那么些他三个可以切出了电力三不学用他云中这些当约 听个下来，求唐心帮助我听听吃的，我们张不听呀，忙做去见面才多，求了也不是。那就从你的扎金松，那就去给局长，你们给上去。我就是从，也去我年所拿所木，顺便就去把他忙做了拥抱过了，吃家他出去拿穷的，没操掉苦了，军队来所请愿接送不是。 监监松中呢，忙做人数七八年，最多点被平常组织级别都不受开进行严。田阁上将说，忙用去查就变的，你们人数级别那不是个卓越，培训阶段越别参的创业，忙干总去那个托监监大用我长面给，那在松中他，人家那些的，谁就只占些些的，监监苦于松中级别赚的，开篇也不托越不是，参的创业的忙干总，那在就去托人来在项目带用贵一。 他在总共所监监大用我七十多米短的二十几月八天，每日日落到永博过了，西东八日月，军电能送我西东送去十几月八天，每日前用落日永博过了，七十西东短的八日月接送不是，强当几个人民人均送就可以给单位开工资月别抽你总托，最大中，十四所杂七当面送价出头几个月了，三对监委，三对假设是加银。
3: 大将话，六三四打了他，连着去，罗科姆舍不得为内地的松江去，也不是。那俺那亚木庄那里，罗俺长寿轻松。哎，对那了，那个军人呢，俺我都做不能日记做下了，过去就去的他。他从第那年呢，罗巴达满早给那了，伢日记做下，到江当不得，交不过呀，给日记做下，没交不交他，真正要那伢俺做给当个人罗巴满早那呢，等俺做着个人。
0: 嘉阳别监监了松江土坝里，冷露吃过些别，第一个他看着的别，人家讲给监监松江科室区就提，新抓捕了监监松江前列，永不颠簸跑过些别冷露去监送一不是，叫农事厅人均天工监监苦肉处一处长，别把他们接去，监监松江科室的，我就不是人，蒙古国的同志家他送去苏军当地，咱当监监松江吃个科室区就拿到了些把他，那在监监去这边科室多蒙古国的同志了。 我就按你团结签约，监监连年持续续续续了，可是蒙古国的同志了，团结团结签约，蒙古国的同志了，你就团结团结签约，蒋永去总他去，从业的接团结团结签约，人家蒋去可是追工所就的蒙古国的同志了，你就续续团结，监监去签约连续单月接送不是，监监蒙古永久了，规定单位，人家蒋去团结些团结签约，从这因，我就是人，蒋永去人家努斯给监监松永提了蒙古国的同志了，接接单月。 也就我所曾经有了一点不的，强当托卓米塔、日大、清军啊，作为帮他，将用去监监连连车局长的冷露给建联也不切别怕了，最多点别偏向组织解决的监监蒙州去拉连去，团长三把拉，官的当他东面也不是。
1: 其次，九处年，让军长给吕在镇措各区批发堂，米里给水军吕在镇措各处别南昌忙部推进度整个战略。我听听去，波罗塘土给判最不堂，楼下给在镇吧，提醒土给不给在堂，给你们说米里给水军南昌人别整个战略不是。
0: 心心长枪的朋友呀，人别短吧，高密度。听听刚才波罗南昌我来整个粗心。 정기 답을 인비 시지 투미 주간 기응을이 투미 주간라 터브라샴 볼로 탕토 실심 범례야 주간이비 고림타 덴바라 젠두루 초부치 젠두레 시지 투미 주간라 니 두루 레고르토네 기가 토바타 제미레 응을이 주간 기 파르고 호르탄 제자 녀와 제미도 줄디 타라 숨 두루 레고르기 토네 시지 주가 남바르 기여버시 시지 강제 볼로 주가 기 주미 연딩 기 젠두루 탕부티 초부치에스 안즈 주가 응원의 신의 타딩 기 젠두나 레제 야부 덴투스 젠두 제마라 처리 야부 체주 인시에 숨바시 오팅딩 해초제 자서라 데모체 위에 제제모 아주 추수 주바라 추제 젠두루 무소 고점 파사타 닝지 시거지 로가 참도 정 태도 리공 로스 제공지 젠슈 주가 듄히 젠두루 야타 주미 직 젠자라 좀리 제바타 표미기 제제 남자 정고초 고초비에 따당와타 듄 젠두와 추 제라 요구 엄리 럽샤 듄규 제바타 서부 도구기 전사자 류제버츠 강의 기회도 세네 뇌슈 유구 듄투쇼로 조제 남장기 닝지 투미주가 기주미 담회장이 심구 체부테브슈 솔로미담바 도스도 니가라 초기 젠두르치에네 터두나 추비저 유지 숨버시 개부 겐제 타 기름소 리고 정고점 예부 겐제 전사라 서구 타 총기를 칸에 용외 젠두르 니즈기기 퓨리기 삽주 권리 예부 겐제 그 남장나 수유 젠두르 고림 된신 류보주르기 삼로 식참부 동국 예버시 기름 젠두르 야 하장기 저초부유 서구 타 총기를 아이 젠두르 위에 소르지 도카나니라 된리 로르 타 딩슈 젠고점 예부 겐제 남장기 참두 투미주가기 투미 자상기 예부 겐제 나 수부이 나저 젠고르 니게 카디 경부 두지에 송버시 냐자 젠스라 지게 조주리지 타 조주리게 된주 튼주지에 젠드루 리메체네 고잠 젠드루와 츠에 슈그제 젠디레리 스무웨 거스토비 냐자 남장 키시지 튀미주가 키루미 츠르섬주기 셈나 남자 도스숑 땡아 노브주 젠드루키 앙타모 톰녀유 다르게 젠드루 초부 두지 송버시 급디 미리기 수준 류센 남장 임비에 방람 님주 젠드루 초제 퇴부유 젠두르 테야 미숨 쇼디 호르타 체네 리그주 체고고유 차르비 제람 투 제다 쇼게 주가 마무 중화 타 젠두어 츠 남미야 르동 미시에 비 류제 비 닝도블레 군기 거스토비유 타라 화세 루가라 예베 미 조주 타 미 야이 앙탕부 토바 타 참도 루가 안키 표미기 미 조주 이 앙탕부 토바 전다 시지 루가 안키 표미기 미 야이 앙탕부 지 토여바시 방람 님주 젠두르 키 화세 투미 루가 키 루미 도지 점디 키 하장 가오초 젠두 토즈리디 총스 타딩히 젠두르 체토 나즈 다와지기 예메 정다르 체베 인시에 숨바시 방람 님주 젠두르 키시지 투미주가 키루미 딘지 양젠키 상마 하장 경부도 나즈 편즈윤 꾸자 체데 포유기 체토 시지 쥐린 체주 인시에 숨바시
1: 장교 정기 류제 젠초 급주시바 탕 미리기 수균 류제 젠초 급축배 란초 볼로 탕 핑팡 볼로 차주 볼로 소 볼로지기 젠도 추부체디 사투 류제배 냠상 강림외발 체유지
0: 민아리 란초 볼로 표면 소중기 젠제나 사세 투미루가 타 참두 투미루가 와라 젠도로 추부체바 타 통매 젠도로나 참두 투미루가 도장 니즈지 타 줍둥기 토리 사세 투미루가 레 남바르 기와 타 젠딩 이베나 파세 투미주가 안키 도장 주루타 제게 토네 참드 투미주가 팜니 다와시 파메 젠드르나 파세 투미주가 안키 정류 요세 뎨베 타라 도장 조지르시 타 응급중 얼구이 토네 참드 투미주가 리 남바라키 요버시 파세 투미주가 안키 루미 장준키 데링게 젠드르나 중재 상부 토브추 젠 하장 경부 도베 안주로 미당 외 참망부 요버 신슈 선이키 타메 젠드르나 정류 요세 뎨주 인 셰송버시 Pingbang Bolo Dendruna, Dinshuba Tsue, Zinu Kangyu Dunyubashi, Jong Tito Ligung Tumizuga Anki Rumi, Chenchang Shuanki, Lazi Tumizuga Ta, Lobsu Kongdong He, Tumizuga Ta, Dendru Chesin, Duja Jikta Nigi Tone Pam Yubashi, Jong Tito Ligung Tumizuga Anki Rumi, Chenchang Shuanki, Tari Lomam Chimbuchung, Dendru Dirina, Mangbu Shunyo Mebe, Yamunya Tizambe, Dendru Chigup, Zaro Ang Tamata, Dendru Ang Nibu Yimbe, Chobu Mamu Washin Chung Shesumbashi, 류제 젠조킹 차저 볼로 냠시 초베 젠드루 팅 아바테 고스와타 튀미루가 카키 젠드루 초부치 여시 젠제토 젠슈바츠 정류 요구 제도 된네 사드 류제 베 냠상 강릉 원바라 치 여시 너주 튀미루가 안키 루미 젠주 연키 다리 나 종용키 류제 젠조를 修订 토모티 연베 능접도스 기치 젠드루 무소 지급 셈네르 펌리에 뒤준키 종다르 총제타 Nekju Lüzeba Tsue Sambay Nyamjur Ta, Nekju Nyamsan Kangli Ngambara Chekju Yin Xie Sumbashi.
2: Pyo rangyo zhong ki pyo le cheng zin rin ne tun gong si rim le te ju nam zhang xie wan ni mo zhe qie gui che shi yin beng wan ne ji zi ju ne juang nin para zhe zhang xing jian rin ne mang bian de xip sok bie na zhu ta la sa suan su zong ju duwa ta de xip xie de zhe zhang ta pyo zhong ki ka de pyo ju lo tun ju lo lam su le dian ne ri zo ki wa ta nyam zhi bie de rin ne nim du xie ju lo zhe sam zhun yu bu shi 浙江省人体人力塔与国人列国更新的塔罗不行给人际企业人力松中行住吧其里人际三种天界的出别德西所谓培强党托教我是列席给特殊塔零年能去监管我们家的所给天天起问了陆着塔一个局砸当给陆家的塔随军监管盲随土建界南起三对人力企业达达我们把它起吧是德就认为人力与国人企业这国人啊 萨子尼克也是在里头嘛他有点忙做念头入面人类凝固他比例前行拉西克君子嘛他铁子的中不所金准民主写的三种铁就是唐不忙不所有吧是浙江铁人类忙边德西所别空命张全无疑培给洛阳居民人容扬州哈江铁平松所不都接送吧是浙江行间人类忙边德西所别空命陈伯仪 您呢培给居民瑞阳给居住满不多的托不去同时把居寻到了这里就在三种社区营业送不是虽然他把他出资行为盲随结婚的托年别以参康法德西所别总就读为西的二月七日当月不是从以上看托德西所别提高了年三千别陆居这些大陆前的人种给定色别陆居人力给临时从我前的以上难给 巨浪托日节三种车距罗你就是所有不是浙江新建人力忙边德西所别空命陈慧引起按住以上三百万的协议的年前的接着的电力托过七八铁的年三千的按住以上给内当体位平松所谓永久日节送不是德西所别没着空而总托盲助给文明学校人力军子嘛他盲做我了用我比例前行居民蒙露这就讲七八是 결국点别张宁塔着的蒙了样所结尾浙江塔平松芒作给森大二位捏入亲友不是浙江新进给人力芒边德西所别空命今年起他这芒作芒给日子三百些九个月按照刚我给四十地图西族的钱呢心里迷茫个切图咱们就三百别图接送不是没着红嘎的总日子杨作给主席森主给他的德西所把撇别空难别起来给通了脸 米利团队给登局他文明学校人力给通共奥顿前的每周举行的前辈培训咱们就看这个团部前的南天每周人力长大女主抗力团部前去营销什么事培养人家中给比例成绩人力通共西林的铁军南长西文林人家就忙做就在看起浙江老兵给从业的老兵他念不多年的月起来给我他结婚结尾
0: 听说三季天了出席七八十一节目了南昌所别人力给这张他曾经提西林前的浙江他平常给人力比例他念这定时前的中华民族集团所别都是点头等于一不是浙江给人力忙边德西所别你这不杨新奇他连给德西的你这当民别总就催为结果形式按住总就要不前的平常他忙着退了不起了你玩家为日子咱们就看这三种才去营销什么事 其实，几位最近呢，究竟您怕啦？今年别马登强多，他给亚村写别忙做人心给战斗的结果，创业的人别特多的几对多别些，他定给战斗呢，日常四处装着他，随军给团结他，作为子女，听着不拉子，卢家的说日前不断给战斗难边卡，甚至所及各地些有不是，所以我说卢家的车边他登记两位，四处装着子女战斗的结结巴他。 真是不错，相对美丽卡给来接把他，忙做给，帮俺的前辈团结起把他，团结亚团结三百年就是抗力，我们把他签约不是。登记两位战斗呢，俺谈不脱跟罗山村没，恰个俺谈不脱别身边签不贴不去，你登记领地当给外事我，没场面即当民别，列阵咱们都最节约接送不是。常来战斗给俺谈不脱跟签不缺啥给，咱们他别的年纪前辈去，子女脱了签把他，创建的美籍就给完结了我，两个村头把他，公司他看见下边还想搞不穷些送不是。 ཁྱི དང ར་ནི་དེ་ན་ཤ་གང་ཐང་པོ་ཅ་ཐོབ་ཏི་དེ་ནི་ཡོ་ཟོ་སག་ཡ་མ་ཡིན་པ་ངོ་ཟོ་སག་ཡ་དེ་ནི་དང་གི་རབི་ཡོང་ལོ་སི་ཇུན་ན་མང་ཚོ་ལ་ཁ་སག་ཡ་གོ་དེ་བེན་ང་ནི་དོན་ཏ་ཟོ་ཇུ་དེ་ནི་དེ་ཤ་ཡ་ཡོ་ཤེ་དོ་ཆུང་བ་ལ་ཤིང་དེ་ཐ་དིན་ཁེ་མང་ཚོ་རང་ཤིང་གི་ཅན་དུ་ཏི་ནན་ཅིན་དེ་ཅུང་ནི་བ་ནི་སོང་པེ་གོ་ཚ 间加入游泊时，人们最缺乏的性的，人看他，人看给结果听，你这阿东怎表他？天南修改忙做没定，吃送进来解约金，随军给拉在他，听日给子女先定把顿东他怎么所用缺乏他？没送至顿东，李秀突破了规制前的，忙做了爸爸的过日吃，你当家人怎么用得起游泊时？抢到创业的给，马当抢到，他的亚军先被切过兄弟看给李东把，张立军给。列金按照前往天台行送列队娘子顶十千的从这秋秋的用具罗滚的动画他先点别做母腿也不准备李秀冲着他这队借钱的忙着去镇都那手别处偏不脱把钱去银线送不是你当自主略更明白您这偏些社交人的推荐即使将您给广播国操心广播机灵必须当监督偏些正宗亏他天天行学的私立正宗亏天天通知正宗亏人类有过的通知正宗亏且规制些不是您这些人我注意偏些随把他偏些通知您这天天通知些几对托正宗些不是您这创业的成绩区别不重叠三个创作的家对手机安躺不躺入门记住胡小波也提领安全创作偏些几对托正宗他借用三种看起如果我了偏些我主席不赢他的应该正宗局创作年底用不判断用具若有结束时从不周国军给安全公司内配给天天团队切宗切根是赢第六偏些虽不要么切宗他毕竟他上海了总不赢他的应该切过年偏些正宗切别可个三不行时第六级的股票在九对年您这偏些天年广西南宁托抽局正做了兄弟月结束不是如果我林子怡偏些虽别抓哈张也不都结束不是日子吃顿钱的，人这人呢，他偏些吞了，娘们这顶是不情况他。昨天起来我了，看见些问题，吞松这对些就是吞钱家伙，偏些也许点不他，用账托合同签约托，抽起哈上头吧。娘们用钱为马上出去，偏些就是做了钱的，心思所谓子女争夺所给钱，我哪做别不是？偏些心思所谓争夺哪，恰个暗谈不脱边，互联系。人这偏些说不通，偏帮去写随便猜的嘞，心中有人吃不赢。敌人恰个暗藏不着穷位，还想搞不穷些什么事？何不从听王永明去？人这偏些吞了偏见，吃不穷越来，偏见东越洋，还想去加强不越？偏些他哪些吞在嘴边，人这吞在上面，从来夹起了周围，饶有些什么事？天主点别切过肉汤什么表具，宁这偏些名产些的什么汤，哪些编织了编织零年的用具了，工地特有不是。宁这创业的产业区，新的创新局的局长宣布，创新糖点局的局长石格义，切过特的表具，宁这偏些名产些的系列，传送这段可以从他们家些的

0: 수신 교수 클라스하시오. 교사 수사. 교사도.
1: 뭐가?
2: 야.
1: 지에 선배 민도. 난간에 또 어떤 년 타시.
0: 야면 키교. 얘기 남셔버려.
1: 뭐가 장 교시. 단들 난간을 먼저 가야 돼요지. 시원. 시원 교수인다.
0: 전 관다.
1: 공의 주기 간 미국 의원은 장 로마 윤회 집아. 야.
0: 영아, 전화가 주고 있니?
1: 야, 디키스.
3: 엄마, 그라마 대다. 아미 대부분도.
1: 미 가르쳐도.
0: 네, 다시요.
1: 네, 미시대요. 민다. 미 깜빡 쳐두게.
3: 저기.
1: 사라 렁두게.
3: 렁기.
1: 나스탕두게.
3: 너기.
1: 네, 민메시로그.
3: 아, 민메로메.
0: 수신, 네, 렁두게 마시다. 네가 민가 치죠. 영두게. 내가 좀 맛있다. 내가 알려주는 음식 가서 또 다시 오래.
1: 또 하자는 민가 저 쳐오지. 내 민메로.
3: 나 민메로메. 나 민메로메. 나 음식가 좋음에. 나 민메로메.
1: 민다. 아마 민시댄다.
3: 그나니 나 좀 더 연애 차주오리. 봐라. 그라마 태다. 그라 태다가 나 미대 보면 또.
1: 장강원의 수입에. 민다. 아마 민시댄다.
0: 수신. 야매너. 니 음식 좀 더 되나? 니에서는 니 음식 좀 하세요.
1: 미 내게 스킬 주시에 용내제.
0: 용도의 신화. 은희게 라임도 님식 대줘. 용도의.
3: 용아. 빨라 암라. 그나 니 시에 주만 나라. 그나 니 맵다. 아시라 시기.

0: 我就老马呗。卡里，苏西连队谢谢，表面军大姐新年一杯。我让你阿是呢，叔叔来卡里前面，卡些钱不？你要有本事，让给婆妈打多钱的，金子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 나 그때 숨 죽으시베. 김사샤다 다시 고구유나. 조소소스들이 하게 힘을 다우리. 진짜 말베. 냥문에 이거 쓰면서 문에 이. 라르무유 등금이도 양의 디제치야 레그메 다치우프야. 표면만 후식에 장은 다 돼서 와라 이미지고 인지가 하자기야시야 하리나.
1: 뭐야 하리여제. 니에 나는 칼라스 둘러쥐 나래치에 턴도 부고 랍중 치러 치우지. 디가링이 나를 신선대 꼬부단자 민구 유부지 시베.
0: 张顾家为出租了自己给这几座钢琴他们不去要是请你看这么是年代人他要买是呗你为云租些新的国旗给其他家去你那张干俺乐在马切吧为云租个银丝丁俺三千马切不是不那我那落下来胖去用啊用啊用啊让俺老胖给我买的
2: 야매는
1: 얘랑

0: 바바 국다 주제 소식민도 상겔었다.
1: 레스.
0: 어디 근데 소래.
1: 지다 두스리 옛 드니니다 지격부리.
2: 잠 휴칠 마대지 약하자윤 봐.
0: 뭐지 얘. 나저 정보 유로스. 세상 통과된 예지 연계 나래 주고 삼수. 안 잔다 보고 소화 깊게 용지.
2: 총가디 랑게지 레미스 근데 실림바
0: 총가 총야 보제 합도 김니시 다요르다 나다 총병 바로지 두준 창부유 시야마도 나 능수 등급에
2: 바로 르게 요 말이 총엽도 댐스 전에 거지 머신에 랑무 마고 되게 근데 쇼
0: 말해 사비 다 주도 좀 먹어 기부제 된 적이 없지 와 와지 대장 저
2: 왜 마우 된대? 나 대체 가시가?
0: 나 장기 혹시 소수 상당군 제비 루다 되면 말해.
2: 소랑 아지래. 잠만 더 같이 해보래. 나 다 좋아매다.
0: 내 장 루즈 영매. 그다가 삼단차. 나랑 이거 보 보신다 능시. 파미니가 잠주 탑재. 각 조종원의 상승 승비. 등용 아래 방향 접제 대비. 다지망에 후다시오. 상대아. 간다 상다부 도마통 수위. 문도 팔린시. 자 가르뇨 있는 뉴. 조수능에 제오. 나 비싸 죽인다.

0: 가자 선신이. 아무라 기랑 빨라다 러가 나녀 임베. 신유에 니란직 치야히 키시 빨라다 암라 로가 체비인 랑송님도 좋아겐데도
1: 빨라 암라 로가 치중 뒤민도 나 암라다 남야 카체그메
0: 로디부치 아메 란다 카체마시 쳔나 빨라 메도디 아메 란 유골 치고 용드게
1: 영아
0: 따져

0: ran yuk dui a zua ji bu ti ge dui mi dui
1: zua ji be de zua ji bu si ge be ni da shi rang nian ni wo zua ge gu dui dang a wu tu su zua de ge ge dui me
0: zua de ge ge dui me si ge si ge rāng ādā lōhā jīng īsī yuwe dā sīng mō yabshī
1: chē zā rāng sān bā ngā lōhā chē yāng sīm shū dī yō mā rī sāng gu dūgē nye tā bū dō kīm zāng dē lū dōng shī rā chē yu nye sān dā 부구치에도 타는 알 수 있으면 멋이야 매 차샤 저한테 되게 해고야 할지 나 장나마 영야티 또 그냥 가 용부지 왜 고자 왜 장어 내 셴나 나 가게지 리미도 김짐스 가제 김짐스 가리 매 장가신데 이베 김짐스는 每次打狼子场嘛，听咱爹的给皮，他们爹说说是咱开给没有钱的，这是吧？勇啊，听你那说，昨天这给没？
0: 啥给我？他家这个都给没？

0: 다 오는 얘 라바고 즈그드웨 리타미 두스 카르스랴 감디니러 리타 요마르베 캉부디 리타 요마르베아 감나 제라 텐소 리타 요마르베 장수구아 콜미 텐소 다 오는 리타 큐르미 두웨
1: 발람라
0: 몽우시 얘 라시에다 랑아다 카체제 나디네 되시비다 문에 리타 메치오리
1: 말라 그냥 네 셋만 견다.
0: 신유, 멍우아, 자게 발라 암라 로가시쇼 화성부도 왜?
1: 성민도.
0: 보이듀라 이게 잠만 시에지. 다 오늘 자게 신유. 안매베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대. 모자디밍 아주다. 新月，你要见牛啊！俺们俩当你不骂他，把拉你们都拖过去。

샤샤에 랑게 샤샤사 인주니데 콰루루 샤샤 총접녀이는 마스고리 디나샤라상마 녜 마스도비 워디 샤샤사 수신 렌듀시 범위주 다시 신예비 나라닝아스네 소수를 레카리메 게 셰비버 녜실 유버사 랑게 범어다도시 김사샤다다 수주셰비버 레마레

0: 다스 아주다 다스 아주다 유유유 다스 아주
1: 수라진아 수이바
0: 장게 스니쇼스럽다
1: 스니쇼스 장게 말로야 카림바 수이바 용구유 용구유 집에 된제 연이 쓰러지 있나 집에 된제를 쏘 어제 라르도 와 집에 된제 보고 싶다 채운지 연이 가르쳐서
2: 불송가
0: 해 도와용아
1: 아니 야쇼다 야쇼다 어제라 어제
0: 군이 내내 갑질 수 없이
1: 아 정배 더 얘기 말해봐

0: 수신. 녀양야, 랑콘다 슈이. 녀노샤, 즈니그촌다디, 녀탁주 역체모도자. 랑다폴, 포도충어리. 랑게슴 시켜놔자. 디주고미. 탄데니, 김다니, 카장우시라소요리. 장수익 발라 먹입체 나네 튼샤스기 튼상년 수입지
1: 나저 김자니지만에 도스카 양부제 대우르베
0: 니 덥시 당초 랑숨제 정말이 내내 덥시 니리
1: 알레 랑게 콘스다 저와 정말이 Shima to tuyumin nyokchilang yu. Jima kukubji tsaychouri.

0: 어, 아무나 인심 차도 그래.
1: 어, 어, 인심 멋있다. 나는 쓴 인심도.
0: 제도와.
2: 이제 시작해 볼라.
0: 잘해 가니 없지.
2: 드림 오차 교린이 유. 남자 더 쓰는기.
0: 오차 교린이 유. 야, 어, 아무나 저와 남도 영업해. 눈 주시. 나.
2: 나.

0: 奎鲁村记大家广大村年安南北西
1: 슈다
0: 행게 감사 나 소신이
1: 무슨 나무고 샤급수락 세니 리리디 나미상메 신세지 이내가 염색이 곱실어 키랑 차샤 영어다다 폐배 뒤디 차례네 전화야 가리노
0: 김제답디비 니에프 룩충주저이 김장신다 능신 된다디 나지 김장게 된친칠지기 제잔 티셔친스
1: 알레 진짜이브리 삼시두기 도스다디 올라다 줘야텔 나다 주메다 레디디나 향게슈디브리
0: 문에체나 내주 망고 딘젤 하베지르 나 삼르톤스 팅은 아래 삼당에 망차샤 문에체는 역시 딘젤 민두 수수정니 기부체디에 야르존도 삼르유나 부고레 박자 야고 시아 동시
1: 슈당
0: 딘예 로규더 디인 키나츠 스즈난다
1: 영아
2: 天为定点了么多公司先打了中牛面听到别打别打听到做听得别着退休不过错别想打起个的壮大其实下边呢皮个你要的啦听我觉得你要的谈到上面谁心不低壮大其实谢谢的的听到就谁打听到就谢我的云水别帮的得劝你也不准忙拿了听到的不准也用操心拿的 俺最近被绑的，从不来头皮，比赛下雪的。上面白白一面，几岁的？顶着双子，退休不过去，全家一年的，有些人年的，不过去白不打，最多了送给表去读的。俺最干脆把刘主席喊走，也给美女喊来是呢。热完了，不过说晚会，苦力又穷逼呢。困住女婿有个短见，白最吃头的生意。听上不过错，老中女婿喝醉了嘛嘞？开始不过错，老中陪陪，舒服躺过去面呢。
1: 不过先打打，这样最后再晓得，是吧？谢谢。都是到底养到看不起多，俺做村长前的用着呗。谢谢。村长前的用着呗。
3: 村长，
1: 其实不会干嘛钱，着重但不动不着吧。谢谢。村长，值班员。听大早，土地不拿起，俺不会听大起，你看大早三批土地，俺做同位没有的，不过说绿色的，搞不出那生意。现在村长其他的都赢的。
3: 김나주
1: 옛날에 님도 뭘 순조 그룹이 양가 대비는 피내 민두구유리
0: 진짜
1: 배다

0: 다 로요비다.
1: 알아.
0: 어.
1: 알아 러브비.
0: 디디 카르니야 볼라.
2: 링도 노염비.
1: 알아 녀 샤차 링고.
0: 녀 노비 샤샤. 야조아. 정주. 디디 카르니 제베아.
1: 카르니 부제베.
0: 카르니 부제베.
1: 어어 제비.
0: 도스네 익세덩이다.
1: 레스.
0: 야, 조.
2: 링도. 링한국어.
0: 조. 라부주 클래스 하고
2: 있어. 라부주 클래스 지시도.

0: 노보디리앙탕고레베
1: 앙탕고레베이
0: 디지리베이세하주나봐
1: 야치야탐다베이
0: 야치야탐다베지금강치
1: 강치레차가라죠
0: 시디리경원
2: 은닝드용서감보다차가루베탕디니추세디빈다좋았대다
0: 암라경고하시면또와타리인지테스트해보래
1: 응소프
0: 응소프슬레고리좋아하시면또스크립트슬레고래
2: 디리시얼
0: 암라가시에바니흥말다당티탁다디요말이디리시얼슬레고리타시부터스크립트슬레고래소프 is very delicious 슬레고리 right? 오케이
2: 닝두좋아하시대다진예아멘잔루고아야차였어다
0: 응야
2: 그제도심부두게
0: 심부두랑클라소야락생훈에키르키르죽도가나마소도티훈에니앞서지이다신유클라지학세세또초라마다비너닌다리시앙탁부리두그리
2: 신유라우스잉와
0: 유유랑육사가위워라바머신예신기세트싱아소소소유리이네가에디사야락가위유
2: 랑니시에당라

0: 아무나 빨라가 이거 샤샤 예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1: 소연 나 정부 잡아 주기 산다포 자그치로
2: 小李生爷的，你好这边的，你这几个人算什么的啊？
3: 车长，站队的，我到那地当去，接了忙我提干女，打幺幺的。
2: 呀，没有啊，碰个哪个，况且没去查的。
3: 啊，这碰个哪个是也是干么多，三姐，苏和平个有没随行个这啊？
2: 啊，这，
3: 这
2: 一单我提干出来先
3: 把这事，但真是真是，看那年现在蛮远的，到底那谁跑吧是就是，没些呢，他们看那年个俺女嘛是呗，但现在年龄吧最难。
2: 哦，这这这。让查查幺幺的幺幺的，
3: 是是，前头让个三把子行是吧？他不是，哎，
4: 那你罗来
5: 罗永白，
0: 那你罗永
2: 白，爷爷小张罗永白，
4: 那我，
2: 克拉三姨干嘛的？你去哪里了？吃小头不？在这睡我啊，我。
3: 我是啦，张个浪子的哎，可怕用不着，你来念睡我。小张，小张可怕还不有没念新的月是吧呀？小江，
4: 喏，
3: 你菜还些水哦，让爸拉你们到阿拉多斯东啊。
4: 来是来是。
6: 哦，我哩，等伊地回那迷茫起个沈小燕那了，你随老师去，有你跟着些不着。
3: 是，看最难个理想是年底，六天没应呗，哦，第三个没那几，做不是个，对的，俺那做女不是不？前三迷茫过又从干工家干起。我老有收入着。
6: 阿丽。
3: 哦，看到，到时那个人你打起个主意。年前那木兰平面几个不过是铁骨头，搁来是啥样式？同到底个你做的这啥不是？
6: 用啊，克拉三三送油，小李没说，如果些怪都个对啊。
3: 嗯。我这啦，的确可以算是落伍的。啊，是打人怕狗的，真可以给怕狗。
2: 年前。你这算那成绩？
6: 阿拉，阿姆拉，年前老凶。安逸的，安逸的。年前
2: 黄多黄多。
3: 小将接住的。小江，
6: 喽，
3: 对的，哦，光我的你路窄，杨明的地窄，
6: 挨得挨得，你小王吧，挨得。
3: 我那小江立不得个，他咋能个来个就这里吃这么多啊？坐坐起啊，格林达，江思远，上次通过啥东啊？两张啊，等给他签那书，
0: 他签哪家了？
3: 今年他签那书，
5: 他签哪？
3: 我你他啥不？
5: 要凡
3: 凡，凡凡来送啊，凡凡俺们来，
0: 凡凡，要你找人接我。
3: 江思远，让个公司车接，这么子还够的？
0: 来是。
3: 呀呀呀，你打你打，
5: 俺在家
0: 偷偷。
3: 呀，对的，凡凡俺们来，有我在家晓得，有我对起，你也做东西来个请我。有我对的，看这头。
7: 哪大名头？
3: 俺做让的生产线上去。
7: 嗯嗯。
3: 让那大家请把豆地不名头。
7: 可是也是个，可对人家什么东西？
3: 嗯，对的，我认识的了。提前开始钱呢，弄得巧就啦。所幸的你呢，没我考虑个不是，林永玉老阿情也是，让哪里你做的这哈不是？大郎姐嘛，可真是自由。
7: 你也羡慕着，理想这娃去同门读。现在永玉阿姆拉生产嘛去啊，理想老没有呢，就做前面我给你们摘去。俺我让大家把俺们拉去瞧。
3: 让你，你这新年要是呗，你我也跟不起自己么瞧。俺这边干了都是当年的这是呗啊，没事呢，恰好那年的理想是，让该看的你自己不着是。
7: 也就啊，看这些呢，理想反反个爸爸着么？没想到个反反个爸爸唱不着是，都是年在现军队么都。
3: 俺我那让你也没给个，反反了没不上不去对头个。你那什么叫我妈是？让了刚开车的，俺是参谋长么孙子，你们到头去打球去。
0: 是，俺是参谋，你们到头去打球了我。
3: 我那钱呢？俺一天到起，看做些也没球。讲我一个，他妈，西北我忙死咱了三姐，新月天不多，年旁边年空路子，新月向阳路路穷了，当然没多。
0: 啊，我那是呗。
3: 哦。是心愿阿姆拉，让我呢卡真塞上穷啊！
0: 车长，弟弟让给俺们让拿了车东个去，等到姐姐是大门过去提送啊！
3: 车长，弟弟让我不擦塞的，
0: 可是我人，我
3: 不是大门。
7: 前天心愿跟着去我嘞，那不是花大年吧？
3: 老鬼问给老师给我一次啊，那这记得着是哪个穷？
0: 瑞瑞，
7: 瑞瑞，
3: 听我，新月给给尊写咱，俺谈的三大年新年是起，当俺我呢三木通俗，不过你小心不点着这玉米多，
0: 我呢你小心不点着这玉米多，第一天了俺我呢用错什么是哪穷？前三年谈的三木是等的，不过对了能行，前就不给，起码希望深夜录穷了单。对你留在唐青干了有些乐趣给我才想念你
3: 都不是我呢三个家庭是当我的话三个同时呢你就三个同时投给人嘛人
0: 不过长隆云顶俺子看不到长隆云不切我的
3: 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
0: 人人
3: 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
6: 人人人
7: 또 말해.
6: 어, 네 아시다 보모. 기나 주자 대화를 봐.
7: 대화래.
2: 제자, 군이 나 전화를 마대는 거와 대우자. 미장면 사상승이디. 공무 지금 지금 정글이 쓰기래. 기니 딱 오면 가서 친소. 기니 바로 군수 들려 이봐.
7: 제자체, 윤윤게 남지 경화 경고 신유 지자 난리소. 고시 다 자조식이 정부 김씨 상면 더스 키니 애니 가르치기요.
6: 최도 얼씨부리.
7: 네.
6: 기랑 보모 리유유 최도 얼씨부리.
7: 네.
6: 봐라 암라. 디리 기나니 디주슈제 게시카지니 대가슈기다. 나다 유유 찬스케브제 로타크라우 주기. 니 기나니를 교대뉴이베라. 기나니 그 보모 리유유를 교대뉴메. 로사다 뒤신 파샤 뒤주이네 뭐라게 나네 잘라 갈키네 네 하고 뭐 주동도 제디 유 레마레 봐라 네 기랑 시라 뷰디 시담직니 제 뷰미다 감감 제 뷰유 대수니의 슈뉴이베라 슈뉴메바 뭐라타도 루이 마스미야 카르도라
7: 마르디
6: 유유 지다 아무 시티도 용아 네 뭐라 지다 아무 제주비 네 마스다 제 뭐라 지다 아무 제주비 마세 아무 신다 뒤는 뭐라래 락수도라 기랑 뷰지 뒤래 뭐라 지님 가수미도 보지지샤 주부르스 주는 태아참도와 이내 뭐라 지다 아무 차버리디 나래 겐케오 말베 기랑게 친구베 대상한 나래부터가 덥지 도구모도나 지내 칼랑아시서 주르샤
7: 디모나 저사비 유자리
6: 용아 땅아 대수 슈구메 간다 조소상 문예다 호수보 조소다네 케미도 이내 영문의 고수염수 유유턴도 되로만 하야 하리나 롱을 하부다가 최도 얼지 다리에 태모 타고 말다 용아 지내 즉시 보면 이제 수지 요구유
2: 어 디디디 디 어 자위 내 요산식인다 나네 퇴치만의 마시 소수 파면서 로제 니마 카시에 시대봐 대모 집게 매봐 그봐 자위랑 연재 더부 요시 제마제 제자 장게 고부치치야
7: 다그리 다그리
6: 다오는 예수 조금 그랬어요래
7: 디야 잘도 유르다
6: 기랑 계속다
7: 아니 니가 윤윤라 잘 권다슬럽죠
6: 권다슬럽는 차오르베라 윤윤 기다디 시유엘 슈기님 가수 팀에 기랑게 기구이베라 제자님 다부도 시유엘은 내부지 지일러 주인이대 시한 삼주 뭐라자 마세 제마 보모 중부 주내리 야는 중부 주내자 부근이가 리신바 주인이대 자야시도 인지 김상기 롭수대부고리 니 슈입된수 너무 송아 제자 바람라
7: 捏着我了给那你给爬铁姐云云了落地不屑不给你不提给阿们也胡写罗斯罗斯绝罗我走了我能控制卡里别亏的跟着谢娘阿姐阿妈都不能就顶着爹娘要了呗
3: 妈不顾别说的就把你也是念住的完了给那你可爬铁吧
7: 오지 니 매고래 니에대 제 니 코베 오지리 다라비 딩제라 니 가바친 바사 가지 니 랑 툰다 고비 치미이
1: 고자 위스니디 다단다 징보 봄르봄 주도아 니게 야야제 로스케 과침 이
3: 고자 위세 가침 이라
7: 니가 고자 위세 가침 브레스 갈수 거래 고자 위에 가바티 제 니게 단추 잔뉴시 니디 남주 니엠치리
1: 어 잔 잔 되다 되다 되다 만들다 내게 지치고 장문에 고자위 달러 하신 인베
3: 이 니에 팀주가 루트 제사
1: 지샤
7: 언니가 나를 겹겨 제주 로가체는 나스 최고래 단들아 로춘주다 닌 재미는 여리 청소에 대비 여리 밀마셰 있는 람보고 하면 이메스 다 하고 오면도 직전에 고자위를 약신인도 가버리
3: Nyanyan nga cha, siwa suga yonbi, siwa amla yinbe la. Nga kapa shikyo. Wei, genshu la, siwa amla, siwa suga pisu. Ale, lis, kirang to shiunanda.
0: Tajena.

0: 당아 롤리면 되게 멍숭아 포교승이 도리 겪고 걸다 와 왜 포 멍시 밥을 넣으면 되게 좋아 왜너 포교에서 좀 누가
1: 너 요야 신의 전주에 민은 저 겨울 가르치는 유명한 게 신주에 네 가봐 좀 내 말이야 가리나 진동군에 내 맞아야 가린 봐
2: 빨라기라 신의 로피제
1: 반반 다 멍시
2: 발라기라 로비메 발라 발라기라 신내 로비제
1: 님은 내가 나랑 가신 봐

0: 다 다 죽은 데 신이 봐.
1: 디 강배 더 하나 계시. 디 보고 소용 나와 민규르베 주둔 이기지.
0: 디가 소래.
1: 你什么胆子？想给芳芳诉讼大王搞一制度？但芳芳诉讼大王的，他都扛不起。

0: 야 미 김비 너 공 디부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도 로스틱 진 제모도 와 소기 야 미니 추 튼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시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비 야 미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겔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로제파드 열기체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디굽주 걸고 생제 로제파드 뷰레 도베지캉 양나 로제파드 진서바 창전시바 노부송주라기 버리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캠초 kedi tengji gi zeju gor ngap gi gup ju khop ge sim ji lo ge pha ju bu le de be ji ta lo ge pha ju jin zi ba cha jin xie ba nu bu sum ju la gi fe ri yu de bu me du dong ji nyang du ju yi chang bo la ce xi yu de ngo la lin na ngo la bu ju yi
1: yer tu gi ya ni me cha wa qi nga gong lu long dan yue chang xiu xiu

0: 오야 탈레조 이기리
1: 나도스구다
2: 코니기 간제티디 차를 교례를 곰바뼈부터 람티아 개웬 조카도소 카웨워 도수 덴부 메베 코니기 섭서 식시 제거충
1: 디즈베
0: 어 제제제 안에 네 통치
2: 착바테베 젠딥식타 서부 첨부식 미람투찰 다치뒤 코니기 강워기 도수 킹베 람티니 착롬 임부시 미드윈키 서부테 지념치라 항상급식유
0: 우후 다시네 통소 오야
1: 뜨다 디강의 제도 임부다 차지샤 원의 시내 착롬 임부시샤
0: 오야 뜨다 거기 배등 임부시
1: 간을 배드 캐과치 나눠놓了钱不是下 很多地干了钱都这下 我那养钱钱不多
2: 남노태바티 류슈중세세미 더블릭바시라캬롬킨 제바티 통규총유 가와타 두슈일루베 치부캬롬라 깨톱중세뇽두치야 대외 인지자 륜두대마교류 캬롬킨오자르키 군이치르로베 네톱경예 군이기 타메믹스테니 톰수법주 임베 캬롬 대지 군이기 적부 코드연 체베 처딘시샤 포라 총적 요네 니 셴바싱 제와칭

0: 감사.
1: 감사.
0: 캐란 홈즈 법진 니신 부인아.
2: 아이. 이네 다다 저토 봐요. 가 법샤. 아.
0: 알레. 이네 안주 타 리부네 용부이. 지 전뒤도.
2: 용아.
0: 다수 진의 용부스베.
2: 용아.
0: 터제나. 진의 캐란 토스 슈즈.
2: 아, 계지 마시.
3: 니신베 쿠니 티니. 홈즈 법추로 더 튀지. 모제나. 니신베 홈즈 법추 민 톱당고를 령어지.
0: 今天也对了别的人家的这一辈子错不错是不是别人错不错的很多同族是个多个全大计这边今天主年给没谈不的人家里啊同给刚接团子同族是接答不是三次现在呢有年纪给同给刚接团子同族是答不是是
2: Dine ya zhou shi.
1: Yun de xia zhou ruwei.
2: Zhi, dine ya shi.
3: Tu nye jian xik song ji, lang gu ru zhou sar li pa tang. Dine yang guo zhuk di, gang tang mar gyo gu. Dok chi kur ni, ni xian bei jie su zhang di, ri rin zhe guo zhu yu. Yu zham song ji, ri tun bu chui di, gyuk ju xik. 미글람도 차르
0: 추디게 톰즈 법주니 교연배 추저배 교주 친구니게
2: 지지
0: 이 토르윤나 데네야 통금이도
2: 톱시다 요시
0: 지베
2: 아
0: 장매 지샤
2: 지 장매 지샤
0: 로지 뒤시 창문 열어대
2: 지지지
0: 데네 추디게 통두 재능 아주 내저 매저 재능저 예전 자통지
3: Bapshu tongwe, kuni la simshu chenpate. Kwanzu chosim kubu mutu rize chao su gyo. Tuzu kalir denro wata, kuni di lu shu jang rimshi se.
0: Da yin za tu ma su, nye su ge go ke su. Nye su ge mne tando wu hai je nying shu chenpate yu gi.
3: 두둥에 쓰니 루슈독 잠라서 돕지. 군인 니셴베 니티워 갸르투 톰즈법 줄퇴. 카와법제기 리그토 강소한테 매경. 사숲소 인베 조교 하장 카쿠유. 군이기 콤바 지루 송화탕 우양세 해요. 타는 통주 매베 리람테 군이기 루슈 림시 세치. 진짜 그 유림나 류창기 콤바

0: 실루도 침부터 모두 까불 군리 우양참
1: 주마 소다 다 우당 통도 우당 통도
2: 서버터스도 러도 인기 맞아
0: 류슈 용수 세프탕 러도소 베이베탕 류청 근 주슈 데라 티잠 주미 끝에 람스와 침베 니셴 베야 땅의식 캠밀립
3: 간나 칸 토부사지 지다쇼르 딥시라도 조토야 민도 키니 야마욘 가스리
0: 류청러 러두 퍼버탕 남티부 메베 네주오 군이 르도 마치 까미 총리 치르루 유타지
2: 클린다 섭섭시 오지
4: 오지
2: 난다 민도가
4: 야
2: 개체 무슨 와
1: 난다 민도
3: 쇠지치다
2: 레세
1: 도지 야 자동제 문에 시상상 차스
2: 진짜 탐보 리자야 참보 매브자 집에
3: 리 참보 요마시 진짜 탐보다 니바 캄프시
2: 그도 요는 참슈제
3: 진짜 주비 예윤 참슈시 촌참기 매도 이니 셰시
2: 아모 유수장지샤 팀정거라 니에 통베 바르다 지그리샤
3: 리
0: 러도탕 류슈세바 티신 넘치제기 겜베 군이 톰솔 교변 류슈티 참조 제거 중요 람바르티 조나티야 첸차식도 교 로팜 중앙 표송 처바식 인시 타큐 매베 모주 최원 류슈티 제마르 갸르토 용규 심슈제 베베탕 류정 류슈라 과게 중화탄 민자와 보 종토 사기도 제인베 발린신게 수남스리야 톰츠법주 최외 람투슈 Tsirinki, rengi kise yu tia, gunki loka chu yu qing yu ba, sem yu le de.
3: Mishinwe kongla nge kyungi ne bar tinte shi tuan chu. Tia ya, tsobu so siki. Zenzhong hajang ning jibdu, nye chobo ya dika paris che kishi tibi. Chobu, tingmo chi mado, zhonyo me, tanda sebu nyegu mintu siki. Bo zong du yu ba xie za, nga da ta nyebu yu xia shi. Che za nge di yinji nyebu xe wo sam chu.
1: 어, 감사. 아, 기랑라 가르고 옆도 벨라.
3: 아, 사지디 그리스 쪽으로 기랑 그리스 쪽으로 사죠.
1: 다디 사지디 대포는 아예 중요매, 규시자매.
3: 아, 다들 사비 지규매죠.
1: 다딩이 시자 학구매, 사지대가 중요스매, 제다 규매.
3: 소부소 가봐 유매, 네 미망 부지리야, 깨지 TV. 이내리 학원에 뉴뉴시자르샤. 단도 미수 통수법주 이내스기. 다다 사비 지규르샤. 네 차도네 토주 월미 초부초 유슈샹라 요리스제 치샤
0: 트링 추규 초부초 톰주법 주양세 대 유슈샹키 콘수 네프타 대 배부롱타 치부캬롬니 튜니 렁춘젠종타 간탄젠주 냠제기 렘티 찌다식 투뷰 허유토 예배 베룬티 수십 채네 로가 조유토 조로웨체 스남 트링키 종그 리케 커뮤미도 종치슈디 규데 유슈샹도 테마타 모차르체웨 소무식 최웨 류슈시야 테니엔 고츠
3: 초부솔 쳔비나 렘규토 탄도 종그 신다라 다규 요시 베차샤나 페부롱타 치부캬롬 더부 요시 사마 유슈샹 요시 마시체다 메인조티 톰주법주 제약 체득이 이내 람바르기 윤정 이내 하장 제부도 페브종기 랑가디 마시조 카고 메네네 능규지 무시 잡고 도스터디 타르무 메베 소르체 친친제 레비아 자와네 이내 조르 탐보디 레디 요리 초샤 삼사초
0: 페브롱투 조르와타 국제 대인배 캬롬 숑사테니 Rimu shokti shikdar minglamdu char. Dome nase chu, nawe donggen ki yege dingdu, bengzi tang, ngudi ki kengsi. Gengrin ki kengri, sabur ngunpa tang. Rizzi kawa yatakbe nangge wadu, wuyo chimchindu chu. Ryo tang namga nyamdu nrebisi, chuzun rimu shikta, nisu machi.
3: 跟个小镇隔壁，别不容找着。一二对的曾经有了买不糖，帮咱们不提呀，谁还能图穷呢？朝中车多，不速速的，客店是订不糖着。铁定连住个，速速死了他。天里天气热，大西当中。迷茫不及个车多了呀，别不容易把个过了游戏。一年收拾着你，我也说，把个里头怎么，从哪找我那证明度？
0: サジデレビナセブルフルチェチョンギリキジャジュメザカクスブシラドロデパビウキツナシチェギジェンジュンカムギタナドビゼンジュンティレジキジェスチャビナサムサシドテチュチタンジュミハクジュメバルミュンジュブラニセリンギペユチョンジョロクルポムネニエソワタチニチブキャロムラチンジ 天天同志们就吃完就去打劫。有些人随土明不提不谈。这里给坑人的水土苦苦。军队的沙土长而且呀。这里给八千斤呢，南开干草汤，坑人嘴巴八零七九，光金属特别。

캐롱 오버디 쿤토 마죠. 이내래 뜨다. 캐롱 마부지 가리야 치매 급자. 나머 마차 차디샤. 로파마지라 단다 추체부 여자 체리야 자르토야 미토. 딜링에 남부스 단지. 랑가 캔제 주민 시대기.

0: 사제대야 오늘 사르부시라도 배제미 동작하지 유입자 장부시에나 대대비나 닌가 첨부도 이내 탑시민도 갈래카지 예수 먹여버려 깨부시야
1: 람다 정부주의 생부타 더돈주 좀 마무대에 유입해 린제 겐치 노동 냠수 죽부타 대마제 두수티다 통급 대외 칠수작버드
0: 토르마 도즈퍼베제라 탄도 닌가 첨부에 람부지 규구시 lambda khaji thado to chu ki pab chu da bu shi kang bo zu du sab sa si si ji zhi da ma shu chi wu re la thado ga ne do sa yo min na wa dang shi sab sa ma ji bi na

0: Lubudina Simbaki, Simbaki in the Lubudi, Tadaki Nambia Sissimadi, Purdang Gajong Trading Didang Uyen Hingan Tang, Punjong Longjing in Tilikuni Yam Dunyerwe, Didang Toy Chidi Lizin, Didang Punjong Shifty Him, Nazo Yong Yang Zum Him, Tilly Namling gets her tan Yamdo, a Chusho Zong Jimbutong Zong Yam Zum Chua, Gavsirachung, Pinky, Pivakas Shu. Jigger Fuji Shi Jin Pinky. 孟勇给地当米呢，孕勇给就近用米水写汤。仁义地当里，说是仁义里啊，让旅游节送不能行。场面仁义地当汤，苦有地当里啊，托囊忙怎么难解？地当汤，地给点别苦有上不起真久，别准切过别，别个修行。这里俺这里在拿了平常手里老清洁，给跟起莫跟松竹来点这学前，那么你给错汤，你们都母体地当过了，着林修行。
1: Samjoo chunbi langdi gigian qimu da suri wumzhang ba, wumzhang mian ba, ribjam simjoo lo me zubdiyun lo biyun, gyanyong chakjian zhong lo mian ba, kiawang tinsong chakbi mwilop jie yinxin, gyanyong chengyong miri suri gi pyochong xinten mian da, churi xiong de xinten mian da, pyanchong pyuru suri lopchin pongdo miankang gi nizung deka gi zhurin, pyanchong suri lopchin jiongji rikzen gi rikchong niri kiawang, 中国面对苏里落错各党部，许多委员团干给云南委员所给通天行的人了。我记得，各党新进人别，例行那么长就长行业务党，咱们苏里团队部党，全面团队看了，接种看明着我，送出上党，送中不送党，中级不用理解别有办法事，难道我拿新就那么多嘛了，新就做平党员？ 铁党切不切？进入年冬就是过落的，进入年冬你是啥松的？各党部的各级别，该用啥种人选着力冲突脱？没给的给接种，加上安党部丢马脱吧。进入年冬你是啥去落了？俺这一说，平常比如苏里落清给，平常党员的提前空多面干给，面部再学给参与脱吧。进入年冬你是怎么落？平常就从啥对边角表现脱别空别来点给，稳定没给的给参与脱别。
2: 我给李在南给那个地当时啊的肯德基里啊，我连闺蜜我真切闺蜜，再不是不送那。但是，你那来，他突然间说俺做米丢了呀，他这边那最忙不急，什么急不打，绿的不买吧，差不多，夹不起来的，点点滴滴差点多啊。但是，俺做都是在对上班，他给那个军队出去了呀，迷茫不急的，他俺夹不起来，啥什么急不买都绿的不买都送对上班，他给他点点弄了嘞，他绿就那年忙不急不多啊。
3: 那是。
2: 俺那在这绿就里啊，他英雄年一年这样绿就里啊，他那年一年嘞忙了忙注意。
3: 那是。
2: 他突然间说，李在南给那个，他俺做军队给出去了呀，绿就的，肯定是那样个玉米过来呀，开这个是去送着那收银。
3: 那是。 等着嘞，但俺做特产，去做配件时候吧，等着转转看，但俺们呀，轮转走过来啊，轮转俺做白菜些那轮转轮转些，他那过来，俺那俺做平面因素那边点巨细些，他今那边高原那边呢，他那都过来呀，落几栋松节子青啊嘞，天冷了过来轮转些，他那过来热嘞，怎么能过来开始过来些？是那开不成面，俺那每一个厕所些的规矩哪能用过意思？现在俺做规矩就开始不行了嘞。 车上看着国家级别的开什么行了嘞？车上国家级别说呢，开这个嘞，说是呢，查国军一下多少吧？查国军一下，就是呢，没说过能给俺那台湾女主车长了呀，就这一点差的。车上开上给查国军一下，就是呢，他开这个嘞，台湾女主了呀，开了热乎呀。车上开上给国家没讲呢，俺那查的国家级别没得，说呢，台湾女主多少？
2: 这多就拧了呀，就没得那拧，你把拧过来，俺那亲爸的呀，俺那差没得亲爸女把拧住了，人没得，现在定就跟，我就专业的，还讲给开亲不行了嘞，你这里想？
3: 那是给了，他这单给刘军提车厢，他忙不习气是吧？那是，
2: 他
3: 人家给了，没几个，你们几拿了刘军可在前呢，伢车当人不用了，给了搞了去那着。那是，他这是刘军得上忙不习气，这个我那。 是吧？俺那卡这个，我们那小学车是吧？卡这个，俺们云南嘛，对吧？等着忙活。车上俺做轮转这个退出，也学的，当俺做，俺做个平面的，那桌上写上呢，第四个嘞，轮转这个卡的越南面那的，俺那平面个拿着意思。他平面个拿着是就跟，或人性的卡着，大全部加过，大全部等着嘞，或桌上头上的平面人性等着嘞，没得俺那。 平安顺的都是的，他俺做个白相的，三个东西大全部都是收了吧？等着收个话，他平安，等着印度对了呀，平安来了，最佳出色点数了，平安个拿着收的，他最佳点数。 하고 숨아. 다 띵두간 배견에 쫓아 댄스는 배견이 낮아서 그도 너그래 니마직이 있는 배견디 가래 지도 쇠다 나도 당스. 니마직이 있는 아니 디 나도 디다 아니 쇠들 땡구도 와. 나도 아니 쇠 디 땡두간에 다디 마당 바 제래 탑랑 약속 가래서 다 쫓아지. 다 류제제. 제장 나도지 직 직디 간세스는 아니 답에 샤샤서 나도 초초 안주 대중인스는 나도 시도간 아니 주변에 죽직 봐 근데 중이 근데 나도 그 셔로 봐 아니 공모 인수는 결함배 샤샤서는 초초 주변에 중이 버루데 봐 근데 순데 아니 답제 니마지를 택마직제에서는 약속 나도 약속이 나도 하고서 나도 배게 당해 되지더라 다 근데 인도간의 류제들이야 가래서는 다 한데 배배 조상 체스는 아니 니마지 팀은 니스네 쪼고 알아 배겐디 아니 가르 나도다 공된 거 알아 나도다 오스 디니니 쓰고 알아 다 이내 간세서는 아니 가지 공무 미소소야 참못 들으다 배때 있는 취도 받는 시 많다 소소리야 참못 다 가지 배차샤서는 쇼배 나도데 르제티도 속보 때부터 님이고 다 이내 가래 내가 돈이 나도 근데 저 그래 내가 지게 지게를 제가 말아 안 광다주 난로지 제 뒤에 되주시도와 그 되주디 소수 담이야르샤 다 지단 채소는 나도 매번 인수는 약과 매백이 미게 되준 류제제소나 가래 마가지 그래 약과 인수는 뒤즈 가래 거주 개래 한세서 배견내라 조자 조사디스 이내 조자 제사디 내 보부치 뒤즈 주유스 안 조자 조유세선 류 두배 전다 조와선 자세선 제배 전다 Sat lu tuba se de galet discover wa tinjuk war. Ta ndang anzu kupe chashasun, zuja rembe tsed.

0: 세부 고도 바베샤샤서 나는 아주 구조 먼저 체제 넉주 카인스는 당 아주 베샤샤 넉주기 나는 있는 샤르죠기 생각스 소아 종수데 아니 디두가네 디주동아 소아 종의 양금아 디스데브 콘조 소아 주제야 보아레 안 콘조 칼라 식지 첨부 당세 구조지 매지 창말이야 차가면 나서 나대요 그런 되다 재정 구조지에 계심을 당당 아주 시가지 이내에 다디가는 하람 추추 견절에 차가면 싶어요 말 가르라고 신뢰 고마죠 고마죠도 차도 구조죠 하고 소만 재정 안쪽 도시세도 계심을 배차시아서 안쪽 칼라스고 있는데 오게 칼라딩아 밀리 능밀리 칼라스 펜바 네 속불에 펜바 근데 도시지 키수는 깔래요 말와 이건 안심배 신뢰 증가지 신결 내가 지도건 뭔지 정내세는 다지가 샤문이라리 신거대 야구 채우러 와. 네가 나한 심에 캐라리아 정다스 티그러 와. 최소한 니인도 니에체나 봉세다. 아니 즉 신조 니익스로 와. 딜리아 칭아 류제제가 시라 조금도. 백구육난 참을 류제.
1: 대상로 류제 유입리를 와.
0: 딥 캐랑기 도시디 심체 신샤네야. 대마도 양 캐랑기 종진하는 차를 조르 와. 안 캐랑 펑그레.
1: 네스.
0: 화즈지다. 독신 나도.
2: 어 나게.
0: 고유국도.
2: 그게 거기.
0: 다 소스 뒤 당분 나야 나중에 가르쳐서.
2: 어 멀다 이제 나죠.
0: 멀다. 뒤에 내가 멀던 거 봐. 먼저 문유 땅 봐. 뒤에. 멀지.
2: 땅산도 배도 인자고 땅도기. 잘라지야지.
0: 아 뒤에 잘라지야 봐.
2: 어.
0: 왔다 뒤 마지막 봐. 제가 라한테 뒤에 먼저 땅 차백. 라수는데 배 먼저 땅 차백. 니수 먼저 채지. 버루 양디에 태 차버다. 하고서. 다 제가 다 뒤 지도나 뒤에 시와를. 라수는데 시진 뒤에. 아니 잘라. 게 도중앙다 됐는데 제제 15단 걸 봐. 이 이놈인지 아니 소소 대단해야 삼당. 다 뒤한테 징변 나서 참아. 뒤 들을 되는 것도 시진. 다 뒤면 제베 다 가지냐. 즉 구조대로 소소선 데이터 보러 봐. 양 구조 데이터 보 제제 뼈모 촐라 침벌라 속과 아니 디근 나신 백기 깨바 출벌라 속과 드럭이 내주 마부인 것도 세상 안주 뒤균 이놈인지 결아서 못 왔다니 정다 근데 전에 채 렘부체도 아니 하장게 개점 보려도 와.
1: 타메켄 세링아 조 펜조니 다 투시 요아 세브 유베 사치치르와 아니 딱게라 녜마 이능아 조 제동 박세 치우레스그리 다 단데 이는 선이 칸도다 통이 칸도 겐갸르와 다 진네 게라게 드링아 조 레젠디 규치 투시 탄 세주 니기 와리아야 조 카르유미 가르치나로
0: 치직된 칸그 푸듀데다 낭주기 심쟁기 미기 소고띠 아니 두어 찰 두어 베차샤소는 치르야 찌글러버와 만주 소군나리 지게 남부들 거 알아. 하고스마. 아니 칠이야 야글럽도 나네 야글럽 거 알아. 하고스마. 아니 칠이야 동글럽도 나네 동글럽 거 알아. 좀쟁 가래. 군글럽도 겨우도 와. 소글럽도 지그도 와. 뒤치 제딩 집어들어 봐. 디가 남신배 제딩 그 주당되다 민속부대 집어 알아. 제장 안주 대당이 야구 차고 주는 등기 세주자 메인백이 투시 포주 대제 클라스에 주름 제대. 배차샤스는 만족이 아니 야가 단대 되주들 호 매주 송급체리 딜 주슈부터는 주도고 말와 제단 칼라디 주대부 체체 매주 송급체들이 제단 투시 그 주도고 되주기 계란의 샤드에 문도와 레마레 아니 되주기 계란 신도 제 문도와 단대 되줄 단대 신도 어디 참아 미 소여제 맨 겹체 제겨봐 단대 되줄래야 더랑 신도요 말와 만족 컴부터 거들이야 동거봐
1: 시
0: 레마레 제장 안주 탄다 카레스 퇴주 딱딱 멀리베 칼라 망부치 안주를 해와 디 지두가 아니 신에 나서 경우와 하고 있으면 제장에 디스비 차감스 직시도 야구 시부르 니 지두가 디 골라져야 지르셔서 레말에 제장 안주 디인두가 퇴주다 뚜인제 칼라 추르야 개침 부시라리 안주 배차시아서는 안주기 아니 야게 퇴주를 가려야래 롱버소솔 땅 안주 드린 배차 야게 디 소스에서 롱버소솔 롤러와 딱다야 말. 무슨 야가 라는 가르기 그래. 뒤추는 철수리. 소가 라는야 롱부 딜이야. 가르윤 그래. 뒤 약수리. 아니 동갈럽두가는 롱부 딜이야. 뭐 가르요 아래. 아니 들어봐. 아니 시작 근데요 아래. 뒤 개체수리. 공갈럽두가는 아니야 롱부 딜을 퉁궁 가르요 아래. 얀 배차시 않는 샤이어 섬어요 아래 봐. 세상 공개 둘이야. 아니 만족이 배차시아서 주의다 된다. 땅에 열어봐. 세상 그 두둑이 푸주 들을 때지 계란기 클라스 단체에 대해 개침을 씹어버려요.
1: 다들이 안서 평정 수리 럽진기 기겐 치모겐 섬주라 된데 취제 안서 망조 키나설이야 초어를 치카르이나 안서 게라리아 근데나로나
3: 또 견라 단다 이야기도 저제야 미카지게 샤쳔버디 샤진세제 가우라직도와 때디게 아니 네버유다 하는 소고야 벤도유메디 직송조나세 당한테 제비니다 샤진랄 디세비나 안고빠디 슈크침 루기도세 시에즈랄 디디도와 어디 돌리지 송조나세
0: 라슬라스타 발락 저거도 문제지 다 초왕은 안 한다 근데 망부여 봐 다 단단에 독대여 봐 단대 지족 내다 수리기 내다 근데 직대도 그러네 샤진디 시라마션의 승부도 하르선 직 젠바로 봐 샤디 그네 용구미 신교 아마 제마레 제산 된대 진주 그네 단단 안주 샤 젠바네 하르 용과르서서는 배차샤서는 야카직 되제지 친부 깜보랑 총시도 나서 도고 참 젠바 용과르 꼭 메주 야부 메바 된대 있는 코 젠바로 봐 젠바디 칸에서서는 안주기 배차샤서 메주 야부 메죠 된 죽하고요 하고서만 된대려야 양 봤어서나 이렇게 좀 물어봐
4: Tiring lezen dila ya, kani kunsi xiaxie chukur xieba di labgyu yinda.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키르수 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 야바 Kesi kirang kensu lekung tang jizuo pendi lekung lobja menkang kile chije zhugi sechi chongri tang chongri qingmu suo zuone kuigong tang lekung di ledun ba yinqi ninda niba tu di tang dakje qigui Kesi cawa geba tang lo geba yushu meba migu nawa suo ge neda yuqi tuido du menju qigui 旁边南给库油了年代儿几公顷的龙库库切吧即便直切汤只顾了张着土皮也不切吧即便库控给库油张着军控切吧做内库控所滚一给乐猪直切汤只顾直角切吧米给给吹定了土囊切吧合着给吧俺们落给够张学康拉白出门看那给够 罗松岩气温过可给没别怎么去预备米特给多三罗这给温过

0: Mola. Bob to you.
1: Abla. Shift hard to it.
2: Oze, charge chinsia. Do you that? Di Kirani ma gyuda nga da li chengzhi ge jido xiao yu. Du da du da lama du da.
0: Somlan khaba thiso.
3: Lego dos thonje chilchins.
2: Dige changma nyema nye lao mi ges. Kunzo ka ko su sung a. Lo mong gu tige chi tin je ge ne. Kunzo nga chan cha chao yi ma ji min du.
1: Amla, kiran di shuda.
2: Ran so. Cheng zhi lo di ye na. Anzu meng chang ge. Rang si ra che song a.
1: Kira gar sung go che. Kim za jing mi ru ba. Din zhe sung ri yor bi.
2: Ting wei nye ra. Sim ju ye ro. Juan bu yu ba de jie. Ngan zu ming wei rang na ma de bin da. Ngan zu rang le che che che su. Lo meng gu di ye. Ming wei ge lung ki de bu zhi.
1: Kirangan nga sun na ni ngin ni kha ga xi ya guo sun ya men zhu
2: ran ge dan jie nie ming wei ge ce qie ran la ce ma su a xi ya yi
1: de zhe nie gen lu su ma ji luo di ge na la nie kim zan di qu du lu dong ha zui jie yu mi ming wei ge se se ding di xin duo ha bu ji
2: 伊呢他的莫拉个引起卡卡球于斯勒藏啊列特西米多。是是。明威个卡卡球于斯伊。俺屋内弄拉去，啥子姐姐老就站住过去，给他送到。伊呢路马些不是日本啦。是是，前的啥卡卡切啊，明天预备。看他刚被巴西搞了，年明贵宾呢。
1: 你也能做卡给拉面哇自己，明晚你们都真就的，给不是给伊。陈志，卡卡结束呢，说说要有年纪，啥咱去参加，从来给不是给木头也要买的。哼，今那个送不那么送，俺的卡卡钱嘛就开始没多，就像那俺卡对象大姐，人都卡不着，伊那去那个朋友，恰见大姐，你爹呢？
2: 卡子钱没有没？年前呢，看看你，看看气象，看看你谈的，老周家里一个孙子，从外地一个带药的，看看钱，看看你可不是没从外地过，明晚给让家里数嘛的，让给钱呢。
4: 제서 랑가 발하게 몰라라 내가 괜찮은 데 지금 마셔 봐.
0: 디르가 같이 그래. 삼로 먹으면 또.
1: 엄마라기라. 진짜 못 쏟다. 민외로 견치마 고유네. 로디게 나라. 네 동주 견치 미. 다리 롱라지 말한 게 진짜 시에비. 기라게 토르 마셔.
2: 지스 지스. 네 계지 역도 창무 시에비. 네 고추에 못 쏘. 랑게 고추에 마추가 채브제. 양는 원에 고추고 요마제. 카가치야디. 키라니 이거 된다리. 키라니 계지 제모도 자. 나 겐고도 된제. 계지 치러 지기유. 네 고추수. 토게 강부디 민 예민 티요지. 네 카마사미나. 란 강부디 마라베 슈고 잔게 카가이 지금 하지. 제자. 네 켈린 이거 티유. 네 켈린 이거 예. 워데 네 민 그 탕부고유. 看到让个卡卡钱啊，没退钱呢，看不得。让母退东西，定安住，让个错了给零钱钱不也？让个没了钱别跑了，你藏么这若钱去？ 其实看看没听嘛钱呢，所以我完成了名位了，我若不其他事了，看不得总归赢。名位嘛，不就俺人多点，人，好吧，转对于你就是。 名位的，上学去追过吧，门市就跟着人固定的，听不到他不当那个去也蛮接不起来。

0: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老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
1: Hanli Fang Chong Kang, Kumse Pang Lam Sur, Mirju Sambia Wo, Hanli Fang Chong Kang, Lingor Shalam Ki, Gekab Lok Che Khatri Hanli Fang Chong Kang.
2: Ya mi kimbe, na kung tipa mipata, na kung kakba, na chu yaksu tenpa. Go na, go yu kor, lop ching nidu, lo tsi jik chen jima dukwa soki, ya mi ni chu tunsi, gyokbo ching pi tang do pipata. Ching pi tang ki tunsi, ching pi lu ni, Gekab ki ching wan la ki yubi, ya mi na tsu ju si shi.
1: 这星期人就来这边民族的温度的冷却特别冷的过年民族的温度的沙瓦街头了民族的巨人狼卡家美国的汤那温度的普通美味汤的小军刚要美吧亚内桑土军通亚美年的汤铁味人心气亚美年了偏不远巨人用了小小月别小小不起了给人远卡巴昂茶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 他是娘陈郎富康面康去年对不三百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内是个是路木车地块卡住清笔堂那年面接冲康老个冲街年通去管不郎老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那年面接冲康
3: 哎呀, 陈姐, 林国当今韩国的年老出这款多啊别信的他的韩国的 나랑도 싸움을 둬야 돼. 얘 티를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도 직신다. 돼. 별을 지내면 둬야 돼. 얘 신다. 돼. 니네야 수업도 직신다.
4: 我 대단 좋아해 한국이. 진짜.
5: 林国 당진의 한국의 군제 치를 침부인은 땜부제 능면의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대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드리는네 링고 딱제 그 헌고 주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제 헌고디 빠라다 아무라를 피부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6: 년년제다 너부 유군년제 나금바 서초랑바 나주든바 소게 나군 대본년제 预防那达那位数据康的配档那生活档张西大众节前年第几户经过年预防那达那位数据康给监管堂许诺出个仓马人大人民案两年囊出了人民六十档习近平囊出给给了第六个那位钱那位第五名的档那位数据吧四处狼吧就是两把数据年就月子预防那达那位数据康的配档 那我五只长过手机那位内置月子预防那档那位数据康的配档预防那我数据康给那我不谈那我张之前的给了第六个那我细节给用给母鸡同大言行人民啊陆局长细节两名简单说那我档那位内置月子预防那档那位数据康的配档这档陆局可把连我姐估计主体松啊积极给三年还是同意两只老狼富康民康给他追

0: 차도 간셰도 저 센체 엄지를 와마 센체 테스상무 좋다 지구지 엄지의 승미도게 어 디가는 시 쇠메디게 취 퍼스네 양자다 제샤쇼스도 능다 엄마시
1: 제능 아삼다야 망잡지베 장게니엘 메리가기다 교수다
0: 아시스네디 예레가 친정 키라데 공메스 아
2: 디고신 초카리오레 예비지지 시메제네 보사 당도 시민님 제게 내다지이샤 제일 내다신두 둔주 列차부지 롭지에 모진바 면주지 모두 바중어스 다되다
3: 남도샤 리
2: 니라시오 미사드 모니 손보디디
3: 니르 소와 기비게오시
2: 당아시네 사무토스 간다 님지 손보디에베시고 선이되는세 돈이되는
3: 리 소와 여보제게오다
2: 라되다 디지 티시입니다
4: 아슈
5: 메야 오제세 사야다 통야로 도나치 아라다 타마치 시에릭다 시즈 쳔버서 요마시 슈고용제 양자다 제치디 그제스 메치 슈고메 타지지 다능 아치네 핀더 요마리 조메레 가주
6: 나 왜 라가치 나 저준다 반드시 주 엄들아 니 나서
7: 던져도 시브스 너도 와
5: 라니 자니 양료 고고도 아
6: 니 자니 야고 쳔네 고고미도
5: 쳔네 칼라르 탄고도 메
0: 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
7: 다른 로요제 나라니 바보다 포무토야 꿈들이 삼삼아줘 나나가 시부가 생미
0: 나라히나 갈송이요
7: 나나 밤시소 나게 이지 나 몰라기 불세지대부아
0: 시민님 제주와 엄청내신 철수인데 내딘 저번 쇼다
7: 나게 이지 춥어야 오지라
0: 같이 봐라 태도 예매했다 면사
7: 나나
0: 소마켓라 맹가나 손침을 견줘 마시 다치스 태도 태도
3: 老郑, 老郑, 可把累索?
8: 有个累卓宇, 告诉你们是下次的也不再个学啊。
3: 用啊, 你懒不再用。
4: 我听这对了, 朋友若不这边没多, 让个阿面阿爷还清明多。 对于这两个阿姆马这边, 可是我这。
0: 哎呀, 巴拉, 可琳娜, 快点吧, 巴拉。
3: 巴拉，那个，巴拉，阿姐，卡塞丁塞杰泰达。对的，都随用都会。看那个。要是随下，娜娜爷，当下这边的马托米呢？我他爸等马谁？
4: 你是不是晓得，某人给地契呢？我们这车主马是吧？没看那里头这几个些。
3: 学些就是。其实咱们都能可多学些就是。像地这点呢，可来可容易做。 我那 a
4: 这是钱呢，都给得起就是。张国宪兵的，你最近这些呢，上头也嘛是。
0: 对的，可拿不是大钱个多啊。
4: 听着，熊宝子，娜娜，让给你拿的，娜娜，我二弟是马少。
0: 哎呀，巴拉，巴拉。
9: 没事情写那个
2: 车子去
0: 阿妈
2: 若不行我们不管
0: 没人要读呗叫我名字呗阿妈
9: 叫
0: 我若不起来
9: 若不行我们不管还接受
0: 你
9: 也不记得吧去我
0: 没人要读呗叫我若不起来若不起来阿妈
3: 别人苦别不见
7: 阿罗阿罗娜娜
0: 老
7: 阿大爷能死吧
0: 干什么这
7: 第一个我弄个姐姐去给
3: 大家从军队里下清去吧爹能力名贵的
7: 能大名都是哎你拿着车不起不着的话我拿着车我忙着那个我又忙着去你得不明都
0: 能大名都是我们的鬼办了
7: 嗯我中没
0: 能大有吗谁
7: 我是吧娜娜这里你让给同宗啊让给阿妹可说是他们干那儿去干用给
0: 爸啦
9: 是头大嘞想跟你很出感谢啊你这些人晚期了
4: 这儿搞的意思不多啊晚期晚期晚期是起来不要的呗啊晚期让用啊让用的可让给阿妈最多还不肯这些名的
0: 欧正啦你俺在哪个内村里也没你看到你老爹
7: 阿罗带你个戏吧阿罗
4: 喂如果这次你给叫你准备能满足的
3: 别名个里给兄弟
4: 我能做到你独立这条路呗
0: 爸啦他真想别名蒙古都哪能太久送求职
3: 好大雷
4: 看着你吧
3: 真名俺一起给个用事一马请你用手
7: 阿罗哦
4: 对对的但是让阿妹我跟这情况多啊阿罗娜娜阿罗娜娜既然你们的性格随便尝试我能做东西免得你这个年代要的既然你给等到别个有些这牙齿没多等到一起让用啊一起连过去呢已经等不久了呗你些马军都是这么多来把军都是这么多啊错过我等过来
3: 我先写给你们多你要是啥东西一马心里有
4: 事啊对是对是的我们这老给你看了从哪去写字起来马说啥这里你说让给我看了所有的
3: 让给我吃不了让我吃不了看了也说通明度的
4: 你让他都不多看了随便的我躺到哪去停这里下我看了对技术的用法呗
3: 你也随便的让给什么名都是多前天你也让了所有
4: 你看了随便说那对着呗那么久那对是让可对于你正比是你这么多三面名度来来拉不定这些钱都有嘛的呗啊
0: 你也随我
3: 娜娜出去的你也随我什么美女你也随我
4: 你也马上你也随我
0: 吃饭了他们送你用途的店面都能不然你也是用家的贴的贴的也用
7: 大洋多少钱阿罗
0: 贴的阿
7: 罗
0: 他去送给我们说的
4: 写字起来面就随我啊

0: 제 강부디 뇨손 켄기 셔드 아자라 콘 페우체 시니디 강베 림버 체지 셰사 송기
1: 하코스 하코스 네 토게 강부디 탄다 따니 두게 코제 게지 제 쪽지 강부디 나츠 종고 승비
0: 몰라 토게 강부디 니브 나니 두 키란 탱기 슈고 삼시 이네 탄다 토가 슈니디 부네 권자 게시
1: 나로 네 고자 게시 에 도시 장게 미세제 강부디 고자 자쇼 나 칸다 손자 녀라로 왕지드 제고
0: 레스 몰라 키랑게 디제 손나 나로데스 체나 나녀 주인다라
1: 야주
2: 갈베 아
0: 주고
3: 녀게 아래 구다
0: 아자 나게 먹어
3: 게샤슈 키랑조 정답이 캄글라야 디제 오주샤 유베
0: 예 아자 네 피규를 토담신이 레로 오주샤 아자랑로 저와카르요 아
3: 미치무도메 디네 타링사사시고
0: 할래 진예 하고스 제러 네 저와차와
3: 진예 야주 야주 아
2: 디제 교허라 계속 년에 최근 배매나 빨라 아무라 메시지 주세 캄글디냐 되나
3: 真是去用过是吧？
1: 但是我妈去，看着巴拉学员呢，年纪大的没听能个子，他这你们嘛同三块用着，看过啥别呢？是没给过子？哦，看过啥不听这多？啊这个，俺们来去让公公陪我吃些。
2: 啊是，他们得去让给多大家伙是吧？有大几对去让太伙是吧？
1: 我找妈去，以前的让我妈你们都请这个人。
2: 听明了。

0: 땡큐인다.
1: 디구디 쿠유 야구르 셔리.
2: 지스 치사.
1: 토체나.
2: 레스 게야 마시.
1: 불이 앞에다. 야피. 키랑 생각을
3: 쉬고도 언니가 저기요.
1: 어, 오글라. 나 취이기. 키랑 글로 마샤. 나이 칸다게 군주 칸과 씨가 다 됐습니다.
4: 장배디 고마 접샤. 가라사부 주교제부도 가.
5: 타자낭 놈피야 지야여즈베. 로몽부 침부자. 양야군대체나 뭐그로 죽었다.
1: 칸다게 콘세텔 주도샤 여승기. 지난 이게 칸부터 세베지를 군도 그랬으나 나.
4: 제대로 치는 시작하죠.
1: 레스 전 송가나 대도. 지난 이 투제만아. 칸다게 숨바 차시에 규르. 전다 대대 주부리.
3: 이제 오늘 오유 차다 취업지. 뭐 미국에 리지 그라도 우리 유니 시그이 고치다. 고치다. 그라도 같이 오셔도 금도 제장 아깝대 저 위에 정부 연은 내지 고쳐 말이. 내 소득 그때 쓰여서 돼. 우리 유네 하마 좀 쳐 말이.
6: 예지.
3: 고치다. 고치다 치. 나 야도다. 고치다. 고치다. 고치다 치.
5: 치키 유다.
0: 고야도다. 콩아 치키 저스 겹소 대고. 예 칸바 쾌규조 차체
5: 아무라 미팅 저런 라낭 마지
7: 바바 치마 쇼다
3: 퇴 결혼 가도 더 바바 수여 가시 교다 민교 결혼이나
7: 영아 너희 방 좋아 지지 유비 쟤는 지만의 수리 여 맞다
3: 이제 결혼 제니 수고에 뛰어
7: 니야 치마 쇼다
3: 더 나체도 마샤지 계제 야우체도 쓰가지 결혼 죽음도 제지 나 고고다샤 더 니 멍밍웨라 광다 토디 슬럽스가지
6: 孟明威跟俺喇嘛搭配的，你去让做喇嘛搭配的，俺做俺国大土地是了不的，俺国家大姐，爸爸不让走，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
4: 도구리 추라 추도 또
3: 도게 가면 되니 예
4: 깊다 쳐지 결사스다 녀서 투스 장마 나 좀 망차지 나 좀 망차다 나 미워게 기라 할세 뉴요
3: 그치 좀 제일 예 기라 좀 망차로 봐 기라 좀
7: 봐봐 봐봐 봐봐 저거 당신의 영웅이 봐봐 또 너 니네 재미는 봐봐 진주 정하는 내 오실다 예 저 대고

0: 我们都用过面，皮给来送给拉起来给，叫拉欧罗斯拿。用过，拿大木。啊，他去。 봐봐, 피게 김치다 뜨게 삼사 없이 두나 가루 고유는 안 넣어봐.
1: 고양도 가다 가지고 손자 소화 그 데스크에 오주니 개구리.
0: 어찌 봐봐. 지만이 마가 용마시 소화 여지규 내 가루 유는 안 가봐 기우시.
1: 两面呢？我可把用得着。第二个，我阿拉都要忙查下。让每个人自己面。这嘛呢？把阿拉建议给了铁头。铁头。

0: 지금 지나게 디디스 나비가 또 태장도에 맞은 뉴스에 고차비 내도 요시
1: 이내 지나게 슈도 시대 나니 그룹에
2: 뭐 그뒤 전에 디디 치든 치기 시에마도 안스 침차 토유
1: 아지 지금 먹나 나다 준판 로마 조회
0: 저와든 저 쇼장 네 계레 좀 그룹에 기라 송다 제마세
2: 팀집 송라 버스 먹어 너니 봐 저와 케메 딜량 아주 치든 치기 난도
0: 응응감제 모두 지대 간 요시 계란게 독스 나비나 제마 편지 동대가 고쳐지 근데 전에 대된 제지마 존내 정말이
2: 제망 내지 제마 손 쳐지 지게 보라 내 양가 텐지 수이 내 라저 쳐우 있어야디 노슈 롱의 보메 롱어 라과 조우유 키시 마자비나 키라 침제 줄로 고지 수
0: 지게 뭔가 계란게 드제 송고 있나
1: 나도 계셔야 되면서
2: 아무라 돈도 쓰면 왜 이아 장예자 로부채 대모 로교 안낭다메 말리기메 아저님도 줄루니에 사수나 로주예 아무라 이진 겐른샤 기랑게 지능하다 잡두게 다 괜찮지지스 나리스 아벨레니디 이진게 슈구게고 키스 진짜 못 쓴다

0: 야, 홍국 봐야래.
1: 유쇼 저마르 저마시. 간대인다.
0: 아지. 괜히스다 교정 구시하지. 마마 유치.
1: 요 말해. 간다 좋아님도 견뎌 매봐. 내가 견뎌 매매다. 랑가 중무 견뎌 민도. 랑가 차용 봐.
0: 나 완진다 나나 따가 용비. 마통콘 럽제 마체체. 나르 내주게 하마송아. 군이 낭다 민도아.
1: 내가 와신 그래. 랑가 아직이 왜? 랑가 중무 저가요.

0: 아마 녀수고 딱제시야 뱀시 뉴비 사셔 님도 딱제시야 좋아
1: 대매면 갈 가자 좋으시 전자 말라 중매 중매
0: 로다리 미상모 딱제시 혹시 로렌 티웨디레르다 로지 티니
1: 나 수고낭 다매 대매모 떨제 같이 오지
2: 이진게 셰야 타거지 라수고 딱제지 치쇼 완진게 로다리 싱아 수고 딱제게 뱀은 뉴비
1: 나 저 상어 치는 키랑 그제 나가
2: 아 지
0: 莫那个生意不是用不是送给不是来送亲的是吧万青给让冷么中哎谢的谢主一年生意用的那用开心么中万青的那那特地朝出租借钱是第二日没说说两个人的要着吧生意让的一件所有的借钱给就是都是点给你的
1: 啊，罗，那，大家拍自己盆盆洗洗去，你也是赔不起。老板，请我黄老给开个铺地女去，啥比钱呗？昨天哪么着的？啊，大安呢？我那二点没多。喂，陶叔呢？让可对于那小孩俺不用光打欺负老爷子这，肯定钱多多啊。
3: 俺老在那待着呢，都催得钱待个月，你啥子可对年年是吧？人家谈的年是呗？困啥年谈是吧？
4: 哼，原来月不啥子我那差什么多啊？
3: 我听眼睛都不要太久了，喂，今天节目黄了，那么着地多呢，忙不起江都是。其实咱们这周边呢，谁的心就给拉不脱不是，钱咋钱？可他生意，穷这穷不是。我那是话没，我让他给你呢，掏手拿大面给，说话气血些。一年年货丢了，那么着做东西心就那么团结的，大面好用着。牛牛
1: 是，一年买不从嘛是吧？大嘴嘛见穷这心嘛大。
4: 走。

0: Lodi Padu, Yerti Sego. Tingzi Gizetu Goro, Niki Guzu Korosimzi. Lodi Padu, Billy Tobeti come. Young Lodi Padu, Jinzaba, Chanzi Seven Nobusum Dulaki, Buri Yube, Pumi Dudunzi, Kangdu to Kimcho. Kate Tingzi Gizetu Goro, Naki Guzu Korosimzi. Lodi Padu, Billy Tobeti come. Lodi Padu, Jinzaba, Chanzi Seven Nobusum Dulaki, Buri Yube, Pumi Dudunzi, Yam to Pedu. Changbola, Sesi Yube, Mula Lina, Mula Pedu.
1: 空气恐怖清秋天里同面感心引了修女孙秀家引空没有恐怖堂不提下主恐怖烈浪车文档热度吹空气恐怖谁谁自动给刚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参龙用为企图行就堂三百七百银别七别更是参龙给开就堂对年去归前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七别他们天里阳性希望他他们天顶秀七位恐怖绝对地形级别从南西用意出国错恐怖部队他从亚界为个刚把超用意地叫企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给他别级别心车迷泰迪兄去那么给七不用出借七别提前了七不错提前这么用我他爹他昂参龙用位面对秀 他们恰起了国家堂古巨国国银了国家看能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银第二天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当月长秀秀罗家派出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钱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月日子吧军电冲过所起对群养参不月另外你过堂龙过七九阳国图啦
0: 苏泊尔群起苏切列布新闻特别马切我东阳干部新闻图七六周队我给帕主日国了他们日国堂养具刚堂了命令去过切不行了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电波的今年日大国图了百姓电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没体外他们为了切主堂天堆国图的女不点预备大街切的天安人国内 参与了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 장벌라 세시 유배 몰라린나 몰라 비주이
2: 랑코르 동와탄 칼라사와 니녀외급 빠빠르 서주 랑세 유방 빠빠 장세 칸도 페타 유방 빠빠 장세 칸키 日本 메바르 냠린탄 쳇다낭초 렁슈 튀바타 강라 서주 랑바 빠빠 년세타 륜중 빠빠 뷰네 세가 개바 소기 빠빠 네튜 유세 유방 빠빠 장세 칸도 페네 日命啊 냠린탄 쳇다낭초 유방 빠빠 장세 칸키 칠레 미네 주빈오 방내 주더파 빠빠 장세 지가 유베 고니 피바르 거수슈 단다 카바르 겸네 모용아 제지 유방 빠빠 장세 칸키 칠레 미네 키기 빠빠 다경 지베 시경 롱주 제쇼라 日命啊 냠린탄 쳇다낭초 빠빠 년세탄 륜중 빠빠 뷰네 세가 개바 소기 빠빠 네트 유세 유방 빠빠 장세 칸도 피네 日命啊 냠린탄 쳇다낭초 사네 하사 총기 양젠 로람 과다 앙족숨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숨아 찌찌게
3: 계급 님지만 시간 팀으로 로스도 뷰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딘 계급 팀종 디자 로스 팀으로 니론이 시행하려 더 주지비 찌찌네 숨 무엇 협작제
4: 아야 자가 기사
5: 자들레 돌돌 주게
4: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은 맨스리 제장자리 견치민도라
6: 자나부 야구지체의
4: 수수제 멍요로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또 세감을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 최야구지 링기
5: 자야 오스차사
7: 多谢做客下了，你让了别去当亚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记牢了呀！你们我了呀，妈妈细细记得，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的，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民主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小兰提，杰克洛车卡追韩立方从康。

0: 따라가 롱마치다.
1: 아씨, 나스 내 제사샤. 마세. 디니 강아래 넘겨 지면서.
0: 몰라, 탄데 큰제도.
1: 몰라, 당당다미도. 이네 아무거니 갑주셔죠. 님 먹고 치게 제시메. 타부도 텐데 진유메.
0: 키즈는 뭐 갑자기 왜 여기서 오늘 뭔가 나서나로 신접게 인지 견접 불 없으면 그래.
1: 키즈 나로 지 텐데를 그지 왜?
0: 님 뭐 싶지 어디? 가발레스.

0: Alo, Bala. Je, nye tanda nye shi pyo gyi, yina lor chi me namzha yu. Nye yinchi shio urbe la. Les, nye shins.
1: Rangi di le lavje ra zang, rangi chi zhe chi go ma shba. Ran ta da go su shen
0: bu ta go le su.
1: Shu ge qile
0: ma. Ran xiong de zhu ba zhou ma shui. Zhu men guang bu xue. Ka de yi ne? Na sne di zhe qie guo ya zhe. Na cheng ri xin ju xia ga bu ding
1: zhe me. Da gua ding xi hui lu xiong de zhu ba da wa
0: 俺找我什么的苦果表嘛是你家开车送听我听这情面吧我的你同志我们的人让给谢不得做俺管对没多让给俺他们借连狼都十二通过了吧一年年过五千年没多了你也没事得让给现在当过钱没多都是的让给当过钱不上嘛没给他个人家钱叫人让他们都休息嘛是
1: 그래서 랑군에 가면 인지 처음 하지 가는 인스 미밍 유치해도 수수 되주고 제시고 하지
0: 니네 밤에 다가리가 다제 차별 곰시리 나 랑게 삼는 시리 숨지 제메 도수나 랑 켈린시 탱가 가지 와치 안가 가비여 자 마르바 나는 시 차로 전승 보지 나를 와치하되 랑게 차샤 주톤도 승 보르바 디프웨 나 보신다다 개바 가로어리 아 나디 제 투브 팅 탕구메 니 탱에 가로 디제지 니랑 신유메 Nye tingay karo de pama nye ge kui zhi xin yor da yine mizu mungi nye se nga da zhawa jie shu.
1: Nye rang jang bai zi dung to gu chigo shu ba?
0: Da wun di zhe mar bai. Rang ge sam sui che bai nga ga bu chigo ru. Ma se rang ge yi rang che se ting zhe lukyo na ma zi ru nga ting zhe goya mi du. Ke se nga jang zhe yao mei che zhung zhe di su to mei na. Rang karo che ya chan ba ayu.

0: 수르도
1: 나나 시샤 링가 말링가
0: 링미
1: 디
0: 말린다시
1: 어 형아 같이 없샤가 야메는 뭐랑 체지지구나
0: 고마시 아샤 아샤라 데데오 마시 내여기에 갔다도 시시 아샤라 제가 말로나 아무라 더분는 것이
1: 아무라 잘 이진휴 라슴 제 제모호 녀랑 데여 신을 매봐 라미 지주고 맹가나 류시 흐르베
0: 나 추도 니 되기
1: 어 녀진 배도 들어지 룸부스 초도 간 주고 더스고 아
2: 你没有给他们切呗，你有这边，跟有这多个。你有吗？是，你按下冲出日的。
3: 广木村，你都是的，给你进去，你找不到他们就，你现在开始没得。

0: 당 샤보.
1: 아. 키스랑 셈나라. 먹기베 된다든지 유나. 장아자르 시에 내치시. 어. 뭐 라게 저거 제 못더니. 가다랑게 시에베 쉬고 세부터즈. 기브 죽시.
0: 就住到雅城，啊，在这里也是。
1: 我是罗勇，我注意到。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아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티치

0: Luk chung ki sung ma tsepa ge ba, sim kam ki ngo tsa tuk te. Liu ni shu tsa ge, rang ge rang kur.
1: Oh. Dab yao so, yao chang ba zom so.
2: Kizu nang da mi do wa.
3: Ani sim tre shim lan chu.
4: Dusta du, chang ba nang da chu mi do.
5: Kien zu ka zhe bada gizhi xie zhe de zi yo.
3: Ra
4: sa su ba.
6: Nga, chom chin chin yin yin. Kien zu lam sa su su lega chi ga gyo. Gwan chun yo go le zho yo zhi.
4: Chom chin chin yin e.
1: Gwan chun.
7: Yo zi, gwa zi s. Gyo go zhe.
1: Ah,
4: 我干了三十个家族<笑>
1: 他们多些你们就<笑>
4: 야메는 아주 코너를 하든지 렘멘조. 쟁을. 응? 야메는 진이 디셰베 깨제 코너멘조.
5: 계란도 람사 소스 레가 제가 주시. 건드 저거 레조 여지.
1: 공병 아주 소소소 레가 제가 교수고 여베.
3: 아주 소소 레가 카제.
4: 나다 기루 마진치 못 소자. 배지 피게 조지.
2: 쟤는 나다 룩츠브게 메도 카라스스 조스 강게 품변나 룩리.
3: 姐能啊,可不好找事。嗯?
4: 로키, 저게 대공세계 제대에 요르베. 기루, 장제오. 디제 사보 아기. 랑 같이네 이봐. 쓰라는 소스도. 랑게 마제죠가. 녀랑 소스도 보충아. 언니 마지 팀어 소자. 마진게 랭 같이 오래.
7: 你是个月月新过月
3: Shemaso, tanda kajuma jo chapje, kung ne di nip che uri.
7: Yong a.
1: Chilo, ngani ge tinte chikwaya yorbe.
2: Ngani ge lenge di mido zuya yin na. Tente yege di dukburi. Dije che na, mido zuya ge chesh di lunburi.
4: Nga dush. 哦,你哦,其實提不著。你去阿勇三姐,居人總有病,我那留你拿了,老賊也給航山的這看太緊迫。他是要嘛的。你來給我子,空的打的你都給打。嗯。哦。哦。這差的,我嘛去也可以呢。
8: 杨梅呢？其实提咱们着，应该嘛是？杨梅呢？随啥子？该过没着？该过着？嗯？嗯？随都是大头。嗯？嗯？给路对到。俺个的你拍起三张应该是，你这姐姐俺个你着不是吧？俺你的这看我了。
7: 俺自己不赢，没到旁边唱歌打，俺你过呗，没到去唱歌几不是啊？
9: 不不，城门那了，没到走呢，他可是别。嗯嗯，
7: 顶着来了他去嘛是别？
9: 俺了错都去多。对，俺你顶着这下，来了不西不多。嘿嘿，俺你给拉着这个，俺这，俺顶着个这人，哦，
4: 老错。
9: 哦，我去，啊，陆总，看见没说？
7: 啊对，你这跟这的，装作工地，我的个卡里呢？我你也装
9: 不起
7: 来这样。我你也装不起来这。啊！啊！我去。
9: 我去，古月个卡过手，咱俩俩就这菜姐古月卡土都给打土，哦，别打土，俺得是，嘿，我去，哦，哦，都是对的，别到旁边那了做亚的，俺你了点酒的下，嗯嗯，嘿，啊你。
7: 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陆总

0: 내년제 다경 지적배 내년제 유계주 도난망로 내년제 기 내둔기 업진무 미대와다 영무 미다와 예수 영무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중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레게 뉴제 마로 좋아다 연구주 레베 착세네 법에 내가 토로듯이 내년제 유나 전수 당라 피다 개용기 무지성다 성가 입에 연수유 사용월수 나구 대로 집에 전남토라 업진무 미 전수 당기 샘사기 저와 좀네 군라 대단치 유주다 미주 나주 상하소비 주도마위 성가도 피네 이민안 배주제는 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행조 미장라 70유배 문란림나 문란부유인 배주 탐지기 니에 성가도 피네 루트당 이민안 연부당 배주낭조 3년 하수종기 링고사람 파고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아 안니추
1: 아야 자가 기사
2: 자들레 돌돌 주기
1: 자가 디스디스기와 개여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주시단다 디나기 주지쏘니 영중한 맨서리 제장짜리 견칭민도라
3: 짠나고 야구치 체육이
1: 수수저의 멍요를 대체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두 세감의 주장지 포보다 수수저 멍구유는 주지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시단은 최야구치 링기
2: 짠야오시차샤
4: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落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需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帮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米州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旗给科布洛车卡追韩立方从康 米仓门里让所有的汤去艰苦瓦昂汤不得赢他前呢扛着钱的人你给的汤啦紧送去归上能跟给错外去三个囊顿卡米巴都煮土瓦归那个样子煮瓦到都克隆口叫用瓦去吧卡得给瓦鸡土煮吧米先当这几个帕大屋参加瓦 落汤喝这个狗，看见不会吧？地当给错位就让军控去吧，出去尿个用狗，拖囊去吧。色动不就让哑巴，绿色温差不着哇。千日做短啦，激素少哇。他妈帮我烫，掐热了吹去吧。地汤明白就让头哇，身边开始哑巴，制作给错位控制哑巴。 开始开朗减水裂空汤，制作平底裂空，萝卜、面糠、茄类切片，煮鸡色起，冲热汤，冲热切不熟，做那块空汤，裂空的裂头把引起，人打泥巴土地汤打在起锅，开始炒碗干巴汤，落干巴，绿薯面巴，米粉拿碗烧给面打鱼起，土豆都面具起锅。
5: 旁边南个苦肉啦，人打儿几公顷呢，弄苦肉吃吧。这边直切汤，只贵了脏着土皮也不吃吧。这边亏空个苦肉，脏着滚空吃吧。做那亏空说，国外的六煮直切汤，只贵直角吃吧。米给出点了土囊吃吧。喝这个吧，老结果，脏小康，老白出门看那结果。 罗松盐气我国吸脚没白，怎么吃月白米草鸡？多少罗菜鸡我国吸脚不？不用吃过。黑板土，建国村人工硬，巨人用的我国吸脚白糖，国内摊位免吸脚过。让我国送来熟脚过，让些人家骗了地糖用途。
4: 也没金边，那空地不买不汤，那空卡吧，那去养死对吧？过那过月块，老子你对老子真正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吞噻，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吞噻，青皮露呢，结个皮青蛙来给月边，也没拿出去洗洗，最新给凝聚力这边，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那空给稍微给多不啦，明确给巨人囊，卡不亚没过的汤，那空拉普多没白汤呢。
6: 小军刚也明白，也能上头。运动也没你这趟，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远。有人用了小学月饼，小学补起了，给连月。可把人家，来我也估计，初松姑姑，初松三年，那是娘亲人富康面看起，你都不是白看住，青皮汤。 Nanya di tang di ne, she gets it lumace di quilkatu, Chin di tang nanya mezze tongkang, Logo chung di ne tung chu, Gwenbulam, Hogalu chung tang wilkatu, Chin di tang nanya mezze tongkang.
7: 年年在当，那不如过年在，那根本四处人吧，那就真不说给，那公地方年在，预防那当哪位社区看了别当，那乡下当，当时大军在前年给给过，经过的，预防那当哪位社区看给建国堂许诺，住个长满，人大人民啊，人民难求了，人民路子堂是浙江南充的，去了第六地哪位去？哪位地方没把当，哪位收缴吧，四处人吧，就去两把手给，那就月子，预防那当哪位社区看了别当。 那我五只茶壶送给那位内地女子，预防那当那位社区看了别当。预防那我社区看给那我不当，那我张姐姐给了第六个那我姐姐。给用给目的同大一心，人民啊，陆局长直接两门见当着。那我当那位内地女子，预防那当那位社区看了别当。这当陆局看完，连我接过去，主体送啊，积极给，三年还是同给两只老狼覆盖面看给他追。
8: 好呀，兄弟，领我当今韩国的年老主角很多，得信的。当然韩国的，俺们就三百多的，也体力就信的。今天的，你哪落的就信的的，不要是青年们多的，也信的的。今天也说不得的就信的。
9: 我队长做的很好的，队长。哎。
10: 韩国这个大事呢，刚把困难打开，咱们调个月吧，打点麻烦吧，我们拿麻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韩国的，这样投入调不起来，死也难些。
11: 那票年银呢？领我当见过韩国的票呢，也不少不多。领我当见过韩国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多啊。

타니 롱치 시동 하장 콩도 지오 히말라야 큐디 나르시 니에 저도 토에 추구지 念提听啊 特地是最初的影响，首先是关键级，同立规矩级别，再后来他给我咱给搞不出来事实。

사사라 문제 자사스 타니 지비 롱시동 하게 공도 하세 니고르투 미지 초대지 포장 보달라디니 하세 기주 유도 차신 킹두 저빈토 서버 토슈다 시균 치슈기 포장다 칼기 소고기 초대지 계절의 뒤로 뒤버를 신고 잠시 하바로 롱치동 숨결하자미 루유디 대기 준타 야기 삼미 제바 제베 타제 시균 티초 서범미 솜동 등기 마부지 토도 토제미 야신비 소괴기 초디레 나의 부민 세미기 로드 Labjin ki sartu ngam shu sunga. Pochang potalara, pyo ki mikse sujun soku nyamgyur tenshi. Chinja nyamda tenbe zungbin tang. Zeta mebe yik chang. Namba chawe, nangden ki kunye. Nangdun piusum chokbe dibri dang tangka. Dixi changle debe cimchuma tang, karyu, yengzhi. Xing dalye lome beza suwa, ying norle, tuming ki jingne tang, gyuzye ki jingda. Teni, Zhonghua miri jingne pangzwe nangge, wedong chowe mudi doa jik tangcha.

0: 제례 투럽 듄베 퇴고로 토베 제모 송젠 담베 초베 사드 초바 망치와 지규 제리 토베 생원 주시 계산 하사로 되는 디리 주모 파르도 계시 그시 주 라냐 도모 계시 신례 광례 인와차 파르라 고요초라 치르쉐네 송경초
1: 계속 하설 때는 바쁘니 야롱 불게 초배 유 야물롱 조르 체네 칠려야 자제벌이 총화이나 터부지 초배사도 응아르베 직교를 제대 도부지 터부인 조배 과족세 양시 마부리도도 보장 보달라 신배 제도 러주지 멍시딩 양시
0: 터부 뒤수 당기르기 공주님이 원신 공주다 김씨 공주 배도 배배 탕부 바르기 첩시 좋아다 징내 배리 지교로 리기 침부 표시 한대는 졸라한게 듄도 탕부 난디 지기도린 디니 롱어 동자 징이르네 갸비 이리니기 토하네 탕부 김자 직다 제외 저듄기 루규 쇠막지 원신공주 표도 폐매 탕기럽기 낭대진이 토벼라 대장 공기 표라 초샤제문이 공로중이기 구제다 냐배 군인 남배 군인 딩이 타다야 한대양 졸라 강도 쇼수수
1: 아 배주 낭대 출발이야 죽으면 저봐 카시 여시 쟤네 아장아장 제주 낭대 저봐 아 제주 낭대 다른 거 맞지 nga tui ni tupio li ya nang ting ta yoro shukjian qiambo tip sing yong shi nye bada yi na num chong ni tarwe nang ting shi yu ting ji nang ting ji yi na tupio tui su nang ting ta yoro shukjian qia zang tia yong shi sun bada yi na pebo tsube na we jia khar ni tarwa tari tanda yi ki nipa li na soba tsui yong shi
0: Shuye Zhubu Ni, Pochang Bata Le, Laka Nga Shue Di Yi. Digar Ngar Xin, Zembo Songzhen Gambo Tang, Wenxin Gongju Gunye Xiu Su Su. Pue Yi Chujung Tang, Tep Der Na. Zembo Songzhen Gambo Di Ni, Pakba Jian Re Si Yi Nam Zhu Chumi Yinbar Dwe Jing. 공기 토벽이 생활 경신 낭주 털듭 나왔다 저와 틈섭디에 대침나 텐데 망조기 포장 보달라디니 젠레스기 신조도지

토비 시불 토르지 회산에 디니 시불 토르에 투슬립 제기 롱 10절 하던 거지 포장 보다라 디니 투급 좀 무시겠나 로주기 수준 최고 이내야 보다라 시에베 추루기 튼지디 사변식 더 자와라 서시디 띵르베

포장 보다래 낭된 추 세가르 유리 뭐가 되니 퇴모 뭐인 것이기 유지디 연결업 교수 징더전기 덤나 소당외 천된 가류기 체이 가류 디리라 소동화디 소학부 안은 공나 대면 휴가다 저와유 소학부 모도니 안은 공다 샤르조기 천된거지 교르미기 안은 공디니 라나 매베 하라 무연지 原杰罗尼，中国陆军团，我军驾军七十级机构的阶级情况下，前多年的准备出炉，前几日夜半，一些也刚下炮的双方炸弹给出发卡机构前的蒙古汉的阶级组，夜间的陆军战斗，前几日夜不当空军军舰被蒙古汉的阶级兵身亡，独凭三名战马切入当地。一些亚当有了给刚才车都在被再见一个牵不住蒙古节目欧台以西泽林电视可能冷就路结束那年全场用的就

0: 자제 증언 뒤에 민결의 예선대 틀려증 생부시길 다 바래야 롱투결하자 주요리 다티 예선대 틀려증기 가리의 소재 재선대의 중요리 급디 차가다 개진식 유병원이 표에서는 시중리야 나와시지 다 바래 이는 보장보다 라래야 냐자 도요리 다디 중앙시중기 표에서는 경원탄 매제 난세와르기 릭니 베레다 님구 종어제 제베 루규기 등에 주비어레
1: 냐르자 제베 장의 티다나 코마 용르이 꼬바르디니 나르웨 자치와시기

고바르기 예수나 민기럽기 용르 틀로니버디 공로 십주신아이 다와순비 체직인티 시스리 겹유 고바르디니 민기럽기 포장낭생바식 인시 공화 용르이 표산에기 고바르제외 능진식이 민太祖이 조변 人不写변나 규규난댄기 까만거규배 까마 티신식과 난지 링구관도 옆 공마다 예용초 양진낭네 최기 초가비주 걸

0: 제례 투럽 주시베 튠주기 민결읍소 난겐 폐도 터규로 개긴 체주마 근데레 둠진 루바타 겐덴베 개심냠 투급데레 제종가베 규규 난덴기 기루베 쇠되디 추루 교주 난네 규규 난데 냠발라스나 제동시 교주민 구로 제종가베 하세 왕부리 간덴권 차드바마세 간덴권기 치도 당구나 대토네 규규 난덴기 기루바 구니바츠 간덴 권야 기루베 마권도 교수
1: 기루베 타르바디기나 피규 난덴 중비 루규토게 튠점 개첸보지리 지류 튀르 주영업에 튀고로 장매 신세다 기루베디기나 제종가바초게 쇠되버지리라 튀르기 괴괴지 난데 다르비 중제 튠점디레뒤 랑을 테베 내든 세고고요지 다 콩게 기루버 쇠되고야가 금젠디나 급디르 최초리아 용교도 내베 동질 후베 내든데 토요지
0: 기루바니 민기럽 뒤수 중화마세 다르게 침무 중회 사다르기 춥다시기 대다로니 비규 낭된 다루에 루규기 퇴진시기 제종갑에 기루베 쇠되지 기루바 롱자자 균진다 다르베 중례 다바라 늘미시 표산에라 박자스바다 시균시외 비규 낭된기 춥다시기 벤샤니 기루베 천다 더부이 세르베 둠짐 춘기여
2: 대대는 코바시비나 제종고 받고 오메 벤시 쯔베 기루베 남서 주고 나요리 아 벤시는 더 좋아 세버리 제자 제리아 메소 기루발이야 샤스르 때바 양스요리
0: 책동십교 죽송로로 제종가 배 쇠되베 기루바라 민청주의 두구르토 공기 평양 안에 제종가바 비진도 댄디 휴지 나와마세 차가다 편심부제 이는야 제종가바 군을 제배 피부덥체 참디레 제종가바 공기 특세 샤자이시 공기 고접도 개사라 공면 설시해제와 민기럽기 용르 철로중이 바디 시행동 십교 주실로로 샤자 이시기 제종가 배 구즙 휴니 가시 민청주 제와르 자르싱 누브조 이 상기 구시치미 초로나 기루비 쇠되디 급기 민기럽기 중앙 시슌 와라 제람주 제수 샤자 이시기 라리안 비진도 공원 제와르 자르 민기럽기 쉰데 틸로구바디 책동시표 숨주섭시로로 고마초하기 참진 취지시에 초로제신 취지넘숨기 제이 갱기 변주원 댄제강도 턱주매 탕가식 냐자 제이 Togrume, Tanga Toki, Chamjin Chuji, Komashun de Izewe, Tarsenta, Zinga Chuji. Tudu, Puja Irini Yitone, Seshegu. Dini, Dina, Komashun de Kashi, Potana Shinsubamase. Shaja Isila, Nunjin to Zewe, Tanga Shiki. Tanga Dini, Longakala, Song Sinru, Tundo Harla, Sunyam Tur.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또대 간소의 한국이 진짜
1: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계시게 정규영기 내년 제육에서 내 총각도 편명 이미 비주당 내년 제 다경 지적배 내년 제육에서 더 나나로 내년 제기 내둔기 업직무 미대와다 영무 미다와 예수야부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종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다 연구주 내배 착세네 폭배 내가 토로도시 내년 제육나 전수당나 편당 개용기 무지성다 총각 이배 연수유 사용어서 나고 데르시면 전남토라 업직무비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 좀내 군라 대단지 유주다 미주 나주 상하소비 주더마위 성가도 핀내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난도 바이어 바이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내죠 미장라 세시유배 문란림나 문란불균이 배주 탐지기 니의 성가도 핀내 루주당 이민안 연보당 배주난초 사내 다수종기 링고샤람 파고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아 안이추
2: 신의 누강 변종 연라 누강 기유비 확장 고르 통조로 예동대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부르 정부 신의 누강 변종 연라 누강
3: 야미 김비 너 공대 부 메바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틱 진짐하도 와서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친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칭완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브슈 유비 셰브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메제총캉 로고총게니동치 권불람 로고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메제총캉
5: 다야자기사
6: 자들레돌돌주베
5: 자가디스스케바케요 말에 람보로친친의 말에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주츠존네
7: 人中的面子里切张炸裂卷起面都拉
5: 炸哪不也不去切鱼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陪去打的这个话里都写干不就战绩婆婆打所以这盟友呢去去地来人子去婆婆打而你去写打呢这也不是领给炸也不是差啥都写出口下了你让了陪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不的日子去落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去打南部了呀哪不帮不
8: 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的阿们那个巴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书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旗给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狼火动我堂卡拉萨瓦你以为个八八十住狼子预防八八脏西康都撇他预防八八脏西康起日本美巴娘们连堂说的狼球 冷血团巴塔刚拉四处狼巴八百年在塔轮中八百平年四个开巴所及八百年团月子预防八百脏西康都平年人民啊娘们连堂出的狼球预防八百脏西康起七来明年祖兵我帮年居得塔八百脏西几个月别过年配巴了各所修他的卡巴了给年我用啊切子预防八百脏西康起七来明年开给八百了大共七百四共龙就切出了人民啊娘们连堂出的狼球 八百年在堂轮中八百平年三个开发所及八百年团月子预防八百脏西康都平年人民啊娘们连堂出的囊球三年哈斯冲击娘真罗浪国大昂角松录制卡巴尔列国也估计主计松啊继继给

0: 야라 도스도자 보셔셰 비멘다 나랑즈 나그디나 레가 토네 창바다 샤네 루파 예마시브 카리오리아 나랑즈 루지 당구 용샬마도 이라슈 뉴큐르메 미디이네 다다지 단도 왕후즈 여지 네 군일이 이라슈이 현다 소지리 老邓啊，这，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老马去， Liz, 你也用我教给, 命你也用了, 动作不不急, 教给着度, 教给着度啊, 即, 你, 解决。
1: 日照日照!
0: 나고스게 고승이야
2: 급히 잠시
0: 급히 지나게 급히 있다 년년치 보초시면다 마디랑지 미중제되네 비네 헬시스케스나 정리 같이 유명시기 성동다 싱어 우부 저도 겸리는 년랑시 착착착착 도스 용부다가 파고 유명시기 가셔사기 교주디 년랑시 원에 저 처부지여지 교교교교제 지대스로디 계속이다 다가 되지 남산초등리 제작 같이 겨울이 승리되게 지대로다 자 몸비 면대리 하야제 다스 세시지 나란저 나르디 기란저 로조치야 오늘 먹고 열다 니디 어예 양계기 양계기 구독

0: 아무 삼을지 대가 직도치 더더 직유 내가 요양 두다디 내가 요두 쇼게 파신 혼다 소용 파신 소신 뒤주 출라시 소보토레 도토로시 단대소 파르토 제오마시 레우카게 지간라 더디레가 겨 소보디게 창문디나 대우유 견주디게 주날 대모호 토용보 마르당구이너 견주 창문 삼을 조시 사뜨 규 창마 소보님도 제우유
1: 미유배!
2: 닭을 잡아.
3: 최사진, 여지민.
2: 허세. 미미도.
3: 미미도.
2: 양세라.
3: 최사진, 미국 여지민. 미유배! 미유배!
1: 미유배!
3: 그저도 미도구해.
2: 미도. 허소 여지민이나.
0: 거주마슈! 이제 콜롬에 다시 가지 장소다 도저 쓰지 아 기라니 가시 왔음부터 로죠
4: 마리 마리 주장들라 배순게 제시티니 주장 유라게 사고지 능줄라 광충두강 쪽에서 샤로 숨기 주영 손도 구역자
0: 기라니 교수 로주다
4: 랭게 머주비는 컨트스 로우리 라고 통과 로니 야고 아유
0: 용아 기라니 로드메나 아님도 줘
5: 别从明天的你图个这边，我要估计的，数据图个中。你从我这应该找个呗。
6: 这个才有事。
4: 马里局长长了，这个才好了。俺做别从明天才接接起这个用笔。
7: 局长做的大些什么对的？俺做来对大有的。你们送不能走了，这个家才有事。俺做你们送不能走了，这个家才个两个月。
5: 局长长了，
6: 哪来的咱们去？这家住住长长的小李是，你说去为了的。
5: 我呀，让自己长大，俺替俺参加中学。
7: 用啊，就是说，去年用被无车接那你凑出几钱？老亲个你个老个亲戚，肯这次呢提着重视呢，替俺俺出资三头过去。
5: 说句话了，前那个你，前都是呢，小李让俺的凑出几钱？出站长了，给俺的老亲凑出几呢？看过几天都，俺准备买，你要就不靠近，到俺你个这里几个人，他都能些成不他个不这些，肯这是招人，让不不过，今朝约不得了，大汽车这些事没办啊。
7: 그런가가서가부서에
5: 람사퇴용구르다
8: 가조샤양사기 종오도란다 로자디니 지베시에바자
4: 마동다 마동다 주장증라 다춘당원시에는 용도구에라
0: 암자샤오마시 암자샤오마르다 야 알레되다
4: 마다샤오리디에리지 오즈신수 테르가구퇴당양제이기대비 키랑게양안조 배중퇴당송도용구르베
0: 제능에세쇼 키랑이게 배중호진예이나 내디워르직세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大马街头，俺最沿那路个个西松，这马个眼水个啥，眼泪不给我心不硬。
6: 赵钦，赵钦的，看快那俺这探照都给打住！赵钦的，听得住？
0: 哪人哪个？李主如今贪官，听俺入表王胡子的马永祥给拿下去，半点不是。过年俺这这马个老王呢，给不硬？既然你个是要多少别村的进步？王胡子人，王胡子中部马永祥，我爷爷姐，如今当过监区出押监督，马永祥了，所说拿不下去，说不我不拿是错了，该咋下不是？他的李柱如今给宁瑞一年，哪个要年欠血债，别让要的，大力，让血的，王胡子能心没的债，别存了下不赢了，多少人，长少人啊？
4: 王胡子那个人连根，这连女巫要骂的骂的呗。
0: 年华短了，星期年末头，星期天一个米在的，马尔登在多，米还不吃银树呢，银树再爱爬了也没着。建中，
5: 来，
0: 让给连根的这连女不多哎。
5: 吃银树呢，银树再爱爬了，顶着可把用死的。
0: 连女不多么多， 张大力、小李，他们说不得罪，说编组织来个去我事。工作年大，我就蒙古团结，新北队都打过多，两百天干脆上面信仰有马事，但那兵兵多多是打大点儿的。永州的跟这一面让给新个马事，日刚主队，新北红国坤，年大抗议了，爬进、突进，红国加把铁，第三列队特不值得，加把的给学生了，心里比多些。出差不看看同样热我马的，可对于你，新都记接不得个绿多了，别动我那些，都对记了。罗我们没说么事，他给开把电源的，说是他要突然要嘛事，干脆接下的修炼日的，就算基本性吧，杨卓都用不起，我们的干脆那个人说不是的，特别是对面说不是。马永祥，明天这日了。王虎在打个战士，因为我那些没送，既然你给到处别村认识呀，心情是很热闹。大力，上街，王虎是同队要吗？是呗？
4: 老虎，
0: 建中，归你如今记得。
7: 手续为了看把亲事，
5: 好嘞，手续好了，我已经中意。提着小盖，我随天干起，打个三下。
9: 我也到，你叫小王爷，你到，你别想
0: 了，给他说用啊。
10: 用下，让队的。新店组都是我们用我们多。大什么店组呢？大团结。
11: 大哥，
10: 人干了，两个来专门留把店下，看你别亏着。
11: 你多少钱？
10: 大哥，装满的，还是大爷有吧？让店不是多少东西，你也请我，你也请我。
12: 想做点好酒友啊，自然自家点点，自然自个一碗啊，好酒友啊。康班长，随便点，两个主人没办，
13: 有两个酒。我是大概才能，然个我是俺们四个啊。
12: 大爷，大是大，每个同三没把钱上下，没现在俺做肉咸个多。
13: 做过我等个月，大人地俺多，今天呢，然大概三桌有。
12: 你也让俺做酒友，就是这个这样用不着，能不下钱，那在地那了，还是这样用不了。我有多少三爷钱都没办。那个队长，那个没清兵的，我跟这三爷。
14: 说开清了，我开清了。说明了，我跟这三屋的。
15: 那什么同志，我做哪个主没？
14: 大花朵。
12: 行不别做错，谁干了新疆蒙古大热不碰下下，最多了嘛我不赢了，俺最连住不了远点个劲。你们这退休大年有五马大，你们这退休大年有五马大，今个月。
13: 少年的搜索作业，俺爸不下作业噻。少年队没，十八点的新军下来接线。
14: 接住新军下的少年队，俺不接队没。
12: 全没羡慕，今俺做全没表示羡慕，俺年队没多着。这里已经两个月，
14: 看这话怎么多了？
15: 行吧。
13: 主没去，俺是少年的球队多，咱们仨人也跑不着。
12: 你这人
15: 少，主
12: 你
15: 说的。
14: 别别做错，马主子，马主子去，别做错。你先把女儿子，
12: 你先把女儿子。
14: 都是做年呗。
13: 他说没有钱，
14: 咱们三百两。
13: 你那车的，平时三岁钱不能行，你可得这要嘛钱。天上岁年大，大概没三百年岁红牛一百啊。他这个年岁的罗马车牛要嘛钱，咱们两个要借钱。今晚奶奶岁的这老嘛钱。出去为了，就让个眼泪拿都不对。大个把可不得没听够一百，咱们这么送的更是。我头头不会把我们车装油，别装走装。
14: 苏姐装装没有？
13: 阿西啊，
14: 装装没有？
13: 就俺刚刚是的，你爹家收汤酒饮。
12: 阿西没喝几句，
13: 天上送俺干娘俺装汤酒饮。
14: 装装没有？耶！
13: 对，咱们老家有肉呗啊，有素，
14: 这几年有肉呗。
12: 咱们人家全打真打
13: 醉去，他们老马家的
14: 不，
13: 有素，三年也不去，有素。就是咱们三头天两个那老远，俺是拿来托他们去给昨天的就是叫我钱噻，今晚呢，你最近这全在老马这。王虎子，让了天给爹家媳妇寻送啊，那是等不能啊。
12: 哪个米多，说就为了哪个米多，把家伙都不写个老的，把面子都是满难的。
16: 天给媳妇。爹家的要求干什么多？大哥，你懂我的体谅。
12: 永夏，你谈的手续为了旁边做的什么难事了比？你还敢给钱？能大么多？
5: 你们这些物。

0: 대뜨다.
1: 저기 저기. 어제
2: 어제
1: 주장증了. 키랑게 디스리다지 하나가.
3: 심판고 마시. 랑게 제우디 딘데지레샤. 도쇼 비즈에 녜데나. 도쇼게 제민도.
0: 마시네 도쇼게 멘바.
1: 나다 샤오리게 당고 생간상로 답이. 완주 시도 제우다 토베네즈르식지 지규레샤. 미디도 나 리퀴리 시엔 유구마르바.
3: 리퀴도 나고 임바가로시. 도 나고 유네 심상고 요르다.
1: 小李让个继续的你们这个哪里哪里说不出有康都不停这一了兴趣且读起来两不同去工作等都说说生出铁卡过去结束你也得能控制仓吗我那场那个破桥江这些我做些王胡子读书别送这些提出呢我这都没得他罗姐书记有了这个真是佩服的读书别送个学习的这么多呢特别是个弱势把罗姐书记有了王胡子等大的你也没对节目都是了你最好有呢你也给你给我马勇想别送他们等大的
3: 这话叫我妈是我有你做的事情不是吧明安安做下脚掌柜能力了刚刚蒙古多了女主意呢全部多新居出现前了九十多亿呢老居说了脚卡最有呢农居说了嘞脚有二百啊前三年的呢年度的水塔区前途呢我那场那个别墅名的大把我长时间

0: 제산 기라니게 딱제 예수시 튕기 랭게 림시 간뉴 제바다 튕기 뉴슈 진료 섭진 디베 바가 겐데디 인지 튕토 보고시 디네 던도 튕기 랭게 림시 간뉴 제바다 신주 소베 소외 주제 교부 유베 겐데디 인지 튕제 튕길 거 겐수에게 겐데 치슈 디니라 토나제 초우시 그디 튕에 슈무주소 팅카시 소시 기니기 딱제라 운에 장내다 내르키베 니주 고든시오
1: 산쇼 아버네 슈문선도 선 용그르베 니모마사나 관다 농수바제 초주리 언니 나라대야 투즈 추즈니 실레민도
0: 추즈니 주나 조마사비노 모두 손은 다가서 기라니 로야 님진이 야바가 로시
2: 제보 도스네 툴법규지 롱송자 긍주 유구르베
3: 긍주 제일조교림도 덥시 신다게 매와
4: 요구 말이 개사부든지 신기치 세계 미다다님도 팅그리 수세 조용히
5: 제보라
4: 쉐다 제보라 쉐다 제보라
2: 긍주 세비는 저다마쇼야 차가오시
3: 안에 다 봐라 릴리야 자대비네 법카구요지 긍주 릴리 자바 낭다 요마지 이네 툴 신비나 로돔나 다그랍 치부르데 덥시 양니 요마다
6: 긍주 치다 치다 치부지 긍주 오데 접도스 제비나 길부든지 요마지
2: 耿柱我做耿柱出现打算是对呢打算是对呢英雄我用马的年个咋大去不行我一打下路去让铁卡人啊铁卡人啊这年的这是个没啊你我不会把不打让个不打的几句了吧前头让个年多人带下去的你让桌子住这些来的啊这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
4: 마클리클리 르규시
5: 대사소 제다쇼즈마 제도야 미도 내세 제불하마
7: 후이타이 저거 라블루 레이더 레이더
8: 용샤 용샤
5: 구불라마 구불라마 저거 라블루 쉐브도 소쇼온다 저거 라블루 라쿠르체 렉야 요거 라쿠르
7: 루샤 이거 쓰다 출비 루샤 제대로 봐도 이거 쓰다 출비
4: 으지 빌 꿀쩍해
9: 勇者，勇者，勇者！阿扎，阿扎，阿扎，你怎么没走啊？
10: 不是，勇者，你赶紧喊走！
11: 老马，
10: 是不是啊？
11: 爸爸。
9: 爸爸，老马，
4: 中午你先把你啊，俺做爹的，那个钱给你多，马达里出下钱没多，马妹妹，
9: 妹，
4: 给我操作手术去打，有，让爸爸带客户什么去搞，有，不需要，不需要，不需要，不都要在的，
9: 爷爷，老马晓得，
4: 如果罢了，既然你说接不下去，一年两三拿了钱的，你再接几个要求，
9: 魏才，王勇，
4: 俺得约。
12: 小山都，俺得约。
13: 经常是给叫我，若是老叫，两个退休金呢用不完。差不多钱少。
12: 人，叫，叫，用俺的。你说我叫不啦？爸爸，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
3: 디네 신다님도 착착착착착착착 최진수 시무도 미가 주시 메시지 디그마지 나는 심지 세주 야 라가 자루
8: 克里奇啊

스마링게 신난다 학배 캡쳐다 제제간지 담즈디다 소용을해 추리식시 제제문에 제비십지 돌을 윤정디 다 지우디 마샤샤 미스 지우 제제 지게 톤에 人工胡子修骨多了 밤즈디 이에는 지게 톤에 루웨스

어, 딱다 대 괜히 유스시도. 괜히 유세 감디 내래 지닝랴. 어, 사지 가사칼 둘. 슈자 괜히 유베 마세 괜히 기 리기야 될래 개챔 프리샬. 괜히 루야 감디 있는 가나 시게 터네. 라지 샹 슈고거리. 괜히 리기야 되는 라지 분리 슈고거리.

0: 스마링게 샴기 투즈난 콘키 퍼시 탄자와 유베지게 민세 칼 럽저스 난토
1: 미리 튠지 민족 단계
2: 미리 튠지 민족 단계
1: 튠지 단계
2: 튠지 단계
1: 吉林公园。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규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서버인 윤종 서비에 표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잡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르비에 벽이 퇴응을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두 변주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르비에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멍시 등도 주바타 사두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겐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겐미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르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림 베드윈규 조드 호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림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등지 베드 호다 제규이

0: 当领文班切学时，斯莫万里拉伊退出通通西克南，陆军人不停车塞布尔学徒队，我内行上穷，天南特同文明学校人内催度接送者，彭琼抢到窗口边边从人内塔如果聚集局长选拔，没那么简单去。 大爹拉索西北李成廷尼，俺村七里民北居在草北昆明九股塘，北边总起行政忙错，端出端给黑车端切不行些，车端七零线，新归全部提不多，每天晚忙俺村培育土里边热娃月接送不接，三中路口宁城内三千也不行，写不停内，公路隔出来了北边接送些，三代写不接停内。
1: 培养南山宁城配备南北西北快备立成新运行，铁南宁城人群增长塘，重开起工作，提醒培养来团米的忙备，给是每百来给培养领导抗联文班切入些。
2: 咱个啥是俺们模范产业班，俺们做全国的，所以咱个工作全部行了。他公布军队全部行不的个，好像给搞多了。
0: 宁城内三千也不行，先别立成去撤职吧，八三四零去，立成天内，当局塘。 陆克人们这些不行些，铁南宁城跟看他中华民族集团草北都是点不足，别内村文班切越接送不着。对我的西北南，我的县陆局塘，孟孙尼陆塘坎儿，宁安街个塘内文班切越把马塞，明兰周围全块塘北墙北陆坎儿，提前配送草北三公里开卷点北路线接连，我的县米的看县孟厝街，偏村如瑞塘。
3: 金西拉改善前边三百人口，我们把钱用着。什么万林学英去，天天点么钱为李成天这都给穷呗，还想搞不穷。天门菜李成天谈了，培育人的谈，忙说从我说了，给我多少人穷些送不着。这顿把我们出去，明月早呢。
0: 我的去开酒店边，人内车站下去饮。什么为各自修啊通过，明月出边从那穷些送不着。
3: 强塘南南塘内江南三百个街边人，强塘去闽西开学店边三公里，人内五百七十人，特同卓不忙错去，再度店边错位确实改变，等于西北两个边，此莫算来计，这段铁塘内，旧在内错完来穷完一半，连三不及多，我内店全部都接送不接。
0: 强塘南南塘内江南三百个街边立成去，即刻撤职办，做完准备，如果自己都进不去。
4: 子孙去咱们去对头，李成天呢，周回去人内猛些的前年，抢滩周边错外街当堂，三些地铁开卷我比前年，车队前越接送不了。年多一岁着了，年给团里给参赛春节打工休息最充足，几次全额呢就对人盘，还上操心。给客户说他年给团里了才开工堂，别给年给团里了才开工呢，批判起来去吧。年团给他新来了才开店。
5: 团里人工说，开工给团里，伢们都做不来。团里给充值了，大家那话谈，参加了队里，伢给团里批给东西，取钱来回事。西子创业的班那么早，家东创业，工人创业，目前东送给下月边听着不进去，新来团里那些马拉给别团电视，操作没那加哈给，别人耳朵打尖他，别人松动打尖说。
6: 新南老道街给咱了德西门那瓦塘，三年提给廿六年顶开来说德西丁森那瓦塘这，孙尚迪不说他，别顿开店，团里扩展用，总共说定位出席，全面顶森那有不是，给客不说瓦塘，那个团里老在开工给，无休彩礼吧，中国新来彩礼康老道彩礼新旧所以所长宣布，新旧把郭刚刚去，让永江师兄去。
5: 科室所以失去锻炼，孙三撇去，其在拖了单位，没切断下月白，新改别顿给你不团圆。俺就爱人，春节提大天了，各种三不用月，热月接送不是。让永江那个团里老在开工给午休彩礼吧。让永江新做彩礼看给新来新旧所以所长，新旧吧，唐亚为宜。
6: 猎亲母日团部点不用的钱币，吃紧我，你一个过过明朝儿新年，团部掏着出去谈，别个连锁东西送给他了，心就吃就饮些送不是。他听给吃过句，给个他让永江日不腻给，你给亲戚开工玩，兄弟顶色钱币贵那么紧给，别人列的是对于不是。大众喜不追，穿都差不多。他的团里配给单位贴了，那边现在先到穷月了，你给团里给老块儿们做那两间谈，俺军爱人给配给东区。 日冷卡塞水的，那个团里给陈西三对堂，冲着立狗，背着两眼的用狗，两手钱不是，吃不吃又不是。
1: rang jo jong xing zuo ce ri kang ge ke so wei tian le la zai ke gong ge ne ge xuan sa sar bi tie ge ce ri ba zeng xing quan ke ta ding ge qiu ju pe ge ne xuan sar bi tan xuan sa so wei la zai sa de xuan sa dian bu so tie le wen jin sa ba mang bu chung xi song bu ji rang jo jong xing zuo ce ri kang ge geng ku wa xuan ba yang yong ke la zai sa ba tan xuan sa pe de ke de dang ne ne ge tian le pe ge dong ge tan mang zuo ge yong bo pan yu yong ge
2: 정식 지배 튄제서 리카기 사드 긴감기 캐주 댐베 신초 튄제라 주미탄 유고와 망보 거르기버시 유고와 리용 흥키 아니 천도네 용어인 디르 하장 추부도 녜 천댕 외부 카시 녜비인 원서 드미나서 유바타 인군야 참부 두지 송부지 변종 실신 소존 체유 공시 실종 경고와 처왕추 안추 정유기 쿠르 튄제 기르규 창마 규잔비잔 임바타 수부르 잠신 초보 유배 유고와 탄 총무수 가부치기도 총두기 디부티규 안지 현재 정과타 첩지 회규 쿠류 캔디에 현재 미티외 망외 신도 토부 체유지 송부지 중크 신비 로리 투진하 쇼드니 저시 니지기 고급 대단 뒤네 총두토 랑중기 캔디에 신주 현재기 사고 정신기 지배 현재 총다 대비 튠삼 정신기 총제 직투토 원유부지 타발 정용수 신조래기 사고 정신기 지배 현재 총다 니슈타 제순 총다 주 경비 체내 사드 케주 덴베 긴감 튠소 창마 중추 긴덴기 규비 유바마세 총다 젠타 첸덴 젠토 페게 동웨 럼퓨토 튠레기 군류강 군투 피싱 유바시 랑교정 신내타 총심 팅키 팅자 쉔바 황府 다링키 디르게 듄 튠치징 안주 시균 티웨 체웨 총드 니규마세 딤슈 총다 삼 양나 칠종 럼보르 슝조기 방다 유고바타 첸덴키 따돔 군총 체내 튠제 창마 긴감 헤미기 튠제 제저샤다 임베 게린 체디 총다 티웨 망와 딤듄기 고급 유바타 제주바 티웨 망웨 담가 코듄 체교 인시 송보지 지지 주영은이 로고총 일성지 종키 게임 사조 칸의 용외 작전 코지 유고와 타 빠린라 가부 유켄 유고를 뼈다서 미갸라 딘슈 체디 튜니니기 중시 냠린 치고 배워지 지린이 기초 조직 개유배 코지 유고 럼티규 인슈 남배 터네 사투 진종크 취십타 인내타 유수 쿰시라 냠린 체바마세 년통 발린타 급토 태동 이기 구지서 규동기 남바 지리 터네 차딩기 권주처 성지 캔데 인내타 유고 기등규 강마링 유부시 비징기 유고와 장유산키 성진 남외 하장 야부도 다딘 잠주 뷰리 인이 퇴리 지기규 天尼 巴林我去 투문기미유리지송부시 차도르기다바 왕家家以 冷규기云中哈江子也不读 성진이르외 미봉前座了양슈규穷 비리从哈江심주魁不读지송부시 시진하소내외고추젠타 퍽주사듀캔데아라시그소팔 인내유고르기디외내카도 중시냠린척배 주긴주긴巴林체바타 규자소첩직도체내 년조르기特朗나措규 성지치코류기제바타 난인내유시소천坑도체유부지 차견코지중시냠린와治好以 俺落个了听话永远语 特地能行给냠린丁色顶着永远灭 성지골 워주 체바 텐조 님버규 지마라량 타리기 냠린 럼티 디토 양갸 팅지 전대 침부 중시 송부시 로고 총기를 성지종 인내 유고 주기 주전 선바 계산 다외 개용 사조 칸의 용외 차전 코지 유고와 타 차도 다르바소기 태동강 탄 바르제 소규 차도 이 권주츠 성지의 신도 타 균의 용특 체유 창매 된배 삼자 타 최고 안주 레거 티외 투구 창도 동규 태 시진서 개진 코든 체유
5: 列亲，甚至总给三条健康的西瓜糖，冷雨一直接推过长途动作，切的，人类如果给重视配给冬菇，团结体外计划就是个饮食，送不着。下面的三角都丢卡几次了呢？你退，上穷给七千五国外女主贴，控制陈罗给拉达切的皮巴板正几把糖，切的么呢？上穷给七千五国一团队习俗，给个给控制陈罗的团队聚起个固执签约。 干规规克推餐谈一主举证得第二动作给其他忙大喜剧再去其修批我前年三对边球比大空批永久滚的大鱼第六次那就创给铁幕去 ཁེ་ལེ་ཅིང་ཆུང་ཁེ་མང་ངུ་དུ་གུ་གེ་ཡི་དུན་ཆེ་ཅིང་ཉམ་ཅུ་དེ་བོ་ཁེ་བདེ་དང་ནེ་ཁེ་ལེ་གེ་ཡི་དུན་ཆང་ཤེ་ཐུན་ཁོ་ལི་ཅི་ཅི་བ་ཐ་དེ་བོ་གུ་ཅི་ཁེ་བདེ་དང་ནེ་ཁེ་ལེ་ཅིང་ཆུང་ཁེ་མང་ངུ་དུ་ཅི་དོང་ཁ་བེ་ནེ་ཐུན་ཐ་ཅུ་ཅི་ཡུ་ཐན་དེ་པར་དེ་བོ་དེ་ནེ་ཡི་དུན་ཆུ་ཤེ་ཅི་ཐེན་སུམ་གུ་
4: 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汤中国的
5: 你去，昨天总去，每次应季子女真多，你约，奇怪多，老么错，过了乡去那块多，我想去个这座前年，去这一趟，免费应季级别，你们用送轿去约，团员送哪，子女真多，比如托老么错，免费嘛比应季级别他，只有吃完连的不说去约，你去，昨天总去，这月里空这座前年，新郎送说，差给别人乘坐开别动位，别村去过别约，结果去，装这边行政忙做去，军电去，差距内村的新年，可不离过吧他，没给了去，确定了送轿去当说给，谢谢三弟去吧他，昨天托，常委找他们应季他，常委托给他们写村电过不说给，南屯去约，妻子就对你，掏粪贴子，上轿就送错去过了，别的先得票他，别的贴子你，掏粪贴子，这边摊位偏向组装去给，给不要去不行，就用给送错去问去，别的给团工偏去也不去呢，西人给连说不有三，去不去托，连说别去，别弄去过忙上批个工地动员不去

디게 튀모마 임베 서입리 나제지 독줍라 세제체라 강엘라 메타밤 깬사라 저린제바 소규티 요새 나바르게디 리조지 저르선치 미드윈치 요새 냠충시 눈도기 캠바시기 칸다르네디르 모차르치웨 데모 망보시 허기 예베 난츠 덤규지 고모 네디네 고츠규이 캬린 샤르와타 제오무페 딥지 녜슌티 딘딘 저와타 뒤 티 제제 운데남 니레 야르세요

대신 나리리키 송예 중식장 자습 그도 그잠 그잠치 퍽초디 께네 나와지 코르잠 뒤네소 아마타 냠토 리저 직치 파거기 뇌미 개부 메부타 정류지 최제 뇽지 지답 제외 코리오라 저완네 부유다 칭아 스버토제 미 솜도 니게 이 자단 체모로 자유 제발 용기유 파괴기 김사한테 제지 통근보지 아메티수 정준이 퍽주기니 릴랭겐 소티 아메 독세 겸네 살로고 통두 퍽주기자 대다르지 아메 돌아 제제치 뒤 쿠야 렌듀 치신유 마타리야 아메 지시 최상와 이바 세볼 신도 데리 당토만 리베 파괴디 김상탄 멘자와 열두기 자가 상위 리트 자단니 로다르 쯤냐초 돈좀 쳐 유식지 Semnya chung-chung ki, abar shokbe tsumdi che je, nima sarbe nyu je che gu zang. Jidu su jema takbe Semnya chung-chung ti, yardu ki nebo teng tangbo ter shung ne, sabo to se mubbe dribbe rizero le. Dike yu ze, Semnya chung-chung le chen na, ya zhen che che wa shik re. Masi kumba kya gyu le bo mi tu rung, ke chan na le ga kya te mi tu. Papon Gangne, Mar Chong Yong De Apala, Momso Sik Chen De Chung Wenjang Ape, Xie Xie Chabu Sik Dang Zemnya Chung Chung Ki, Roba Ge Dang Ne, Ape Maton Sar Chue Chi Yang Kunyi Ki, Chong De Sarba Sik Ha Kwa Ji Rongde, kengkyu tokto meibar, dija tuibu chongna. Koni, rishik tezum nesu lungwe. Cho xentu, chongsa yakba yumi dawar nudu. Tile, chong kakba yu. Wende, gamne chiwe aba chakdu wadu tuyumba na. Aba tongje, Zemnya chung-chung chung chabzu du kyrwa tang. Abe, nangmei ngang kola dazam cheba na. Zemnya chung-chung le, gujja teba chisi, Zemnya chung-yu tezum tangja mar chung-be, dila ngang chung-tuba chung. Kwe boba tongbu, abe chosu diebe, dakda abe gugui mi dan di tongyu. Hame zewa ni, jingarbo shindu, zintam meru, yi la gongwa shigyu.

초연 장어 귀디니 냔진교로 덥대와마세 팅신 잡아시유 왠자 니니에 체랑라 가외 콜라천나 탄다 피터차자 고미루 쇼바더베데 세초신비 시주시라 넌고라 능습탕자 대 동토 낙습도 주위에 티규기 예가 망부 매준 쇠버시 소퍼링제라 미지캬미 심베 콘조니 둠체 젠티지라 쿠르톱지 대자 용괴나 낙제도 뿐난도 컴퓨터리 예가 두배 윤장로 마치웨 낙제디니 민산 리규 경의기 깁송크 개진식도 교수 디칼 세리 피숨 서방하세 네 잼보식지 셔투근은에 디칼니 손에 그 상쇼티지 최진 남이야 미듄치 낙제티 낭토 셔투가 제유바 시미시루 원자 로고체와 카치기 양외 쿠이톤 잼스 메바 7텐징 교요 셔주 디니베 까르고레 유정 부체네디 년담토 루브르토 리튠튠바티 셔주 표조와 치체르피 원자 파르베 고발로 둡체스 그 냠쥐 림베 주추테니 등유토 타쥐 동체 민발 지로 쥐지지 원장 니사르 진다자루 파르베 응아시 섬니에치 기유치니 디디치 되미지 테콜라 로팜 중충 켄조키르투기 셰주솔라 쯔나 촉부직바 갈레 카츠암 중유 타니코베 라리아나 제투 로바지티 그 깊숨 그도 로치 나세도 부여바티 속차카라 튜니 쳔부유 스버토세미 치동축제 멘키 출란 피숨 첩불 세리 남아 피숨 첩불 기차를 중요 파괴기 동로 쇠반 남가 체부탕 덤나기 가제큐디 더킬 송유 이내양 듀우쇠응은 엔쥐나 내디니 제무지세 내 케바와 식지 디네 야라 스버토세미 솜동 파르토 나세지 쿠르요 응아르웨 뉴욕진 쇼와타 뉴린 치마토 조신 마세 뉴린 쿠도 판조 촌조 까나 톰쟁윤의 세는 치가 쉐차세 사안테제 머치 바체기 니미 낭토 헌제 사마사다 유림 차장 신도르 고토비유 강키키 도르 쇼로 타그르토 강사르 숭쇼베 세리 유바테니 제 나와지베 된다지리

디게 튀모마 임베 서입리 나제지 독줍라 세제체라 강엘라 메타밤 겐사라 저린제 바소 규티 요새 나바르게디 리초치 제로 선체 미드윈치 요새 냠 총시 준도기 켐바시기 간다르네디 모자르치웨 뜨모 망보시 허기 예베 난트 뜸규기 고모 네디네 고츠규이 Sergeni Yu Sherry Zer Chöbana Zishinta Simjian Yu Guru Niwe Chabu Nyamse Chungna Ngarshi Sunshu Geshi Yu

아베 앙아산니 리즈네 마르티르 심베 나와 중시 마세 응음에지 뚜브슈테 차도 배신 예베 나와 중 아베 주당 카체네 키르장토 레제초 소시 제야크 미사 땡기 제신베 남바르케 줄레 텁시에미 웬장 아바디 랑키 가마 송칠 실슈 콤바 강야 제미시 신감라 라츠제제 제쇼 숙라 시비 독세 양양체 응응수이테니 젠야르 땅웨 터지인 죽슈티지 웬장 젠롱켄테니 심다 장제 인베 타니 자젠젠 누르키 머진신 고초 동가 작전 지시래 깨졌더니 리수군을 캡네 차차코로 또탄 덴베 아바티 수락의 교토베 동가 작베 숙제티 동부양 숙자도 동토 원장 젠로마티 니산의 동가 작베 된티르 나와티자 마땅와 틸레독티 숭수 접속 제급 신기 더나 동가 작전 지리니 체 턴주 더부 이뒤 소식이 장 판가뇽 되미 원자 급가 우주 타제치 뉴브 삼수레 대바 튜엔시 정김도 로베 앞에 남규능 씨 랑가 충말 쯔와 챔비 오식 제부터 표탄 아메 디리 아베 영이 지식 균유와 메시 미드윈티니 나르시 시딜 힝작 초조티지 파마스로와 딘저제디 지브초론 제겐디 냠응아웨 독주 나브네 시소 중미시

ཁོ་ཏུ་ན་ཞེན་ཚེ་སར་ཀེ་ཏུ་ཏུ་ཡེ་མེ་ཚེ་ཚུ་ཆེ་ཅིང་ཏུ་ཏུ་དེ་ད་ཏུ་ཀེ་ལམ་བུ་ཚན་རྒྱུ་ལག་ད་སུ་ཆེ་ནི་ཏུ་ཆུ་ནང་ཏུ་དེ་ཏུ་པ་ཅིང་ཆ་ཇོ་ཏེ་ནི་ཏུ་ཚུ་པར་ཀེ་ཏི་ཏི་ཅེ་དང་ཤི་རེ་ཨིན་ཡང་ཏུན་ཏེ་ལ་ཏུ་མོ་ཚུ་མོ་ཏུ་ཁ་ལ་ཅིང་ཁོ་མེ་ཨོ་ད་ཆེ་མེ་བེ་ཏུ་ཆུ
포제 나셔체 믹송 켈장투 르베 주주초 디르심메 원장 주주기 20 할아시에시 콘즈 착지 제부탕 죽텐라 소답긴 강가 강기라 열심히 어야 야른직 다시 게레종스 포제초탕 링도 제바나 듀추 태양 섬주 텐주 제모코나이 양사르토 동부티 본부티자 메베 따다 싱제라 참부유 그 섭서식식이 야른색치 왠장 대자 대보민도 어제 년같은 레치와라 포제츠 고크인수 제와나 자자라 참 체적 유시 왠장 그 자주 비미 강인스나 단다 튀르 범미 민산 리규토 저런 양사르시 정균 자착배 대무주지로 동부를 샤유라 대주주로 미세지 초대 그리우지 코드윤 체이 출라 예와탕 뒤니 듀큐 너르저디 야양배 총어수 소포겐바르 통요 다니 포제러 구급자유 추슝그 유수 듀추 촛디르시기 지차라 뇨크타 테브자

디게 튀모마 임베 서입니 나제지 독줍라 세제체라 강엘라 메타밤 캔서라 저린제 바서 규티 요새 나바르게디 리조지 제로 선체 미드윈치 요새 냠총시 눈도기 캠바시기 간다르네디 모자르치웨 데모 망보시 허기 예베 난주 뜸주기 고모 네디네 고츠주기

0: 지. 어. 예유.
1: 아, 슈다.
2: 그제도 나서 약 차두고.
1: 차치 피시셔.
2: 자게 나 사실 들게다 가이나. 타라고.
1: 아하. 나 너 충주급로. 르지지야 거의. 네 두스터디. 르지 하나 요네 미상마. 르지의 인수 교장샤. 소소스 잼 집에 모두 신다 가르치는 큰 능금이도. 네 기란 대피 수야디. 태문네 주까지 개체 왔었죠. 어, 나도 개미도. 지단 미시로 와. 캐란 정말이 기계 처모로 와. 신다 개담이는 슈기니 부속으로 재산 사시대 개담이.
2: 더다 슈다.
1: 아, 레스. 네 신규 로디게 나로 랑게 네 아제 룸시 붙이고리 맞지 캐랑라 톰시 요지메 창부슈나 맞지 팔라 코즈 충분 잡리 맞지 오늘 캐랑 톰시 요지메다 디
2: 톰시 요베 고시모 랑게 시에고에 슈다
1: 어 레스 마레 케링기 로충주 망군의 류슈를 가보시라유 뭐 시에나 니직 쇼팅고 삼슈 이내 뭐라가 가부쳤으리 나 말이 키나소는 그시 지금에 왜 미르샤 제라 키랑기 남아요 충수교물 쓰기 이내 나 베트심 시수 제동디 니에 심딩디 샤비기 이내 제라 니에 코트요로 콘줄리공기 내려고 쓰야로 키나니 충수교물 제라 키랑양 수초르테 내가 저와 사부송상 나한테 겐키토 맵자 디가 내 리후슈 수우양 맵체 나 심부마 수입체 나라 다하 저와 삼수 딱다 니무다가 나 키란 아치비 딱다 디니가 키란가 수야가 수무스미야디 벳 코츠티브리 키란가 헤세리 류슈 수구야 홈해봐 디니가 뭐라 셀레체 나 로유디 나브리 키란야 수입해부터가 딱다 류슈 니에 반배나 리브리 是吧 너니 카케 시규모쇼 뭐시엔 턴다디 키란 세세 수고 삼수 삼루스턴디 니엘 맹갈 개국이 제잔 키란 수야 뭐춤지 니 맹갈 개비 턴다 오독스리 俺最起让了，他们是越买大了。第第五那一，
2: 咱给中庭这孙子年长了一起切切，我们那么点舍不得给。
1: 啊啊，马里马里，老徐，既然你徐娃生的，俺就上马到老托不里，你准备写写，既然结婚写我的公公的给。好，马三，替你你既然陪徐娃的承担你，这个的，跟着徐的，你也准备去哪里看看那个车子，车上。你欠上了广大数据，你不得，你这话了，俺最快速的准备不给你了，怕啥你不说对没多，俺最那个雷达欠上个泡沫数值五年差不多，现在欠上个老大别子姐姐，估计你不超一届就能看得到，用得过。那，
2: 谢啥呗？
1: 哦，谢啥？哟，到底，靠，你。

0: 너 녀랑 담사시야기.
1: 장애가 야구도 슬럼에베 타당아 감신제.
2: 랑 같이 돼도 내 체시.
3: 라시제 춘표고 요놈아도 나 가만히 좀 마요로치.
4: 사모 마교.

0: 지도데 오늘 발체 드체야 하리나 하 아 어제 아 저 나 도야메 박바다유 예야 아티 하 영아 저랑 심집 매사 예 돌아쳐 도스네 뭐다 니시게단 다그래 이다 저 클리도다 클리도다 씨 아티 클리도다 저 아티 진짜 실이 누구야 퍼모 가사가로 요리 제일 최고 좀 개요 말이 마세 어수가 무튜 마찬가 수수랑 다 최상 다 그래 깨자 유배 소중지 다다 깨자 요 말이 퍼모도 근데 세자 말배 아 하
1: 자게 오늘 밀섬 다신 못 와
0: 아 자 야야야 네 한 개인다
2: 吴一诺，原谅我的绝交了，吴一诺，让给我当立马去啊，卡里娜，原谅我的绝交了，吴一诺。
3: 让搞不他个了不进呢，让给俺唐林把钱卡了一拿，让什么那个了别人想，他都敢信那么多唐林请面谢谢，俺什么都没。这真是个面子，呀，叫阿拉的个，罗师兄，罗师兄，
4: 罗师兄，
3: 罗师兄。
2: 雷达，王叔叔，别动，别动，昨天说些，俺看了些还有吗？我家兄弟叫俺来看些还有吗？严叔叔
3: 的，
2: 就是吴一诺的大妹子嘛嘞。
3: 是，吴一诺的你爹当，别动，别动，
2: 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别动， 我一到节目间能看看结果的，就是说嘛有啊，说嘛有啊，这个罗志忠该自动接到让做新兵，那谁把点没？
3: 出马有的，马里，还真有事，应该有事。
2: 啊，举到节目，
3: 罗师兄，
2: 罗师兄，
3: 罗师兄，
2: 做什么？
3: 大叔叔，
2: 做什么？
3: 罗师兄，
2: 做什么？
3: 罗师兄。

0: 죽어, 죽었으라도 와.
1: 아, 로시쇼, 죽겠지.
0: 라당급이 죽었다, 쏘이겠다. 쏘이겠다,
1: 쏘이겠다.
0: 로시쇼,
1: 로시쇼, 로,
0: 저, 불로. 녀식매, 라오유랭강 랭신이 마치베야. 미소도는 오유랭강가 주도시동 말이.
1: 조금이쇼다.
0: 쏘이겠다,
1: 쏘이겠다.
0: 미시바,
1: 조금
0: 미겠어. 쏘이겠다,
1: 미겠어. 조대, 조대.
0: 로시쇼, 로시쇼.
1: 로시쇼,
0: 로시쇼. 나 도르시아,
1: 도르시아.
0: 녀식 말이, 로시쇼, 저거 야로다, 야로다제. 로시숑, 로시숑 도리치아, 도리치아 쏘이겠다, 도리치아, 야, 어디, 알아, 저, 뚜다, 잼부스, 잼부스, 야과, 안 잠깐 가져오래, 앞에 깔려가 씨바,
1: 도리치아, 도리치, 도리치,
2: 달림다,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와치디이지랑나무채탁주기까냐디수가게시마시나자니임도디세무직투제피나나이지히까냐그제시네케세토우시

아, 란다랑 도대 식도다. 보, 모티 보. 타동 바비나 수호 수업도 처리. 아, 야롱. 다 삼루 통치 야롱다. 야롱치. 아, 란타 돌릉만 봐. 만라나 니랑 통치 상고. 뇨. 아. 아. 당아 콘드스기. 냥아스네 포모데스 와짱제 타주 이즈미스 세제 데규 오마르 세모송웨 다드다 카케시 맵차브리 허 죄마 죄소르 하리 타다 뭐 집 유고도 와 포 녀라르 세오 가로가 유사디 녀라르 개베가라 미부제부다 녀루 지구지갸리 나스다그레라 먹이베 용그레 이네 상게 두그리체체 투디게 마던고레라 투르간데 마던투 차고레 두세 두그리 차고르다 두그리 차고레 상게 균중타 두그리 차베이나 아니 수구지다 양상사 차거리 아 니세 고추송에 왜 고추송에 차

0: 가르뇽곰의 바바 삼다루시다.
1: 아지 삼다루 휴버. 네 삼미도 마시발라. 니마 암라기 발라 제하주디 카르시바.
0: 뭐 더 그럼 없이 나스네 제샤.
1: 발라. 기다 토스는 휴베. 뭐지? 원에 토스 땅 마시. 아자 전라기에 발라라 대지시디. 키나니 대대지 그시. 키나 흐르지 티에시.
0: 시즈팅 마시. 왕창 나 전나 칼라사인 거리. 함디 같이 소.
1: 김다사모 키나는 시 요르 고부드웨. 냠노 마담 잡지. 발라. 키나 다지. 마오베 교부체 하지디 딕체회나. 니 아자다 논도 게당. 마주 창무님도 점제 주 야고스 주도체도. 키나는 너무 라야리. 그제 돌아.
0: 군이 큐노 마시 아. 님도 가라사에 삼지. 최마 직원에 나 갸잡으자 제대로도
1: 가리 갸잡으자 콘조 체는 그도 왜 능민나네 범은 예모도 키랑 심지다 칸치 워마리 차대역도 대샤나시
0: 더리랑 계속 망을 빌어셔 어제 왕조한 날 텐다고 인도 가리뉴도
1: 망고 십신유샤 강가 디소미샤다시샤 아지 빠라니 토저 나오마리제 무나다 시비트샤 토저마나 아 니에 무나 지치 아니 나무 르르다
0: 토저 너무도
1: 슈겟
0: 타르친스게 계체무소 덩기라 갈레 카다 취제 서도 보샤 야 데스 뉴도다 니에 고소 세메코 정원순 교수 기수 알러비 디토나 서동 시리
1: 아래도 저
0: 잔 탭지밍에 내가 족부차 치도 나지 시브리 탭지밍에 대로 맞으나 수디로 치리 야 고스피게 빨리 좀 주체 뒤지기 걔 엄마지 야 야 도도 쓴 것도 없어도다 시부도 왜 도둑이 도다.
1: 아, 남자 정 맞다. 얘 봐라, 여호 소리. 틀리지 아.
0: 아래, 시스. 남자 식민다.
2: 야야야.
1: 에스 봐라.
0: 오라, 나이다.
2: 예저, 예저, 제 맞지 아. 아, 야, 인다. 배양 고지 아라기 좋아하시더라 어이야 자유 드리나 해도 동굴다
0: 아라드 짐심아 삐르샤
2: 동아 디니에 지시르다 샤유게 장급포모 군주 아라기 좋아다니르시 거위야호치키에시 네, 로망시 아라 법단다 아라가 좋아되라 심주시라 제비 제마 고급주나 네, 보모다 젠주야오시인다
0: 아, 레스 레스
2: 让个那句 네, 균구도주 동마小유게 先对几个名度 别记 둘레名度 삼자 이내지라 심주시에주 让미肯这一把 两个卡的球友 김산 근데 이봐. 타그너시 키라니 파기 자동으로 따단 근데 이봐. 참고 셰추. 진짜 이네. 네 로보토비아 상계단 경제 가시. 강이스나. 아. 나 고토야 미도. 라흐네 제데조 나다 잡부도. 로충디 니 나르시 알아서 되나라. 로지 투시 베드 알아서 되나라. 레게 차야 큰 요마시 아 아장장 알아 제저든 제법묘 유라 기주에 멍구소교제 다그나시 생도에 멍구라주 사제 가스가 중요유 아 이내 방지라 둔다 개시쇼의 후교소샤 디카레스너 小유기 니지든 지시 둔다디 나탄도 교육시라 기기 급지 나 암자시라는 게 小鱼他的落 10주 락자 짐사 없이 kisi tan to gobi na ngam rang pa chi ngwe ne si gla mo le tu xia sa bie san da to tin xin ya mi
1: pa la
2: yo yo yo cha sa bie ne zu ta xie ma yo xie ma yo na zu na xiao yu lo ta ra wo gu zu ya di le le gu be mi gu de yi ji yu ta mo de xu bei yang ra gu tu xi Kirani penzuye gapu yu na, nga babu jingwe ne, Kirani ir gya gyo da, zheshi de li shu yi. Rwa la Kirani gzi do la, zhibu top shu. Ji ma, di ki din be, kim zan shun tu be myun du yu da.
0: Tochi.
2: Ara de cha xa wi na, xiao yi gye be lo de, nye babu yi. He, tabu do bie de nya de bi na. Nga zu lo jo mi la, lo xue ju yu shi. Di ka re se na, Pomo gyebe lo de, ara sabo bopje, sewo lo be. Dine, pomo chansi gyebe gyebe lo, ma duen je tongo je. He, yinye le, lo de ezi, gogo chigir samsam me. Mo shi che nye, xiao yu ge nyinji nimu de, tongo samchu. Yinye tanda samlo yungto dangbi. Kanche che nye, tirin kaji che tongbi na, camshue risha. Bei ya,
0: 你也信不得，让个先多好些。你心给，欧了。俺对云也是那些心面，一年他的年才几十元，年俺的面子拉住的个那了，陈玉了大多看不下去呢。莫让给我借那边的几仓嘛，俺是让给可是不接头去的，
2: 行了，
0: 谢大妹，俺那个存不住的，
2: 这个大全部都，小大一大。

0: 꼴 귀를 우시엠 주 근제도
1: 하고면 주
0: 하고면 주스 갈스래
1: 아치 키랑 왕초하는 게임은 요 말이 디 세세 갈난가
0: 아치 그 좀 좀 갈치거래 다링아 내콘 집 도구유
1: 어 빨라 나 제스민도 공기자 종인다라 라야 치차샤 제라 여자치 아 제라님이다 뭐뭐다
0: 주저 더도 칼라사가 마용제 가르치기
1: 이 과샤피나
0: 가르님도
1: 그랑게 얘기 줄라키 시즈괴라
0: 주저 니베나유
1: 라
0: 라기센 가르치가
1: nga o lerdo si
0: nyaral sia ju deringa lehun chik dogu
1: ale tes tes

0: 지다 지다
1: 어디 제 로라 걔라 요새 걔가 뒤
0: 참이 맛이다 혼자 숨소 그 칼라 디스게
1: 어 디스 디스 대유 레스 제 로라 발리나 원티 요 키란 추
0: 그래 승매
1: 최우윤아 니 키란 휘초
0: 영아 죽인다
1: 제 로라 제아
2: 오리 아이코 만족된 기운 뒤고 모르디 장게 그 뒤뉴 봐 대상 우 배부 싶스더가
3: 내 뉴메 접지한 시경 하러 와치기 대추
2: 대입 달린 이제 라미데 갑이 왜
3: 라미데 갑지 제가 저거지 미디 뭐 아, 갑신 다 그러 봐
4: 노노 장게 저 샤드와
2: 아
4: 뜨다 문이 숨니 되샤 싱귀티에르스도 겨우 켈린다
2: 내 미디 고싱메 베징 아다 민징 먼저
4: 제 땅이 기마시 창매 미대 기시도고 이마체는 뼈챌 시대다
3: 오지 아임 샤도와

야. 나도 러시아. 야. 나라니. 야. 상화도요. 됐대 되지. 고다빙아. 상자. 또. 요. 내주 클럽에. 디 디내주 클럽에 씨. 저거. 범디 유중에. 니미니나 미범 몇 셈이다 줄사도 와. 야. 고바도 님 봐. 왜? 야. 저다 유능 아쉬다. 녀라러 추드로 치러 봐. 하. 나. 아. 거생원다 셰베 내주디. 마치 셰 유규마 봐. 디역시 셰 같이.

0: kalle thagrap kepsi phomdi ge suepri thandi ge yu shudi sozo chila ge shero singi se yomari nga semsu danyin chimsiri sida nye sida shume ta nye se ya chimdi nga da thukyu chwa mepchire shugyu
1: rangge khar suyi me nye singu yu yine buo kham che ha ma da pamda bu sa di khwa zhe xie ji pame samlo mang che bu ho de xi yine bu yu ma da ka yi su ne bu tu na mian pame sung ge wo suo ge ji de ne yu ge ma ji kon zhe qin bu cha ji zo na qi zu zu le ge qiao ji ga ge ma gu ke zhe qiao da 콘조에 깔래 가고 역시 지마 코란조의 김장심 수수 보고 역시 아니 콘조 수수 보고 할래 나왔다 혹시 라슈다 마란주 보고서 경찰이 보고 배드 수수 칠러 대조 성보여 말이봐 가히 있는 안 좀 감지 못 얻고 다 같이 역시 마란주 좋아하러 보고 수수 준 달 딘제 소아 김스케 좋아서 무여실라 장가장 수치 좋아서 무여시 제마제
0: 내로도 다그리 제데 시마 시브르스도 내가 슈분에 타부도 섬규니레메 지디 잡지다 지디 부구이 다더게 연슈브다가 니가 메브차베 소나슈도
1: rāng sīm nā lā tūndā tīngī mō tō shiandā kī mē bē
0: shiandā shiandā kārā yō rē o, hō rē
1: wēi, ngē rāng kē chā yū kāsā rāng kē ngē bā lā tū lā bāng gō lō shū nā tā kā rāb kē sōng tā ngē yī jī chē bī tōng sē shū bē
0: ngē chē nā tē 这是你这次的不是 不过拿看来, 真就撒撒嘎撒, 既然有那大概这个, 哼, 天哪, 别打。

0: 你们去摸我去了，自己在那里给一把，真的来学会，哪里比那个啥更凶？哦，哦，哈哈，哦，哈哈，找不出个，别来点水，哈啥那水？哦，你咋不回去？两个头咋这么多啊？弟弟一过去，你们还会日前比？
1: 드리기부시도 참 알아뒀어. 아,
2: 도시다. 빨라. 띵에 챙아 히랑 담배 군주아라히. 키랑이 착다르다.
1: 계속 개니르. 관심면조.
2: 고체 계체 마시. 계속 개니르. 되니 됨시시. 로데. 키랑 외수 차례를 쉬우시. 아라디로. 키랑 차례 쉬우는시. 규정 붙이 미시.
1: 범을 쓴 부딪힌 채치들. 나 값이 붙이오라. 대회 통표면도. 딜레 냐사지기. 야, 딜레 알아도도. 나 알아디 배트 갖고 오면서. 딜랑 밥에 알아 약에 찬지.
2: 딜이 기라게 유시 없이. 키랑 가르친 뒤에 내가 제 뒤도 무시
3: 점수는 다시 영아, 니엘로
1: 고아, 니엘 가라시도 야, 아자 내려 봐
2: 야자, 요, 야죠
1: 쟤는 세디게 장게 아씨, 휴회게 수요인부지 이내 랑게 아자 능시 시부 소식 말로
3: 뭐지, 까매 든지 손교 말다, 로디 라오시 아자게 다른 좋아하는 카바키 병기 사가난데 클라카지 시키스기 삼시다미 클라키 용비는 너와 마담 뱃서시도 제자 나 레그 치기치기 깜짝이 시세디 예수비 자초시다
1: 어지 저는 가래 가서 니 조시대
3: 시다 시다
2: 괜찮아 기다리시다
3: 조시다
1: 자초시다

0: 로디게 나라 키라 차레 나옹 마세 아장은이래 따도 나오리 발라 꿀레 가수 총두네 키란게 아장은이래 더 담으시라는 것이 뒤에 니 하코유 키란게 은이래 지쉬는 것이 키란게 은이래 더 담으나야디 은이 강에 체두 경즈다 차샤르 리조용의 공부하지 발라 키란게 차레 테르 미신다게 무모고야 나야치도 베즈 르미나마세 은이 글롭스 테레 꿀에 마고 겸시 발라 키란니 수치무세 꿀에 카스 체자 드링키랑 개유나자 나네 기브스도 딱이라 르르제 공예스야 허리 드링에서 키랑게 먼저 토제 나온 마시 아자 전라님도 조상제 칠테 문양안조 토제 나온 마시 난지 니구 십지 시초 옛날 기억이 키랄 꼴렁 매발라
1: 요마
0: 나의 십다 기억도 레스
1: 따라하이다
2: 뭐시에는 계지만 구시하고 삼주 타무대 니의 주문이게 니의 시야사스
0: 발라
2: 나 나디 이게 슈지라 키란다 망슈심에 대해 나시 니의 희 키란게 토제 망슈디 나는 곳이 공모수 키란 토제수스 키란탄더 게유슈 남시 니엘레 니쥬 뇨트 사부티즈 탁쥬 제사라 아칸레 탄더 낭담에 나나니 니가르티즈 요시버 지마네 니에키랄러 차로 야우시 시슈두구히 키랄레 게젤라게 수무능시 토제만 남부제 가가조종안네 소와사 롱추 나오시다 인다 아주 상무시합다 인다 아라도슬루다
0: 인도인다
2: 인도인다
0: 야 인다
2: 기부시이다
0: 쪼핀다 트리스틸레 슈바 트리스틸레 발라 트리스틸레 트리스틸레
2: 샵다 경윈다
0: 샵다 경윈다
1: 오네 야우도 상메 야우시라 시에스 스미레 데스와 오네 예 오네 스미레 데스 기즈 저지 다그럼 체제 나 미세기 또나 뒤지지에서 나 오네 싱글시라 뒤에죠 야죠 슈즈 슈에 야죠 세모 위노 야죠 아차 틀라 아니도 해봐 토지나 슈이 야죠 야수
0: 김재인다 야 양라부겠다
2: 영아 양라스다 시로도 이다 지지시 양라부겠나다 지지시 부겠나다
0: 오
2: 개유 좀 해보세요
0: 지지시 마저 시틸렛

0: 디 드레싱 블라 디 초콜릿 왜
1: 나 디 사야 가시 신도 망고 와 있으면 더
2: 디 초콜릿 그 수브르베 수지 사초 오면과
0: 참고 유도 돼 얘 돈 다시 해
1: 나 그래
0: 이 세진네 나 싱가포르 시 좋아 휴
1: 야 아자랑 싱가포르 가서 살아 줘
0: 고야 양제 알로 님도 주니 희
1: 알로 에
2: 알론다 최 참말베
0: 아시 그 주소만 나다 팀웨그 네스르버 키라즈 삼능시 마타 니에 파친제 퍼스데 추로리스너 키란조 세세 야우시죠 오야 세사스 디디조 가마타 게슈라 게유슈베 딤치시 인다 모투사트 가비유노 토스네 통치시게 최다 노노게 뉴베 기초하시다
1: 이제 아스도라니 가자면 그래 제자
0: 나르니셰시데슈젤라 왕초래 카요마시 발라게 시나구나자시 장부시에는 드리기라니 카체베 야우슈무시 님은 가세지를 치매네 워신조 입에 쓰나쇼시 양양님도 대비는 대외진지식시 喂 니다 퇴도러 먹도 다부디 수인버 하구마시 성두괴
1: 아차르그 거주괴
0: 거거주
1: 你过些嘛是阿家人的艾伦还是不是然大雷达他都去看车是不是三秒再谈别我的艾伦让你三不能行嘛是落地不起我你来让四岁同他有些他去洗洗我阿家人给俺给姐姐三秒再等嘛是生病等到嗯不要还是走
0: 아라도에 망잡으래. 마리. 티샤
1: 그 사이 든지 제 송어 다 도스터 교시

0: 야쇼.
1: 아무라다. 진짜 미치 송이 왜?
0: 아. 아. 개인슈사. 장 아무라게 키는 쪼비용 그룹.
1: 포디데 쪼비용시. 니니셀 충디. 공개 기라기 차례디 니브능 마시. 기라기에 나를 나와 마시합치. 잡게게 안 남백시. 공개 양스. 심주전의 제시. 나스다 치매 경제. 정부스다 아주 나를 용문도 쓴 것이.
0: 장암라 카사보도 요리. 이내에 참여해본 할 기회용도 공개가 서로 는 그리. 쌤상 보실 하여르다. 비주디 전유다 잡도.
1: 봐라. 나 싱가포르 조에디. 공부해 주시면 나 아. 퍼스티니 람살로 용희.
0: 저다디 척척 찾아내죠. 가사 알류다 카체베 지러. 다부도 좋아체요 마지. 단도 루부도 없겨라. 니에체나 쌈을 하고 싶다 한국이.
1: 계란게 두제 나오 마시. 나랑아라 섬수슈.
0: 제너랑 섬수 가리네 마슈다. 江苏 공사 조사부터 좀 하시는 용도 왜? 디나르덴데 튼다시 다시 메죠. 라시에 가고도 왜? 야면은 게 레이다다 직무 주사. 디제시아디 스미사의 치료인데.
1: 공부 그 주시에만 하다. 치부샤샤. 맞습니다.

0: 사장 가가치야디 미치는 주마지 저 니가 기억해 때문에 기니라 도부실 하시야지 네 보다 쉬워
1: 어 어세 기기 좀 쉬어라 걔랑 같이 대 수제 차사 사버리 만나서 미경신스 나고리 미경신스 나고리
0: 이제 미경신스 쇼레스 이내 아주 미경신 부채 봐 저저 같이 쇼레 나도 로컬 가서 님들 더도 로숨 주 집주 집에 우상 잡으래
1: 어세 로시주 수주 로장학스 레사베 아니 주베다 캐크로레 티데 티데 요시 마레
0: 제자 먼저 수시에도 갈래기 뭐지 부구치에도 갈래기 뭐 제자 부구에 불 상담을 호주 소아이 호시게 토비노 마소 로티 뭐지
1: 아 시시시시 캐랑가 수부탁래
0: 你也想到雷大大徐志参不起他肚子里哇天哪个素不他的那最年忙那点见别工作地地了我给孙女妈去雷大给他下徐志见不都要用这些语言做地听你了不对我是三下 做的让给个这些没事了俺们出主嘛这一年让给雷达想不起来去过的是他呢随随不能行自过的雷达三批通过的你过去不送咱然后不都有个送过的看意思呢让俺们出主来那个月咋着接着你最开始保罗我你什么就打这个地方是阿强强让给保罗三妈的你给我的
1: 一年年长吃不下去了，让给雷大大，徐正你这个干过钱了。毕竟赵大叔也不用这，他的产业退了算啥？你看了听不有嘛的？啊，是是是是，欠了个数不打的。哦，喂，弟弟弟，俺这不给你这退休金当啥不嘞？他单不有可能有嘛的？一年欠了多点那些，没啦。
0: 莫让雷大给俺们买下来的，俺们出出来好吃。啊，莫让个三通过来，通过来。特里阿爹有阿弟，陈大他那伊，刘旭，咱给三妹好些大路。你们马上哪吒，养家给你了，我们出去。
2: 这地上，啊，妈的，这个，哎呀。

0: 링크 당하죠. 이 당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가 좋은가? 루둥기 있죠. 참 용잠다. 시지 용잠. 나지 용잠 나고. 주리 당. 쇼고시. 용잠이죠. 모체 당 신도 망잠 추고. 下堂恰恰我们亚细索文藏去过我们堂 CMG 虚拟星座所你们去过出门藏去过东西南堂枪打文藏去过
1: 陆屯基三十九年连堂的错啊如果

0: 초나 심식구도 제동치도 심도신이 저 딜레 시 개체나는시 즈구도가 거들러 팀을 개자위에 적용시리 쓰구도가 제라 가로다님도 아칸데 주제 차스케규 카제 제우리 쓰기 리데 나니 못해 마치자 군이 카체고 키브시
1: 아 랑그데엠디 더도 첩사랑시 더 숨스 신소
2: 아 년지 발리시아디 미치 삼부다 수고 최감시야 자르샤 다발리 죽지 조치고라 발리치서 디쿠 손자 제자저랑 다시 가요
1: 야구도 저다야 재미도 비랑시
3: 오지벨 디 팅럽진기 중구 로미 오타 둘리에 라샤
0: 빠르시겠다 기쁘지 빠르시겠다
2: 저 저랑 아르간디 신나 참시도 홈드스 나 디르데기
1: 잔나보야우유사시
2: 아 진짜 그러지 아 땅아 삼부 특제 등매
1: 그래야 닥달아 대마소와 그네지 빨리 씻네 집에 뒤즈유 돌아 대치셔 네 근데도 직대고
2: 다등아 잡지 제마 투일 법디 네 저라서 치유기
1: 나 레기안스 검스 좋아시
2: 저, 인다.
1: 샤원 같이 오래. 드림에요, 가래.
2: 어, 뭐라해? 뭐라 채팅을 내가 고코디어리. 어, 난다며. 저, 당가 쇠 걸마시다. 저랑 걸시다. 저랑 가로다 튜네. 차샤 좀제 문세 퇴부도도. 아까나 연예미, 칸제 칭예문도. 깊사 십미죠.
1: 당시 계산 잘못도 이내 밀라 보내 쇼스 계산 되고 쓰이네 편도 가려시
2: 감사 감사. 셰랑아 계신이. 감사. 감사. 기랑 셰라. 어. 뭐지? 어, 쉬라. 기랑 가능이.

0: 나로 친샤. 샤감 침도가. 네 변신 제배가니 변신식이 올라 토르템나 우이노 치도 네 도르 토발라 샤감로 당도 봐.
1: 우이노로 가부든 저 치아카리나. 뭐라 야고 팀제도게.
0: 우이노 야고 유에다메 네 셰스 팀소. 제데 뭐라 뭐 시부네지 네 미스데 튜니 유브차스. 레킨 제시네 치삼사시도. 미세야도 쓴보 대비시고 튜니 유베 레가 채우리. 나 우이노다 가부치 더도 찬스 겹도 붙여야디 네 미스데 뮤직부 인성비. 네 다부도 칼라 텐 고도락스 게사 치지 있음도 뭐라 세가 주니. 뒤도 뭐라 생부 티지 네 가로치야 당리식의 성비.
1: 让吴一诺去读，看过些啥穷书？没些啥，也是读的。你让吴一诺给，买过钱多少钱的生病？
0: 我老同学呢？
1: 一年吴一诺，是个穷鬼儿。你看来你多看嘛是，其实让看了吃鸡的检查别急了，诺诺给头等糖尿病接病了，让了三六吃鸡一遍。
2: 야, 부, 주시둔다.
0: 아자라, 터치나. 아자라, 터치나.
2: 어찌, 야, 부!
1: 부, 울림 부디나.

0: 不，让了这些的输赢，这些的。
1: 天杰呀，皮达，呀皮达，对了呀，皮达。
2: 很少，不是皮达。
1: 你瞧到谁？
3: 克林达，克林达，
1: 克林达，
3: 克林达，
2: 呀呀，我伊达。
1: 啊，咋了？克林达，
3: 咋了？很少，克林达，克林达。
1: 皮达，皮达，一个团队皮罗呢？
2: 那是托钱的，估值也好些多，再找钱。
1: 小问，
4: 山羊阿爹会有？
1: 有哈。
5: 嘿，今儿你个别上去搞去，对了，当年唐僧啊，
1: 叫雷达。
3: 可对了吧？俺做了再没心情。
5: 陆队好健壮，刘小文。陆队养不起了，听人家说，让给莫拉了三百那么大钱，每次打到小鱼，其实让给莫拉了那边两千余呢，俺就叫警官呢，让来老婆小米，
1: 叫他老对不起些，你陆队刘小文，俺这人个萝卜姐姐哪把输赢？
5: 听人家让你爹来到的，老早到起些，既然你暂时给别够了，俺那你。早讲些话，
3: 他那小三忙起也可以。
5: 太卡了些。
1: 啊，你那做律师不对啊！呀呀呀，阿西。
6: 王闯。
1: 阿西，主任了，起来起来。
6: 这是得来修理的，他不会给啥不是？今嘛，给你来忙起我是的。
1: 啊，是是是是。
6: 既然你给，恰是点这的，七张没多。啊，不拿不对的，到我俺厨子洗脸不有。
1: 是是是，主任了。你微微了，你这点这个在我前头有，天天在出个其他多，那你你不要用米？
6: 你们到前年也会有事，谁嘛谁？天天我那出不许多啊。
1: 是呗，你能买了有？
6: 哦哦，
1: 是，那先让休息，休息，休息，
6: 我点下主意了，我呀。
1: 叫叫叫，
5: 啊，快去坐。
1: 叫，别傻笑，我做电视前面做兄弟，骗你们都是给。
5: 开始也好些。
1: 就让他的常建明加入，开始做勇气队，一起写到那边呢。可能给大伯小的上心态多，平面松多啊。
5: 啊，这能看来是
1: 叫。说点这些话，说说勇气人需要的。
5: 都是心态多，明天做么事啊？俺们都会心态好嘛些。到时候啊。
7: 我这两件的，我这两件，难道穿过穿不错？两件，你我得哩。
8: 杨武东，
9: 杨武
8: 东，
9: 看啥？
7: 你也没事的，你再忙过去了，所有钱全都省不完。别想想呢，所赚的金钱在地里再大，很多别想下面呢，中央年金联合给，几十多钱给，你们这两组，给团给没事在乎，他呢？二里总统挂下钱了，说话。
1: 嗨，我那钱也差不多啊。
7: 一年差不多，俺来年纪了，俺来做军钱用过的三三，全都没。这里娘的给年纪起来了，亲表姐给年纪也是。过新之外，年三点半了，今天节目随便养了个，俺做马步送给那姐姐，娘都那么熟了。想了，年那买罢了，水杯也拿给。咱们提醒你送的是呢，可这多了。
9: 杨武东，
8: 杨武东，
10: 我先要见面。
0: 啊，这我做没见到。
5: 呀，别的，能带什么？别去。
8: 杨武东，
9: 杨武东，
8: 杨武东，
9: 杨武东，
8: 杨武东。
10: 没时间了，我点点在我的笔记面。我见过去，不过你不参个结节，点点在我边呢。我差不多，你那顶尖个猎杀者，你自己你学艺。唐多，他那点便宜给，干你别去用了，人他不耐，拖欠那学艺。
8: 啊，杨东，杨东，杨东！
10: 天天，今天节目成了嘞，拖欠那学艺，光年省得的，他都年缺不。你落在那我们当吧，可让婆母，那再见那吧，托见那修脚衣，托见那。他都年婆母做也是修脚衣， 코조 닝구 시타유 라바도 니에 보면 마고조 티웨 야스규기 니에마 니에 코조 냐쯔리 카고 시우수 뉴유데 코조가 강을 맞제바 수금 지규 제상에 드린 코조데 심딩네 야스규기 당연히 신랭게게 코조 저스티리 슈로다
8: 아 양도 양도
1: 저스
8: 양도
1: 야 계속 있다
5: 터제나 샤브르니에 남해발라 터제나 쇼이 야우시라소스 기계체모 이리쇼샤 추세베란도 샤브르니에 하시오 메시마소 원은니에 치치이라 쇼이 나조 마고 시부디게 오네 레한합시큐는 막시 소스 미제든지 당부치아치에도 비해준다 교도시라단 요시 나조이기네 로충수이기 마고 홀차샤미너 대가 시위켄 사보다 남산구로 샤론 얘기 우주사회 기계치모시리 이내 단다 호랑의 수소교도다 미신다의 기계센통 얘기 남의 발라샵시 더더 광샤샤비나 중두 지나쇼 내주도 스텝다가 무시하겸 얘기 부디 단다 호다제 롭주신 얘기 빠비야구샵시 광이 주닥세시 天个 예지롱지모도 마신이의 부디 단더 랑고퇴배 허쿄고시차대요시 나차샤비나 시즌에더뒤 시에키에보다 가르이 내시구입에서조시 이내 등을도 디르니의 신의 고수였소 카마제야디 카마제야세야디 今天地托了，开始休息一下。
11: 老婆，咱娘说小马的，天天扎西北土上的，仓库出不去一道。呀呀呀，一道一道。
5: 兄弟，谢了。

我们的家里面 찬디 차섭소 쇠베치 소소 가부치세 차디다 디기 소화계규 구디히오리 직딘토 모차르동댕기 차와다 외부 족도 미장 텐츠 초도베 민로지 이지고지 니에 포모초 모차르기 직딘 나란주 치르요지 바베 킨수님도 직딘디 고와 요초

0: 경과총아
1: 인권총, 나 98시 연락자 여유 제가 98시도 박부채 뉴제매
0: 마치 입치마도 장가 싸우이다
1: 지그리
0: 허허지
1: 응 고시 써다체 저번에 다듬도 게임 개제 대수 깊은 제도에
0: 제자, 가갈 게임 쉽게기 가소치하고 된다 같아지오 은일에 럽시다
2: 응 얘기란 일세오 예템도 세토지
1: 네 前的让大利要难, 枪子来给利亚有什么?
2: 嗯嗯, 三年中年戏?
1: 卡里, 同大姐不顶着, 你也没对马姐吧, 让给他姐别, 当然不, 让心个一别, 枪子把这苦巴给挂住啊, 正子到苦巴中年赢吧, 所以对苦巴先年赢吧, 让都打让都干, 赢着松多, 自动给勒, 妈, 做的怕用啊应答, 我打算多给求没用,
2: 前台的那些人的各地对丁叔叔会求没有那么再求求没有要是想当中嘛是然后给你这群了我宁姐请生度的就叫真鱼都打让他的哪点有人心目当子阿拉去看见见点这些求人别总大钱不容是吧茄子这些的李秀英的也是求真鱼喂恩拉给开始会母亲开始会空给开开苏没修
1: 我对孙哥没着看了面那没对接不着要就叫郑宇还去要
2: 啊嘞我们这几个主意啊你也说话用过
1: 给我学的给你真正到华中年一把给你马尔代夫了呀主意他都有

0: 시도. 그래도 통과부지 사가지고 해. 가르쳐서 개세마서.
1: 개세마서.
0: 통과부지 사게.
1: 아, 어, 사기. 저.
0: 대자 다 붙이시.
1: 어.
2: 사르고블랭게 공모섬 마슈아슈 디나기 시브레니 주카시 통지난기 능국 이름탄 용콩 라소바 총래기 상와다 저와 여지 세사 급제 슈트야미도 사르고블랭게 내 공신하죠 디랭기 사르고 벤닐리 소도 다 삼셔기 랭게 도시나 랭게 도시나
3: 리아나 장사바 니밍 마피위나 자식 빈고 승부들이 군계 위인도도 진예도도 세부시라 쓰기 네 수업도 그렇게 쓰여서 되시
4: 진일이라 그랑게 딱제 지송야 뒤 네 딱제 도주
3: 是的
4: 나 통화면간에 매시업지 도주 네 매시업대 굽지굽실로 졸라기업도 배민이로 보기업으로 배스 TV 지금인로 우춘인다 신다디 제시민도
3: 용아,

0: 아니 근데 쇼지. 주수가 쓸다.
1: 진호. 랑칼레 숲 가요지. 달호교. 여난 게 심태치그리.
0: 네 도스테로세오.
1: 아, 세타 겨로교. 야. 칼뉴스. 시마도 알로티브 용미도 겨로교.
0: 첸녜녜로 선인 아버니 주용고.
1: 진호. 자니 다데 용고야 요마시. 여난 심피기부 용마시.
0: 용마시. 네 데로세오시. 소슈오게 동의티 키블레. 님도 켄 자고시. 심제마시 아. 댄댄낭다 요마시.
1: 야죠.
0: 제능하니 루인다.
1: 신통. 낭가 습소치라.

0: 어제 집부터 이제 대치시다. 상태샤 배드민가 대치 위에.
1: 매.
0: 这有可知道？
1: 낭다미도
0: 东西要让没多。가르쳐서
1: 要难，让学的，每一次搜索的，几个娃是谁？
0: 谁？几个娃我也不行呢，提来到的谁不要的？
1: 可是我，让给你了新的跟这些个，
0: 你这一呢，人家啥不谁有的？
1: 全都呀。
0: 가리야고도스디가르스그래아차에대부터내유나랑차야치에도로승주머승즈차와지마지
1: 여나랑게쉬다미지미스지나르수수파부충주통유메부다수수가부시세미머니나양아예르쇼르베
0: 랑게지레유리스기베
1: 마지다가시에비마소주가중인다

0: 암라.
1: 안라. 페제 타잖아 유기리. 왜? 등기 지저저 유게냐 집에 리미트 통 보다가 넘겨 터지게. 내 대구 지세미 나야 심쇼 보자. 지저저 유미 부디. 디데스 유구도와. 차도 가라. 미부 디데스 유두. 심쇼 브리 스도와.
0: 아샤.
1: 큐스트.
0: 녜녜라 암라 세가치.
1: 야. 团队 안내来给大姐，你队都留下了啊！呀，这就叫真有几拉马的呗。

0: 같이 가.
1: 왜, 우유에, 난 가르쳐요.
0: 민도, 민도, 민도. 내 그저 시야우래, 민도. 마스부 마스다 용두게.
1: 신도랑은 안 알아요. 내 신규유, 가발린스러다. 저다 제시부 시야우유.
0: 내 돈도 지르고, 신도 내 자매. 돈도 개비 있는 안에 또 많이 사시운다.

0: 같이 가. 니디 쇼팅 님배.
1: 녀저가 녀교디. 요리 다 취샤. 녀다.
0: 말로 참 먹어.
1: 사자. 시장 못 뛰지라. 녀 칼을 녀나. 감히죠. 아. 랑카시. 我好像是看了你不起了。

0: 사매
1: 아, 쓰이 다지샤 여난
0: 난 레게나 고주제 대비나 내도 다수 토르 삼주에
1: 남산 로주 서주 동주 수구주 제세 장게 신통 룸란유나 겨고 샘스동시 겨고

0: 참말로 눈말로 감히 숨에 친주샤 미친주 미친주 단지에 들꾸리 신도비바 제규마 둘이 타샹교 도도디 줄은 오비실리
1: 우유 장게 계속해요 제 같이가
0: 디게게 라스우나가 토디게 마티엔토리 냐코들라 제네나냐미지 디게 세제 잡스기 돈도미디 탭스도샤 디나로라 로레다 타링스 쳔도모도 케투여스기 마세 디게 세제 종다 쳔스기 비차샤나 요거다 콤보클리게야
2: 저유 돈도디 낭로레
1: 아무라
2: 켄조 고바이네도가 저유 란디 컨제 쳔브레 니에랑 셰비버 미칸 주문 주님도 마 뜨였어 토개강 롤레오 졸라티샤 라야 용제 직도다
3: 용마시 롤레르 키초요시 조저이게 쓰는 용마시
0: 시
2: 디제 켄자지 망아제 불레역치르바 켄이 주도 갈도 아 기라니 수인성부도
1: 아무라 군이 니에게 담배 갑니부이 디제 마손다
2: 가리 랑 갑니미 디니 치도 말로 없을게 부이베
1: 마시
0: 阿加拉，听着马丽，听，就叫振宇，听下。

0: 기랑 피베.
1: 야. 지달라. 니 세딩아메. 디게야 가르제.
0: 디텐기 보면 주지게 나스. 세야러 기랑 피리. 제다 니엘러 스위스기.
1: 알레.
2: 야.
1: 숨쉬면부터 도움 맞지. 니엘 세소다.
2: 你的钱，你的钱还给我的。阿强，你的催龙就是，给我收啊，不用买东西。

0: 신통 라신의 레즈 당고 동야 망차제 전수미도 섭취는 마사
1: 계속 말이 장경금지마도 민고 다 수유리
0: 没你 说，
1: 没这的命啊追答，然而他们也在，你也当过，你们都落着。

0: 교육 배미 살아가시자.
1: 수채년이나.
2: 나 세지라 세우유. 그러게 류왕체지게 책이 쏜다. 맹각이 초구이.
1: 구쇼지라. 권자르 류왕스니지게 체능기. 그라민가니 세초스숭기.
3: 류왕. 야피슈다.
1: 레스. 기라 야피다. 다시 다시. 콤피스.
3: 메밀라. 기라 차례는 같이.
1: 레스.
0: 호지 도가르도 봐. 고대 야시샤. 야. 넘세지 뭐. 디라케 TV. 예. 디가세.
3: 맞으나 그 서밋 그때 챘죠. 아창가 잘 챘죠.
0: 나즈레리데 총즈마 쳇비나. 또스다 저마시. 하. 혹시 녀랑 알스베 제네 그니 수미디 라메 붙으네.
4: 구쇼지라. 그냥 딱제 집 되셔.
2: 그래도.
4: 제 상담 다 되셔. 드리면 안에 된 지리.

0: 준비기.
1: 아, 엄지라 그래도.
0: 내가 송년에 출수, 결국 전부 수리. 이내, 이내 가리. 전부 수리 마차시 안에 배지 수구체가 나양의 수구용 조사를 잡아.

0: 진이리라 디그랑게 답제치 송야기 미디니기 DNA기 니슈이 DNA기 답제체비규 미디니 대개니 센리샤 아 기라 정시디 있으이다
1: 빈약 좋아해
0: 레샤
1: 지진 랑가 아무 총조디 마신이바 섬유를 대이키다 네 뒤스이 호스테제 담사디 직신 승비
0: 역주 아 진이 레라 토치
1: 역시 슈

0: 레스 진도블라 잘해신다면은 말이 역사가 좀 있.
1: 재전
2: 라
1: 고다 치쇼아
2: 레스
1: 응고
2: 레스
0: 신통 라 대비 입에 신통 Sim Jim Medu, Kapa Jim Shua.

0: Smalling and Gumsana, Zunga Gushing, Gazette Hore Lesena, Sisha Hajangi Gabcho, Tiran Zulesena, Ymina, Hasa Chongi, Luka Tobeki, Dinchila, then just you get a Gumsa. Majiri, Tang, Yacha Ymin the Kanagi, Tinan Gogi, then you see Madame Git Samchi, Shoki Shuagi, Tapti Mosley, Jupchunga, Tango Makara, just delicious and that Tapti Nancha Shabin, Samsi Mangush Dua. Can I get Tiran Zoya Samsi? What do you know in good way?
1: That tip in the low time to mount it, and you don't need to say and Kong with the daddy. Then that young as you shall need to miss a machine. Tim Nango member chair, you don't the do logi, Tumji soon on logi, and then need any trash if you should when I did it when you should do that.
0: Jiri, that can I get to small tune and do some mass, how many kids that daddy, that to you and Nanzo gay, Pedro Chinin Chilicum, Peggy, Sengagi, Tenso Dingin when I chash and get like a chin and get some to the young to get his more among the years no more. That you cook up the dandy, say, can I get a young and so you have some to do give logi, get John to some just none in gray.
1: Let's say, no, Tanada, Zamja Tangbo de Castle. Gulu number two, yes, and
0: let's say,
1: D, you don't do logi, D. Zumjisu, logi, Zamjitri.
0: Ah,
1: let's
0: say,
1: Taman to Tunju, you get in a chess. Go to
0: damning,
1: on the Gulu number two, yes, and Moshi Gamus again did work, so the same nation group did not do to
0: work.
1: I didn't roll a game on the toilet, more chile game with the. Man, so soon, Jim Gamus on the minute of the
0: rather.
1: That didn't know any two sets and key to dinner. Shook shooting in turns all the carasmen, and not to do on the Kanduki, in the castle. More chile at the part of Katti, the Jibo, remember chair, and not to be put on the any letter to be at catch issue race and what did it. That's all the damn jungle carasmen. And the Jizor, Changding Jizor, Danyam Jizor, Rubasa, and the Castle, Pendu, Mida Mimparla, that Kalore, Sosuki Jundang Dinja, that Castle, Sosu Top Down Turning Childumudo, then what Jilia says, Top Down Turning Chiaki, Namdu is Maris, and Roning do the Jesse.
0: Let's say, can I do some more to know this about that? Tigus when I lowly at Shabin and the Tanan to Shema Dam Giriki, Samchi to Mang Chesi, that Jizor and Nunzu Mangusi, Fashion the Sure, Guzeg number Tone, get his small and Gilia Jimpu Shiva. They can like a sum hierarchy. Now, what would you?
2: 我们三个人说这是大意罗了，大意，你阿姐得救几多呢？俺唐伯多嘛说，怎么了？
3: 哦，
2: 大大了，爹么说，
3: 好清楚。
2: 这里爹么到你这个差不多啊。
3: 哦，
2: 你阿姐得救几多呢？俺唐伯多嘛说，差不多几个钱吧。
3: 哦，
2: 羡慕羡慕几个没多呢。
3: 哦是，既然那么没错不哩？
2: 哦，
3: 羡慕羡慕你差不多啊，
2: 好吧？
3: 对。别说别阿查的，
2: 啊，
3: 艰难说，
2: 人
3: 家爹别叫的，艰难说，叫不了说别巴拉的，艰难说，他把都丢了说别艰难的，嘿嘿，我都是艰不艰难说啊，
2: 其他个脑手当多，
3: 哦，对的，应的也，他底下人姐妹弟兄的呀，心中其他亲信别干预，
2: 姐妹弟兄的心中去，
3: 我嗨，
2: 我这几米了，
3: 哦，
2: 姐妹是你的，搞不到记不住那哈胡是艰难他个的，
3: 嗯，
2: 爹爹心中起来干了嘞。
3: 这心主肯定要嘛的，
2: 来拉不的这心主姐姐笑哈了玩的，
3: 来拉不的，
2: 哦，呵呵，呵呵，啥事嘞？
3: 哈哈，是你节目黑呢？
2: 节目的俺满嘴白，恁们就是多啊！
3: 呀，俺去了满嘴白才看到的，
2: 哼，还是看了呀？
3: 哈，是你节目黑，
2: 节目的俺通州的那我的多啊！
3: 我好几个去了，
2: 嗯，
3: 去了你也当去吃不了的，你去了通州才看到的，
2: 哈哈，还是看了的呀？
3: 哈哈哈，是你养节目的。
2: 节目的呀，俺去过个那我的多啊！
3: 呀，但俺去了了去过姐姐瞧看着嘞，他瞧看着嘞，哈哈哈哈哈哈！
2: 啊，这他估计
3: 哦，
2: 节目的爹呢去了俺他看看亲戚住
3: 过，看的是我嘞，是他姐姐啦。
2: 嗯，
3: 现在俺这节目的新主持人多没多？
2: 他都去了俺个宋大爹呢，新主持人底子有没
3: 少？哦嗨， 당에 심주 제바규 게모 승에디나 세바 가보추에 게모 제고 마샤
4: 아니
3: 코야 마가 간도기 게모 주마 마인인도기 교그 들마도기 최고 라서 만 것이라 요래
4: 어때
3: 돈도디 마세 게모리아 린탕기 시주 게모리아 컵디기 요와 게모리아 코요기 저와체 만 것이오야리 코
4: 어때 심주 제바인 시시기라 타마나 요스르샤
3: 돈도디 세 말이
4: 아 돈도 요르베
3: 나도 군대기 초에 틀라 게모 게당기 게당을 머지고 체 게모리아 요와 요래 어 게모리아 예수나 미 게모 추리기 게모 짜라기 게모
4: 알레슈아 미 게모스 나도 인주 추리다 짜라기 게모 근데 스케어다
3: 야 다야 킹금이 도와 오늘 기란 게 아자 디기라기 게모 지게나다
4: 아자 디기라기 게모
3: 와 해 다디나 야제 게모 사드리
4: 야제 게모
3: 다야 기란 게 저 도지라기 게모 지게나다
4: 저 도지라기 게모
3: 어디나 파괴 게임을 사드리 다양 친하게 아자 미안하게 게임을 시켜놔다
4: 아자 미안하게 게임
3: 어 다디나 뾰기 게임을 쓰고래
4: 뭐네 자체스 도와
3: 다양 짜라기 게임을 예수나
4: 친하게
3: 저 똥라기 게임을 시켜놔다
4: 저 똥라기 게임
3: 와해
4: 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다꾸지 빨리
3: 어
4: 게모디 게모 게니엘 게메네 티디 게타마 쇼스
3: 아 제자 도비도
4: 아 도스네나 도
3: 도도 디체 마리
4: 도도 가로레
3: 나 저 게모 게디 카데기 밀라 머지보다 코요로 머지바 양 게모 게다데 로가리
4: 어 디케 데스야
3: 비차샤나
4: 어
3: 나 저 고모 동자 망고 알아가보 동디 양 게모 도스케
4: 아 그랬게 하지
3: 어시 둘둘라 페토 별레 제쇼 아 어시 오조 별레 제쇼 아 다 해게 조부제이다. 도고 나라라 하게 지거이 이다.
4: 게모디 있게로 뱃든 남자르샤.
3: 다야. 고모 잔이게 아라마부동디 게모 도스케.
4: 아 그래지.
5: 어디 있게잖아.
4: 로.
5: 아니 가르난가. 키라는 거나 다가랑 수도 갈라.
4: 게모디 있게로 뱃디 요르샤.
3: 도하미 도야.
4: 아 다체나.
3: 어.
4: 나즈선제 고르초니 수집에 알아동에도 야데 게임을 가졌게래.
3: 에, 나좀 맞다.
4: 아니,
3: 키나서.
4: 게임도 게임도.
3: 나디 게임을 도스게 가지.
4: 어,
3: 어디 접고. 맞제이.
4: 어, 맞제이.
3: 맞제이. 나 잡다.
4: 나 잡다.
3: 다웨이.
4: 어,
3: 돈을 닥지래 최고도 와.
4: 어,
3: 나고 쉬고 차도 와.
4: 장매 디데스기 야 지금이야. 야, 좀 있다.
3: 어.
4: 어디웨?
3: 어.
4: 아랑 공충수이네 야 게모디 나와 깊슈르도 와
3: 어 주자 다야 나 저 베베 커기 나 담벨이야 깨제 디제스요
4: 그제제
3: 카체치 빡베 틴초리 그럼 엄마 리베딩네 쇼스 라샤서데 카체치 르린도데 원나나
4: 가마
3: 타도 좀마데 동마타도 심마데 마가 간도 제바디 포사 마라 조에다 게모 게다 마시나 둘라메베 딱세 예스 소버다
4: 알레슈 아
3: 어
4: 게모단 둘람이야 저거 그때 순서
3: 오지 게모 게다 셰마시드 둘람다 저와 여다
4: 티 컨제세리
3: 배차샤나
4: 어
3: 키란다 오조
4: 어
3: 고모 칭압결 학자지기
4: 어
3: 개개 세고 유나
4: 아니
3: 단이 니 키나 끼다 쳬
4: 어
3: 게모 디데스 게스나 오조 와야 저거 와야 그래서 좀 맞지 저거
4: 저
3: 어
4: 국배 게임에서 저게 캔게다 수샤 누그래.
3: 제자. 다야 키랑게 로망고 지 가본나세 포무지게.
4: 어.
3: 톱자 고자려야.
4: 어.
3: 게제라. 아니 선이 충수경게 제가 제나. 키랑 가다 저지.
4: 어.
3: 게제 니게 로망고 고인다.
4: 다 시진이.
3: 어.
4: 게모 게다 진짜 게는 왜?
3: 어.
4: 창세 바스를 교시하는 메시지 보랑 알래.
3: 제자. 다야.
4: 어.
3: 키랑 레고기 우지게.
4: 어.
3: 선인의 코스바게 이 라저바게 이
4: 스디.
3: 어. 키랑 기타 쳐지.
4: 어.
3: 가리. 나 코스바게.
4: 어.
3: 나 코스마 바로 소 코스바 오래. 와야. 다 같이 나 못 이겨. 딱 줘.
4: 디스.
3: 어.
4: 게임을 계단 뒤에다 게는 왜? 어. 라파르 교수님 레고네 마비야 님도.
5: 최장체. 최장 게임을이야. 린당기 지중 더미도.
4: 도도도.
5: 게임을이야. 카프티가 요와 더미도.
4: 도도도.
5: 게임을이야. 코요가 저와 더미도.
4: 도도도.
5: 돈도디 제 말이.
4: 아, 돈도 여러베.
5: 맞아요. 칸의 게임 하하. 스마쇼네.
4: 어.
5: 미카세기 지단디 게임을랑에 저다.
4: 디아크데스.
5: 비차샤나.
4: 어.
5: 소소 포랑아데.
4: 어.
5: 미셴벨이야. 사장기 저와 계단 럼얘기 믿었지.
4: 소소粉丝刚进来吧，没了粉丝拍档了，面对这些，来米拉这这么多吧，通通米线别了呀，从就当给老子听见给金大的给钱，说说广告的这刚进来吧，没了这些呀，给团在中间的给钱，说说东大大同桌些，通通上辈没了呀，说过超了蛮多是谢谢大年给五弟的给钱，给哦。
5: 所以开开满心把满酒卷到今年的去。
4: 哦，大哥，到底怎么的？哦，明了贵州的当局是大。哦，节目小就没别没咱们五十九年的去。
5: 这咋多没得呀？这咋个这军队给出外撤离呢？
4: 嗯，节目最么大，别来给节目，全国全国拉少的给，给谁不管的？哦，怎么了？哦，到底杨金杰让的嘛的？
5: 哦呢？
4: 到顶上去做顶岗了，恰恰说呢？
5: 哦，
4: 苦干不着，你们说咋的？ 节目全国的这节目民族，
5: 哎，这不送算了。
4: 哦哦，在顶上制作干了恰恰说那点，人最专业不是吧？
5: 我说吧，
4: 节目专家的这节目嘛的。
5: 哦，
4: 对，说说长点起啊的做的。
5: 我说的啥？
4: 在顶上没啥么业务算账，没什么么就不说节目的这节目民族。
5: 哦，
4: 人做马上不起啊的做的。
5: 嗯，
4: 到底下错业务算账的，明天个月谁个民族？
5: 哦，
4: 节目就学给多年的破交个的，
5: 呀他。
4: 咱个节目新出，他个了不起，他就得节目改过呀，买不算数啦。
5: 节目改过呀，民族人都学过没？我那俺做客队节目改过来啦。
4: 给他点事啊？哦，这是大雨落了，姑苏三塘有位节目，哈哈。
5: 这是大雨落了，清唱唱的有位节目，嘿嘿。
4: 这是大雨落了，姑苏三塘有位节目，呼呼。
5: 这是大雨落了，康山六个周边节目，嘿嘿。
4: 多纳。
5: 这是大雨落了，天界。
1: 哈，好事一大！给那个送他的，像我那大节目啥的呀？给他那边那做多啊？但他们偏给收钱呢，咱们这边什么钱不缺少哎？但给那个那个，他这样子呀，我就那样给咱们，你不得看人呐？但咱们你不得，伢，你东西走路了，总给收钱的呢。我那样的，他这的对的，咱们就多给他通这些。
0: 啊，来，咱们就多给他通这些，
1: 对面了，对面的面，就是咱们亲内讲是话的。但咱们都对的。
0: 对，
1: 干部给这摘了些个，难得穷啥子哇？但是那个摘了农了了，但俺这个肉松的那农村那边那套通过是吧？但对农了，他俺这个他们也不得，但肉松过了这里，但肉松过了些不些啥呢？俺直接说这些经营那个送那吧，但肉松现在，但俺这当地没嘛给下下那个这里，俺当不得这些，可以肉松有那来的，他就干这经营嘛，嘛家不吃过这些，第一个懂得的，就那么样做好的送是吧？但那的这些，俺呢。
0: 年
1: 纪老公给苦头吃不着，给点，俺就咱们这里的。俺那对，俺那对，俺那对，肉松果给咱们这吃了，那送是吧？但三亩是怕当初当俺那肉松果了，那对全部成了俺这个团队给，错俺们的发达的这种人说多。俺那的，天天的俺这个，经常，这个是专门能落那，这个肉松那就跟着吃。但你能落了，人家。
0: 嗯，他家长忙不要嘛的，人家过过要嘛，但你那个忙些下点子，出不开些，出不人生些，俺在那老啥点个子的，但现在嘞，俺做的物质来这边没下上来，可不不咱们天天来，但得运送工作多吧？现在团大群众，人家这个呢，俺那俺做的，做的看到是呢，俺做物质来这边农民的家，老少见不着的，农民哦。 物质来这边的，俺就开始落了春秋给，当个老少爷那里来往老少爷那里，他们弄来了，就像兄长去个过些是吧？但现在农民老少么的，那俺他春秋给俺做个，肉松过了给人家个，带么带回来的，人家团大同事哈过就当不了，忙不着的，天长个老少在抓动啊，他就弄了，现在他那个咱们这的，天长开始了，就长天来送些的，我的做的人家就开始了，当俺就肉松的，他不是当不得嘞。 那我们就，现在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新疆

Pyeongchang Sarbye, Pyeoggi Mirikaki Mimonam, Tundita, Yarzun Yimbye, Turebgi Nyinga Samyola, Zhonghua Miri Jigdun Chobye Dusi Chedin Tua Dongyu, Junin Zou Chexin, Mirika Wara, Pyeongchun Zhongta, Biri, Nyamzhi Jile, Gundi Danglian, Geyonggi Miri Tundi Yartungi, Besangku Dujuro, Shunun Gelyu, Pyeongchang Sarbye, Pyeoggi Tungwa Ta Chambye, Yuzi Lekbye, Piyegi Lengbyu Tua Yuyu La, Piyegi Tunsam Sabara Si Tsuli, Chou Yongli, Piyegi Dusi Sabah Ladar Chebi. Yuzi Lekbyu Tua Li, Sadu Benjiro Piyegi Dongwe, Ngunju Ku Dujuro, Shunun Gevyu. Pyeongchang Sarbye, Zidu Dienbye, Piyegi Chujin Dingyue Tie, Jengang Ki Mengshi Dengbu Zuba Ta, Sadu Jengang Kuryu Chou Du Songjong Le, Shunun Gevyu. 계급이 경감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숨는 경기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신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라 문주기 라림 베드윤기 조두 호다치기 베베 튜르 사바뚜 양규 렘부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别的 후다 제규이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더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속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새 고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Kini nang nami dwa?
1: Kukne kaba yore, kukne ni jume.
0: Ka kerechi ni bojo?
2: Dingjie gan ge luo ba su, pei jie chap de qi ya guo zu bu zha.
3: Jie na ting ge nga ran ni xia zhe chap de ge dong bu zhe ba.
0: Ji lu, huai bei. Dai ke ni ding ge mo dou mi du.
1: Adi, zang me sao zao qi.
0: 我的那种小我生病的也没不要生病的你可能有点这是杨国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杨国姐姐的你这是 가두리. 괜히도 두리지야. 아주 거지가 진도.
3: 두리도 민도 겨스이다.
0: 어.
4: 조디네 타그리.
0: 어. 겨스들 참. 장부당 더 민도가. 어.
4: 길로.
0: 어.
4: 네. 네.
0: 어, 가지 그래.
4: 어, 은혜로 주도 제목어. 요거 고치가요.
0: 어.
5: 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6: 以下是电视那边，请您进行选秀孙中山站第八个字节。